경계선 지능인 등 가족을 대상으로 1일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송파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교육장에서 열리고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 영화 관람, 식사와 친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캠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IMP운동연합 02-3432-0346번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0: 장애계 이슈진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의 건강을 숫자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최근 관련 통계가 발표됐다고요?
1: 네, 지난 6월 말 국립재활원이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0: 예.
1: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년 작성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요. 이번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 263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질병현황, 또 의료이용이나 진료비, 사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다 보니까 발간되는데 한두 해 이제 소요가 된 건데요. 어떤 건강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건강 지원 체계나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고령화라고요.
1: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이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14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 이상이 노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83만 명 이상으로 전체 장애인의 31.7%였습니다. 이 장애와 노화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건강정책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질환관리 또 재활 돌봄까지 함께 연결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만성질환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겠군요.
1: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이 8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98%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장애 유형에서는 만성질환 그 동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장애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거나 이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면 이게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픈 뒤 치료하는 방식보다 이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 예방 중심의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장애가 있는 기간도 중요한 지표라고요?
1: 네, 그 눈여겨볼 부분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장애 등록 이후의 어떤 기간인데요.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 등록 이후 20년 이상 지난 장애인이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장애라는 것의 특징이 특정 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생에서 이 평생 삶과 함께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장애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2차 질환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한다던가 하는 그런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0: 건강 문제라고 하면 몸의 건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신건강 부분도 포함이 돼 있죠?
1: 맞습니다. 이 우울이나 또 인지기능 등에 관한 조사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를 보면요. 그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 분들 가운데 약 20% 정도가 이 가볍고 심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건강 또 어떤 일상 생활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 생활 습관과 관련한 건강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지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근력 운동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 부족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특성에 맞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거나 또 이동의 어려움, 또 참여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 부족 등 이 환경적인 제약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과 함께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환경 또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0: 예. 장애인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 네, 그 장애인의 연간 의료 청구 건수라는 이제 통계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를 진료를 받고 그걸 청구한 건수를 세어본 건데요. 약 1억 4천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의료 이용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의료를 이용했는지 살펴봤을 때 이제 여성 장애인은 연평균 내원 일수가 한 62.4일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남성 장애인 50.9일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요. 중증 장애인의 연평균 내원 일수는 73일로 경증 장애인의

0: 45.71보다 또 높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예.
0: 연령별로도요. 고령장애인의 의료 이용이 두드러졌는데요. 약국 방문 일수를 보면 70대가 20.5일, 80대 이상이 19.9일로 이 20대의 장애 당사자가 7일 정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고령장애인의 경우는 만성질환관리와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또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이동 지원 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예, 접근성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역 차이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45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7.2%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사분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2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 상황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이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는 건강서비스 이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에 살고 또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더라도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가 가지는 의미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일단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 등록제와 건강보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장애 여부에 따른 건강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장애 건강 통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자료인데요. 이번 통계가 보여준 핵심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또 접근 가능한 의료체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개해드린 통계가 장애인의 건강을 이해하고 더 나은 건강 환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노사연의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병덕입니다.
1: 네, 요즘 햇볕이 정말 강합니다. 잠깐만 밖에 나가도 피부가 따갑다고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2: 아, 네.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요, 피부에는 자외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이 닿게 됩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이요, 피부 속에 있는 탄력을 유지해주는 조직, 뭐 예를 들면 콜라겐 같은 조직들을 조금씩 손상시키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냥 좀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를 태우는 것 말고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2: 아, 네.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자외선이요,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깊은 주름이나 검버섯 기미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자외선 영향이 꽤 크고요. 또 중요한 것이 피부암 위험인데요. 자외선을 오래 반복해서 많이 받을수록 피부암이 이제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햇볕을 많이 받으면요, 이제 눈에도 영향을 줘서 백내장이나 눈의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적당한 햇빛이 또 이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햇빛을 피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1: 예.
2: 네. 다만 한여름에는 자외선이 너무 강할 때는 좀 피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선크림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여름에만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이 자외선은 사실 사계절 내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자외선은 구름도 어느 정도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좀 줍니다. 겨울에도 뭐 스키장이나 이런 데처럼 눈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햇빛이 반사돼서 자외선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장시간 외출하는 분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 들이는 게 가장 좋은 피부 관리입니다.
1: 예, 실내에 있어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2: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하루 종일 집안에 생활하는데 뭐 햇빛도 쬐지 않고 이런 분들은 꼭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집에 계셔도요, 창가에서 햇빛을 쬐면서 오래 일을 한다거나 운전을 뭐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유리창이 우리가 이제 타는 피부가 검게 되는 자외선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피부가 늙는 종류의 자외선은 통과를 또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1: 예.
2: 오래 운전한 분들, 창가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한쪽 눈이 많이 이제 노화가 진행된 사진들도 있는 것처럼.
1: 저도 그 사진 본 것 같습니다.
2: 예, 보셨죠?
1: 예.
2: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들이 다 그러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그런 곳에 많이 계신 분들은 선크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선크림은 어느 정도 발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2: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조금 바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검증된 걸 보면 얼굴 크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각자의 손가락, 검지, 중지 정도를 길게 짜서 두 손가락 정도 양을 바르는 걸 권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2: 이제 보통은 그만큼 못 바르고 있는 게 좀

0: 문제가 되고요. 절반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써 있는 효과만큼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얼굴만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 목뒤, 손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선크림을 바를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바르는 게 좋다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침에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다시 발라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활동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벗거나 이러면 이제 선크림이 지워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하신다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 한 번씩은 덧바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실내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경우에는 꼭 여러 번 바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야외 나가신 건 자주 바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선크림을 바르면 답답해서 잘 안 바르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이나 모공 막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0: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제품이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 줄여주는 제품들, 뭐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각자 피부에 이제 맞지 않는 걸 사용하면 여드름이나 피부 자극이 생길 수가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제 제품들 중에 좀 산뜻한 종류의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제 아기들용 이런 게 있어요. 무향료, 저자극 뭐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크림 바르신 날에는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하시는 것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선크림을 바른 날 저녁에는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0: 이 자외선이 단순히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피부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꼭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요. 그리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뭐 긴팔, 외투들 이렇게 해서 빛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그 시간대는 장시간 햇빛 노출하는 것을 피하시고요. 근데 또 햇볕을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대에 좀 피하시고 아침 햇살 정도를 받아주시면서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을 잘 해주시면 피부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한국 축구는 월드컵 참사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1: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축구 팬들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한국 축구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22일 진행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 황희찬 두 현역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는 왜, 또 시즌 일정을 이어가는 이 손흥민 선수까지 왜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래서 선수들의 참고인 신청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실패를 재차 사과하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니 참석할 것이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개혁의 목소리가 축구협회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성 전 선수가 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1: 맞습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처음에는 문체부 주도하에 박지성 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 장관이 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고 그래서 박지성 위원장과 혁신위원회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으로 이끌게 됐는데요. 이 박지성 위원장이 한국 축구의 총괄적 행정과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게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도 함께 하는데요. 박지성 위원장은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뢰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로 축구협회장 직선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상태고요. 게다가 대표팀 감독 자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A매치가 9월 21일부터 6월 사이 최대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9월 이전에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임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지난 시즌까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을 이끌었던 거스 포익 감독도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벤투 전 감독은 정식 감독뿐만 아니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한국 축구는 어수선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드컵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자 이제 4강까지 추려졌죠.
1: 그렇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팀 소속이죠. 득점기계 해리케인, 잉글랜드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황제로 불리는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대표팀이고요. 18세의 초신성, 라민 야말, 스페인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각 결승행의 길목에서 외나무다리 대결을 벌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오는 15일 오전 4시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맞붙고

0: 있고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인데요. 역대급 4강 대진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어떤 팀이 결승으로 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1: 예. 자, 프로야구는 올스타전을 마쳤고요. 이제 후반기 일정을 준비하게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올스타전 이 잠실구장에서 있었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잠실 야구장이 잠실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존 야구장을 철거하고 3만 석 규모 돔구장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내년이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LG와 두산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실 야구장과의 작별이 예고돼 있는 그런 올스타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폭염도 이 잠실 야구장과 작별하라는 야구 팬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고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이 재밌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올스타전에 나서기도 했고요. 경기에서는 나눔 올스타가 장단 22안타를 몰아쳐서 드림 올스타를 10-2로 꺾고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허인서 선수가 5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면서 미스터 올스타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KBO 리그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6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기아와 SSG가 인천에서, KT와 LG가 잠실에서, 롯데와 삼성이 대구에서, 그리고 두산과 NC가 창원, 키움과 하나가 대전에서 각각 4연전을 벌이는 일정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고요. 첫 홀드도 기록을 했죠.
0: 네, 고우석 선수가 지난 6일에 디트로이트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미네소타의 새 둥지를 틀었고요. 출전 선수 명단에 바로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10일에서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날 홈런을 맞고 1이닝 1실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데뷔전이었는데 어제 LA 엔젤스전에서 빅리그 데뷔 두 경기 만에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5-3으로 앞선 8회 초 구원 등판에서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 3년여 만에 빅리그에 오르면서 이제 처남이자 매형사이인 이 절친이 이정우 선수와의 맞대결도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소속이라 내셔널리그에 소속이 돼 있고 미네소타는 아메리칸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이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후반기 남은 일정을 찾아보니까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홈경기로 맞대결 3연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 NBA 도전에 나선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이현중 선수 서머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죠.
0: 네, 서머리그가 NBA 데뷔를 앞둔 유망주 그리고 NBA 진출을 노리는 전 세계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일명 쇼케이스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현중 선수가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뉴욕 닉스전에서 10분 50초를 소화하면서 3점, 2리바운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지난 11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쳤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의 주무 인 석점슛의 장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에는 한국 골퍼들의 미국 무대 남녀 동반 우승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1: 예.
0: 유혜란 선수가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주영 선수가 PGA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나란히 우승을 하면서 한 주를 아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유도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냈죠.
0: 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 대회였는데요. 김동훈 선수와 베테랑 최강근 선수가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역전승에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반전의 경기를 펼쳤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였고요. 최강근 선수는 풍부한 경험과 승부사 기질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면서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8 LA 패럴림픽을 향한 유도 대표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1: 예,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토이가 부릅니다. 스케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취업과 일자리 정보,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계획입니다. 분야 1은 직무 개발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신규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분야 2는 정책 제도 사업 모델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에 따라 정부 부분, 공공 부분, 민간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준비 중인 사업 또는 다른 공모전에 지출된 사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및 응모 소식입니다. 접수 방법은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kaedidea.co.kr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상 내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총 6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을 안내드리면 공모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8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8월 31일 월요일 공단 홈페이지 및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시상 일정 및 방법은 추후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공모전 접수 및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 02-2233-4027번으로 문의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직무개발팀 031-728-736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먼저 공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가 됩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계획이고요. 분야 1은 직무 개발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신규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기술을 합니다. 분야 2는요, 정책 제도 사원 모델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황에 따라 정부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사업 모델 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기술을 합니다. 공모전 접수 및 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요. 공모전 운영사무국 02-2233-4027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직무개발팀 031-728-736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공단 사업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분 중에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선정되신 후 UN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이며 UNI 우리카드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우체국 동행카드는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에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포함하고요.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가 되는 교통비를 지원해서 근로의욕 구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요,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이고요.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공단 구로디지털 훈련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준비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개요를 안내드리면 훈련 직종은 직업훈련 준비과정으로 양성훈련 진입을 위한 훈련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목적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기능 및 직업훈련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직업환경 적응 및 사회성 향상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적응 능력을 습득시켜 양성훈련 과정으로 진입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훈련 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교육훈련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훈련 장소는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입니다. 교육훈련 내용은 첫 번째로 상호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으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활용하기이고 회사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오피스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기초, 윈도우 10, 11 활용, 윈도우 환경 설정, 브라우저 활용, 멀티미디어 앱 활용입니다. 화면 캡처, 컴퓨터 오류 해결, 시스템 복구, 메일 사용, 파일 압축 방법 등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 소양, 직장 예절,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관리,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을 위한 직업 소양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지원서 제출 시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 가능하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이 무관입니다. 선발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서류 접수는 7월 9일부터 7월 22일 오전 12시까지이고 면접평가는 7월 22일 수요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훈련생 지원은 중식 지원,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가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은 제출 서류는 훈련 과정 지원서 등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첨부 파일 발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 02-6343-5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준비과정 훈련생을 모집을 합니다. 훈련 직종은 직업훈련준비과정으로 양성훈련 진입을 위한 훈련준비 프로그램이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 02-6343-5700-57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현대자동차에서 사무환경 운영 및 행정지원 직무 계약직 장애인 직원을 7월 19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첫 번째로 입사지원, 두 번째로 추천서 공단 제출이며 두 가지 순서대로 모두 이행이 필수입니다. 입사 지원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서 추천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파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무 조건은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후 근무 평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일 8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무 장소는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1명이고 급여 수준은 연봉 3,700만 원 수준입니다. 직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상생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서칭 및 보고서 공유, 예산 관리 및 전표 처리, 업무 보조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이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및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까지입니다. 우대사항은 MS 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추천서 제출 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0: 두 번째 서류 전형이 있고요. 세 번째 면접 전형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용검진, 다섯 번째 최종 합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동부지사 02-2146에 357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0: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뭐 저도 그렇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닌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 몸에는요 이상이 생겨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마냥 괜찮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안과 질환 중에 갑상샘 눈병증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안과 질환은 눈동자 자체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갑상샘 눈병증은 안구를 둘러싼 근육, 지방, 눈물샘, 눈꺼풀 등 안화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눈 주변 근육이 두꺼워지고 염증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눈 안의 근육과 조직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안구 돌출이 발생한답니다. 전보다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증상이 보일 때,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런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네, 눈의 작은 변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3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모카가 부릅니다. The Best Thing.

네,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연극을 한 편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현장 해설 없이도 시각장애인 관객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사랑한 후회.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청소년 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지난달 명동예술극장에서 본 연극입니다. 노란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이야기와 함께요. 이 공연의 접근성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0: 굿. 청소년 극은 청소년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그 성인 관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주제가 나랑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근영 씨는 청소년 극 좋아하세요?
1: 저는 가끔씩 보러 가요. 그 청소년 극이나 어린이 극을 보면 지난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이 관객이나 청소년 관객과 함께 보는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0: 근데
1: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끔씩 보러 갑니다.
0: 그렇군요. 이게 뭔가 기운이 느껴지나 보죠.
1: 네, 그리고 반응도 특히 이번 공연은 좀 그렇진 않았는데 어린이 공연 가면 아이들이 정말 솔직하거든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0: 귀엽고.
1: 네.
0: 뭘 얘기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1: 네.
0: 자, 이번에 관람하신 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자,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 작품은요, 스코틀랜드 극작가 데이비드 그레이그가 2006년에 발표한 작품이고, 영국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고
0: 네네.
1: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초연되었고요,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작품이에요.
0: 등장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 등장한 연극인가요?
1: 아, 동네 최대 골칫거리 소년 리 맥클린든과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스스로 말을 멈춰버린 소녀 레일라 슬레이만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어느 금요일 밤 리가 엄마의 애인 빌리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게 돼요.
0: 어머나.
1: 네. 패닉에 빠진 리는 늘 그리워하던 친아빠가 살고 있다는 스코틀랜드 북부 하일랜드로 도망치려 하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이 위험한 여정에 레일라가 스스로 동행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모범생인데 여기 네. 동행을 해요?
1: 네.
0: 어머, 이게 좀 잠깐만요. 살인 나오고요. 아니, 나왔고요.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주제가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1: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0: 그래 보여요.
1: 이 작품의 중요한 지점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처 입은 두 청소년의 어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0: 아니, 그냥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1: 그 마지막에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0: 아, 네.
1: 아무튼 그 리와 레일라가 이제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그 서로의 결핍이라든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0: 근데 저는 그 말을 스스로 멈춰버린 소녀 네. 레일라.

0: 이 친구가 리와 동행한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네. 그러면은 도망치는 동안에는 말을 하나요?
1: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거의 안 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레일라는 늘 선생님이나 가족이 원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 말을 멈춰버린 아이예요.
0: 질려버렸구나.
1: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0: 네. 네. 그 제목이 그리고 노란 달이에요.
1: 네.
0: 그 이 제목에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1: 저는 이 작품의 그 노란 달이 그 노란 달빛의 느낌에 따라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탁하고 좀 쓸쓸한 노란 달빛은 좀 불안하고 위태로운 청소년기의 감정을 그리고 어두운 길 위에서 막 도망치는 아이들에게 둥글고 밝은 노란 달빛이 비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희미하긴 하지만 무언가 희망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네. 이 공연 현장에서는 없었다고요?
1: 극중 음성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 작품은 네. 그 배우들이 단순히 캐릭터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어주듯 상황이나 감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음성 해설이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그게 흐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듣는 연극 이런 느낌. 예.
1: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사나 상황 묘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0: 네네.
1: 또 그리고 그 배우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그 대사를 주고받는 리듬이 너무 좋아서 보는 재미 못지않게 듣는 즐거움이 큰 연극이었어요.
0: 네. 야, 근데 해설이 없으면 어쨌든 그 배우들의 대사만 들을 수 있고
1: 네.
0: 그 어떤 무대 장치 이런 것도 중요했을 텐데
1: 네.
0: 조명도 그렇고
1: 네.
0: 그런 시각적인 요소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겠네요.
1: 그래서 공연 네. 측에서 무대 모형 터치 투어랑 사전 음성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무대 40분의 1 크기의 모형을 만지면서 이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0: 네네.
1: 사전 음성 소개를 통해서 뭐 배우들의 의상이라든가 조명의 변화를 미리 듣고 이제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0: 네. 터치 투어와 사전 음성 소개가 있었다.
1: 네.
0: 그렇죠? 그럼 관람하면서 좀 다른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1: 좀 궁금했던 장면은 있었어요. 장면 중에 레일라가 호수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있고요. 리와 레일라가 숲에 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0: 불인 숲에?
1: 네.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극중에서의 어떤 공간의 변화를 어떤 소품의 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변화로 드러내는 공연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무대 모형 터치 투어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실제 무대 터치 투어를 통해서 어떤 조명의 분위기를 좀 가까이서 느껴보거나 아니면 배우들의 움직임을 좀 체험해보거나 이래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일 때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이나
1: 네.
0: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묻어있었을 거거든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이 긴 대사와 상황 묘사를 쉬지 않고 정말 이어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0: 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1: 네.
0: 대단한.
1: 저도 집중을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0: 하게 되고.
1: 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객 그리고 저처럼 귀로 듣는 관객이 그냥 각자의 감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누구나 각자의 감각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야기와 접근성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공연들 앞으로 더더욱 많아지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공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순관의 그렇게 웃어줘.

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 박규민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헬스키퍼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점점 더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1대1이나 2대1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문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주로 IT 쪽이고 점자 교육 그런 걸 또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 이제 방과 후에 IT 있잖아요. 컴퓨터 교육 그런 거 알려주고 약간 이제 우리 시각과 함께 뭐 발달이나 지적장애 애들한테 또 점자 보조 교육도 좀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항상 관찰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뭐 점자는 못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 말 하나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점자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말 하나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해야 또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그게 더 크지 않을까. 그 1년이 걸렸을 때 좀 변화가 오면은 그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1: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박규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업은 헬스키퍼지만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고요. 쉽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맹학교에서는요, 단순 시각장애 학생뿐 아니라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중복장애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중복장애 학생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울시티가 부릅니다. 굿타임.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생생TV 오늘도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 영상물에 네. 해설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디오북을 만들 때도 해설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동 도서도 있고 성인 도서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글자만 있는 책들도 있지만 네. 뭔가 이 정보를 주거나 할 때는 뭐 사진, 그림, 뭐 도표, 그래프 뭐 이런 게 막 삽입이 돼, 벤다이어그램 막 이런 게 삽입이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게 없으면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 관련된 도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질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전문 용어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도 어려웠지만 제가 일단 제일 처음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읽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0: 저 너무 공감합니다.
1: 아, 아시는구나.
0: 뉴스 네. 할 때
1: 그렇죠.
0: 처음 보는 단어 맞아요. 나오면 진짜 이거를 어디 쳐도 안 나와요.
1: 네, 맞아요. 읽는 네. 법은 안 나와요.
0: 읽는 법은 안 나와요.
1: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글자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또 봐야 되니까
0: 봐야죠.
1: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너무 어렵죠.
1: 근데 뭐 어쨌든 그 찾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면서 찾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쓴 거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표로 만들어서
0: 세상에
1: 그 옆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드렸더니 거기다가 제가 그래서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한글로 써주시면 그대로 발음하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한글로 받아서 그다음에 그 표를 첨부해서 이제 이건 보통은 저희가 봉사자분들이 읽어주시는데 자원봉사자분께 전달을 드려서 이대로 이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단백질 C 말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C를 C로 읽으면 되는 건지 뭔가 이게 함축된 게 있는지 그래서
0: 네.
1: 받아 보니까 뭐 카복시란 뜻이더라고요. 그 C가
0: 단백질 C 말단에서의 네, 그래, C는 네.
1: 그래서 카복시 말단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냥 뭐 C 말단이라고 해도 별로 크게 하자는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용어를 첨부해가지고 네, 도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유,
1: 그래서 그거 하면서 네. 아, 그 뭔가 그 분야마다 전문가인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지인이. 그럼 아무 때나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떻게 읽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좀 민망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들도 당황할걸요?
1: 그러니까요. 당황하셨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0: 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1: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네. 고맙네요.
0: 전 그래서 치사하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버전을 다 합니다. 애매하게.
1: 애매하게.
0: 네.
1: 그거 좋은 방법인데.
0: 네. 항의가 안 들어오게. 애매하게.
1: 자.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잊어주시고요. 자,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배를 가는 길에 도망쳤어요. 임사형이.
1: 네.
0: 근데 임사형이 은조를 끌고 가는 장면까지 감상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은조가 알았잖아요. 목숨이 위험하면 영혼이 바뀐다는 걸. 그래서 이제 열을 지켜주고 싶은 그 극진한 마음에 그 끌려가면서 이 홍팔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이 없이 막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제가 돼서 사그라졌거든요. 그런 직후에 열이 차고 있던 팔찌도 저절로 딱 끊어져서 사라지게 돼요.
0: 네.
1: 예, 덕분에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은 바뀌지 않게 되죠. 임사영은 은조를 끌고 가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거든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잘 들어라. 해주를 죽인 자는 왕이 아니다.
3: 과거 숲속 사냥터.
4: 전하의 백성들이옵니다. 처연이 여기소서.
3: 민직이 왕 앞에 엎드려 구한다. 잠시 후 민직이 임사영과 이야기를 나눈다.
4: 대사관직을 수락해야겠네.
2: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4: 백성들의 비명을 외면할 수도 없겠어.
3: 임서영의 얼굴에 깊은 열패감이 어린다.
4: 지금 가서 전하께 고하겠네.
3: 임서영이 애써 웃어 보인다. 민직이 선한 미소로 답하며 돌아서자 임서영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본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거치대에 걸린 화살로 향한다. 꼿꼿이 걷던 민지개 등에 화살이 꽂힌다. 임사영이 빈 활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4: 범위로다.
3: 사냥 중인 이규가 빈 활을 든 채 화살이 날아간 수풀 사이를 주시한다. 지켜보던 임사영이 병사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어디론가 뛰어간다.
2: 왕의 환갑을 이용했다.
3: 현재 기방.
2: 뼈에 새겨라. 해주는 내가 죽였다.
3: 은조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지고 꽉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2: 이제 너도 필요한 복수가 될 거냐?
3: 광인처럼 실소를 흘리던 임사영이 벼랑간 피를 토한다. 은조가 비틀대는 임사영을 가만히 지켜본다.
2: 무슨 모사를?
3: 화로 안에 화장품 병이 떨어져 있다.
5: 송년은 기녀들이 분해 개어 바르는 화장류로 쓰입니다. 불에 닿으면 성질이 변하여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요.
3: 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숯에 타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은조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애쓴다.
5: 전신을 마비시키는 맹독 말입니다.
3: 임사영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은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다. 은조의 입에서도 피가 배어나온다.
5: 복수가 됐겠냐고 물으셨습니까? 애통합니다. 목전에 원수를 두고 이제 곧 칼을 잡을 힘조차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 테니까요.
2: 감히.
3: 임사영이 남은 힘을 쥐어짜 검을 짚는다.
2: 죽었다 이거.
3: 그가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기방문이 열리고 열이 들어온다. 열이 검을 발로 차버린다.
2: 은조.
3: 그리고 은조의 어깨를 감싸는데 은조가 맥을 놓고 그의 품으로 쓰러진다.
0: 아, 민직을 죽인 사람이 임사영이었어요.
1: 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친구를 직접 활을 쏴서 죽인 거죠. 네. 그 열은 맹독에 중독된 은조를 데리고 안아들고 막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조가 그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또 삼키면 몇 번을 삼켰는데 또 삼키면 이제 못할 것 같다.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그 열이 은조한테 너가 나를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다행이었다고. 처음 본 순간부터 다행이었고 당신이 내게 오던 모든 발걸음 내 숱한 거절에 되뇌고 망설였을 그 모든 발자국까지 다 내게는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서서히 그 눈이 어머, 감기게 돼요.
0: 어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 말 하고 죽는
1: 네,
0: 거예요?
1: 네. 그 어쨌든 의식을 잃었어.
0: 어머.
1: 그래서 예. 네, 이 열이 이제 그 은조를 자신의 침전에 눕혀놓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면서 도성의 모든 의관들을 들라해가지고 이제 은조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은조의 엄마 춘섬과 오빠 오라버니 대일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은조를 돌보게 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은조가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그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동주댁과 덕중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뭐 제이 그리고 은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조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토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해가 저물고 다시 해가 뜨고 며칠 밤낮이 지나도록 은조가 있는 침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붉은 곤룡포 차림의 열이 은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간절하게 보듬는다.
4: 은조,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빌어본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가득 가지고 태어난 왕자가 소원까지 바란다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내가 빌고 있어. 네가 빌었던 소원보다 간절해.
3: 감정이 북받친 열이 미간을 찡그린다. 과거.
6: 지금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냥 간직만 하려고 했는데
3: 은조가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운다.
6: 내가 바라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3: 열이 몰래 대추에게 이른다.
7: 홍은조가 띄운 풍등 좀 찾아봐.
3: 밤하늘에 가득한 풍등.
7: 저 중에서요? 아니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4: 딱 보면 알아. 이름 써뒀어.
3: 다른 날 낮, 찢어진 풍둥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8: 홍씨가 하늘에 빈 소원입니다. 신께 양보하시죠.
7: 그분은 공사가 다 망하잖아. 눈치가 보안이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3: 열이 검을 뻗어 풍둥을 내린다.
9: 됐다.
3: 풍둥에 매달린 소원 종이.
10: 다른 생이 있다면 그때는 대군과 함께 할 수 있기를.
3: 소원을 확인한 열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현재 처소. 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4: 난 그 소원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생 말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나랑 같이 있자.
3: 열이 은조의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듯 간절히 눈을 감는다. 이때 은조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인다. 열이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은조가 천천히 눈을 뜬다.
7: 은조, 밖에 어이 있느냐?
8: 들라 하겠습니다.
3: 은조가 핏기 없는 얼굴로 열을 돌아본다.
7: 뭐 필요해? 일으켜줄까?
3: 은조는 말없이 열의 손을 꼭 잡을 뿐이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열을 향해 뻗는다. 열이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대준다.

0: 많이 힘들었죠.
1: 열이 옅게 웃는다.
2: 전혀 하나도 안 힘들었어.
1: 은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춘섬이 대야를 들고 들어온다.
3: 은조야!
1: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춘섬이 대야를 내려놓고 은조 곁에 앉는다.
3: 잘했어. 은조야, 잘했어. 아휴, 애썼다. 우리 애기.
1: 춘섬이 은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4: 은조가 깨어났네요.
5: 네, 너무 네, 다행인데요.
4: 다행입니다.
5: 이게 열은 이제 깨어난 은조가 아직은 또 맹독에 중독이 됐었으니까 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죽 또 떠먹여주고
4: 어머나.
5: 걷기 힘드니까 업고 그 또 궐을 산책을 하고
4: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5: 네. 네,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성 어린 열의 돌봄으로 은조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조가 열에게 그 팔찌를 끊어버렸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열이 나는 너무 속상하다고. 왜냐하면 네가 이제 위험해져도 내가 너 대신 너를 그 대신일 수가 없지 않냐고.
4: 아니 이제 왕이 되셨는데 네. 나라를 돌보셔야지. 어쨌든 진정한 사랑이네요, 그죠?
5: 네네.
4: 근데 임사용은 또 어떻게 됐어요?
5: 그 같이 맹독에 중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깨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유배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상황들 때문에 다음 장면,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뭔가 막 생각을 하고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짚고 있던 지팡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짚신 하나가 둥둥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이제 열이 받냐면 바다에 투신을 했는데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사영이 이렇게 그 악하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가문은 몰락을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둘째 아들 제이만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도 제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찰에 불공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1: 며칠 후 산사 제이가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법당에 놓인 불상을 가만히 바라본다. 법복을 입은 숙이 홍씨가 온다.
6: 망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습니까?
7: 일생을 이름 하나 드높이려 시끄럽게 사셨던 분입니다. 조용히 보내드리려 합니다.
6: 처사님을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1: 제이가 천천히 돌아본다. 잠시 후 열과 제이가 마당에 서서 사찰을 내려다본다.
7: 홍은조는 어떻습니까?
8: 많이 괜찮아졌어.
1: 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8: 떠난다고.
7: 예.
1: 열이 아쉬운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7: 제 어미는 기녀였습니다.
1: 열이 흠칫하며 돌아본다.
7: 해서 천출임을 숨기고 살며 집안 누구에게도 정부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1: 과거
9: 얼굴엔 이게 뭡니까?
7: 그러다 홍은조를 본 겁니다.
9: 누이짓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는 마음을 쓴 것뿐입니다.
7: 신분 뒤로 숨은 저와 달리 당차게 버둥거리는 그 애를요.
1: 제이는 은조와 갈등하다가 뺨을 맞기도 했다.
7: 시작은 열패감이었을 겁니다. 제 불행의 온당함을 증명하겠다고 그토록 홍은조를 괴롭혔던 걸지도요.
8: 글쎄, 홍은조는 너한테 빚만 졌다고 하던데? 다 갚지 못했다고도 했고.
1: 제이가 울컥해서 먼 곳을 응시한다.
7: 대대를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1: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7: 인사는 없이 떠나겠습니다.
1: 제이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8: 어딜 가든 너무 버둥거리진 마라.
1: 열이 돌아보는 제이와 시선을 맞춘다.
8: 품계 떼고 존대 치우고 말하는 거다.
1: 제이가 피식 웃는다.
7: 웃기만 해라. 울리면 바로 쫓아온다.
1: 열의 입가에도 개구진 미소가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홀가분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임재희와 노복이 보찜을 메고 도성문을 빠져나온다.
0: 도련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7: 안 정했어. 일단 가보려고.
0: 이대로 떠나도 일은 없으시겠어요?
7: 누구 왔어? 남김없이.
1: 텅 빈 제이의 방에 화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민지개 집 마당.
10: 어머니, 내 은야복 어디 뒀어?
1: 은조가 행랑채에서 나오는데 가마와 상궁들이 대기하고 있다. 은조가 공손히 인사한다.
11: 홍가 민지개 여식은 내명부의 명을 받으시오.
4: 네, 은조가 드디어 열과 혼례를 네. 치르게 되나요? 네.
5: 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요. 열은 아직 국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제 국혼은 없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혼례를 안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여인과도 혼례를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은조, 내심은 은조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은조 때문이 아니라 그 이괴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있었는데 그 세자가 커서 왕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도 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카인 세자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도 같은 처지에서 저렇게 폭군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만약에 혼례를 하고 후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세자가 또 폐위가 될 거고 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조는 또 은조대로 이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까 중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까 내명부의 명을 받으라 했잖아요. 네. 대비가 부른 건데 중전은 될 수 없으니 후궁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조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열의 옆에 있어도 좋겠지만 아 그냥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밖에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은조에게 열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켜야 할 것이 오직 너 내 여인일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리고 꿈꿔야 할 것이 비로소 너일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4: 세상에
5: 그렇게 얘기를 하죠.
4: 그 열은 어찌 보면 이제 왕에서 내려올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5: 그런 거죠. 네. 이제 빨리 그 세자가 되고 나면 이제 얼른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 열과 은조의 이렇게 과거 인연이 또 밝혀지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이 그 임금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행궁에 나갔다가 강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은조가 은조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민지기 임금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잘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구해줬어요. 구해주고서는 아버지가 막 부르니까 이제 깨어나는 것만 보고 막 간 것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열이 네. 누가 자기를 구해줬는지. 그래서 열이 이제 강가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해준 사람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비가 나타나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4: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2: 무얼 찾는 게냐?
13: 날 구해준 은인의 흔적을 찾소.
12: 왜? 신세라도 돌려주려고?
1: 열이 선비를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13: 그렇소.
12: 어찌 돌려줄 건데?
13: 받은 대로 목숨 정도는 구해줄 거예요.
12: 참말로 그럴 것이냐?
13: 나 장부요. 사내.
12: 그래, 허세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꾸나.
13: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요?
12: 이름은 없고 그냥 노인이다. 저 달에서 온?
1: 현재 저작거리.
12: 뭐 인상적인 외모긴 하지. 아, 이게 이래서 문제야. 이러니 이거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
1: 월화노인은 때로는 나비, 때로는 고양이. 이 밖에도 동자승, 풍등 상인으로 모습을 바꿔왔다. 다른 날 낮, 대비와 홍 씨가 누각에서 차를 마신다.
14: 내 속으로 나왔지만 독해요. 그 많은 정사 칼같이 해치우고 꼬박꼬박 나간답니다. 제 정인 만나겠다고.
15: 너무 알죠.
1: 대추가 누각 계단에 앉아있다.
15: 덕분에 제가 주야간 없이 근무 중이고요.
16: 전하!
1: 어린 세자가 다리 위에 서 있는 열을 향해 달려간다.
17: 이놈, 숙부라 부르라 일렀다.
16: 그랬다간 어마어마께서 경을 칩니다.
1: 열이 몸을 숙여 세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두 손을 꼭 잡아준다.
17: 내 앞에선 괜찮다.
16: 예, 숙부.
17: 바나, 세상이 너의 총명을 알도록 성심껏 보고 마음껏 빛나거라. 넌 그래도 된다.
16: 예.
1: 열이 일어난다.
17: 아,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먹어. 네가 쑥쑥 커야 모자를 물려주지.
16: 그때가 되면 뭘 하실 건데요?
17: 그야.
1: 열이 허공으로 시선을 던진다.
17: 마중을 나가야지.
1: 그의 눈빛이 한층 애틋해진다.
17: 해서.
1: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어느 맑은 날. 은조가 분홍코 꽃신을 대돌 위에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얀 버선발을 밀어넣는데 벚꽃 무늬가 장식된 풍성한 비단옷, 벚꽃 머리 꼬지와 가락지를 맞춰 입은 모습이 청초하고 어여쁘다.

0: 은조가 환한 미소를 띤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1: 해서 네 앞에 여느 사내로 서기를.
0: 푸른색 도포에 갓을 쓴 열이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 가운데 서 있다.
1: 달려오는 너를 힘껏 반길 수 있기를.
0: 은조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풀나풀 달려온다.
1: 그리하여 너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0: 열이 마침내 그녀를 품에 안는다.
1: 안녕. 내 꿈이자 내 구원이자 내 연인인.
0: 은조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오른다.
1: 나의 은혜하는 도정님아.
2: 야, 드디어 둘의 사랑이 완성이 네. 됐네요.
3: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붙었어요. 네. 그 현재 서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왕가의 삶과 사랑이라는 전시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왕가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열이 은조한테 줬던 그 분홍코 꽃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청혼을 할 때 이제 그 벚꽃이 새겨진 장식이 된 가락지를 줬거든요. 그 가락지가 이제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큐레이터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군의 아내인 부부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발굴 당시 아주 귀한 비단에 쌓여 있었다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그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둘은 혼례를 했고 그리고 은조는 부부인의 지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의 큐레이터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네. 두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였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하나는 은조와 똑같이 생겼고 어머. 하나는 열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네. 두 사람은 처음 봤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애틋한 그 눈빛이 확 번지면서 뭔가 서로를 알아본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이제 드라마가 네, 엔딩이 됐습니다.
2: 네. 아, 네.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3: 이렇게 은혜하는 도정님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드라마로 만나뵙겠습니다.
2: 네, 기대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 네.
2: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의 사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서 하성운이 부른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향연. 소개글.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친구 글라콘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 모를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대화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잘 알고 있긴 하네. 그저께 내가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멀리서부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나를 불렀다네. 아폴로도로스 대머리 친구 멈춰보게. 그래서 나는 멈춰섰지. 그러자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아가톤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사랑에 대한 칭송이었다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싶네. 필리포스의 아들 포에니크스한테서 들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분명치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자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자네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 자네만큼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자네도 그 저녁 모임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말했지. 글라콘, 자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안 했나 보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거기 있었을 거라 생각했네. 불가능한 얘기야. 자네는 아가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살지 않은 게 수년이 넘은 걸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건 3년도 채 되지 않았어. 한때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존재였지. 자네가 그렇든 나도 철학자보다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그가 말했지. 아, 농담은 나중에 하고 그 모임이 언제 일어난 건지 먼저 알려주게. 우리가 어렸을 때야. 아가톤이 그가 쓴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받은 날이야. 그와 그의 합창단이 승리의 제모를 바친 다음 날이었네. 그렇다면 진짜 오래전 일이군. 그럼 누가 이야기해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해주었나? 아니, 말한 사람은 바로 포에니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친구로 신발을 신은 적이 없지. 그는 아가톤의 잔치에 다녀왔다고 했네. 나는 그때 당시 그 친구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더 숭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다네. 선생님은 다 맞다고 확인해 주었지. 자,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아테네 시내로 걸어가는 길은 대화를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었고 그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에 대한 담화를 다시 얘기했지. 아까 처음 말했듯 나는 자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자네만 좋다면 기꺼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지. 철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 남이 말하는 것을 듣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도 주지. 반면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히 자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불쾌해져.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하네. 왜냐하면 자네 같은 친구들은 실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겠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직 생각만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그게 나와 다른 점이야.
1: 오디오 북
2: 알겠어, 아폴로 도로스. 자넨 여전하구먼. 언제나 자기 욕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자넨 모든 인간을 다 불쌍하다 여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말이야. 자기 자신부터 가장 먼저 불쌍하다고 하잖아. 미친 사람이라는 자네의 오래된 별명을 어떻게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단 생각이 드네. 자넨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말이야.
0: 아, 그렇군. 내가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였네. 다른 증거가 필요 없군. 그래.
2: 그래. 그 얘기는 됐고 얼른 내가 요청한 그 대화 이야기나 하세.
0: 그래. 그 사랑에 관한 대화를 아리스토데모스가 알려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가 말하길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고 있기에 그렇게 말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대.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대답했지. 아가톤 네 집 잔치에 간다네. 어제 승리의 제물을 바치는 축하연에 오라고 초대받았지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거든. 대신 오늘 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찾아서 입었네. 아름다운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네도 같이 가겠나? 초대 안 받았어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게나. 왜 있잖아, 그 속담 말이야. 우리 그걸 좀 바꿔야겠네. 좋은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하는 속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호메로스에 비하면 살짝 바꾼 것뿐이잖아.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아가멤논을 용감한 장수로,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고, 아가멤논이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에 메넬라우스가 초대 없이 가는 불청객으로 그려지잖아. 즉, 좋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잔치에 속물들이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메넬라우스의 입장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자의 잔치에 가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할 테니 그때는 변명해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각언을 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호메로스의 문체로 답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뜻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함께 걸으며 흘러갔네. 가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갑작스레 떠오르는 관념들을 생각하느라 멈춰서서 뒤처지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먼저 앞장서 가라고 했다는군. 아가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한 시종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를 맞이했고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잔치 장소로 안내했다네. 아가톤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오, 아리스토데모스, 마침 잘 왔네. 우리 같이 한잔하세. 다른 용모로 온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지 뭐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찌 되신 거지? 아리스토데모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안 계셨지. 그래서 아가톤에게 좀 전까지 같이 왔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초대해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 그렇군. 아무튼 잘 왔네.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글쎄 말이야, 방금 내 뒤로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아가톤이 시종에게, 얘야, 네가 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라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에게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으라고 했네. 그러자 한 시종이 아리스토데모스가 발 닦는 걸 도와주어 몸을 기대고 자리에 편히 앉았는데, 또 다른 시종이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웃집 대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신다고 말하는 거야. 불러도 꼼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 거참 이상하네. 얘야, 다시 가서 들어오시게 해. 계속 불러보렴. 가시지 못하게. 아가톤이 말했네. 그분을 내버려 두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가끔 아무데나 멈춰서 이유 없이 넉넉히 서 계신다네. 곧 들어오실 거니까 방해하지 말자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리고는 시종들을 향해 아가톤이 말했네. 얘들아, 그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을 차려보자.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지 마음껏 차려보렴. 손님들을 향해, 사실 나는 여태껏 시종들에게 명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다시 시종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차려보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이내 저녁이 차려졌으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전히 들어오시질 않았어. 밥 먹으면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불러 모셔왔으면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렸다네.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마침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 보통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맞추시려 했는지 조금 일찍 들어오신 거라네. 잔치상 한쪽 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아가톤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옆에 앉으시라고 졸랐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몸에 기대어 그 지혜의 혜택을 나눠주세요. 대문 앞에서 선생님의 것이 된 그 훌륭한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은 줬던 생각에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뜰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가톤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지. 만일 지혜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털실을 통해 물이 가득 찬 잔에서 비어있는 잔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잔의 옆에 앉아 기대는 특권이 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잔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흐름이 나에게 와다 채워줄 테니 말이야.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미심쩍은 것으로 꿈이나 다름없지만 자네의 지혜는 밝고 유망하지. 그저께는 자네의 그 젊고 훌륭한 지혜가 3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표출되지 않았던가.

저를 놀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가톤이 말했지. 누가 지혜의 승리자가 될지는 잠시 후 디오니소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해보자는 의미. 지금은 우선 저녁부터 드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 그리고서 신께 드리는 헌주가 제공되었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다음 의례 행하는 이런저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그때 파우사니아스가 말했네. 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장 해가 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마신 술의 영향이 커서 조금 쉬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도 대부분 어제 잔치에도 왔으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어찌하면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완전 동감일세. 어제 여기 모인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포금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 이번엔 아쿠메누스의 아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네. 자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가톤, 술 더 마실 수 있겠나? 나도 어제처럼은 못 마시네. 아가톤이 말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에릭시마코스가 말했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 파이드로스 같이 술에 약한 사람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자네들 같은 술꾼이 더 못 마시겠다 하니 다행스럽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네. 선생님은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어쨌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자네들이 이해해 준다면 내과 의사로서 내가 조언을 하겠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나는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고 자네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네. 특히 어제 폭음의 영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자네들에게는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조언을 따르지, 특히 의사로서 말할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현명하다면 그렇게 할 걸세. 미리누스에 사는 파이드로스가 말했다네. 그래서 그날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적당히 괜찮은 만큼만 먹기로 했다네. 에릭시마코스가 다시 말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 방금 온 피리 보는 여인은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안의 방으로 들어가 부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들이 허락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제안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 대에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철학이 삶과 멀리 떨어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끝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가장 절실한 질문.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스르르 찾아왔다가 금세 달아난 잠은 어디로 갔을까? 손등이에 붉게 앉았던 딱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돌멩이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필통 속에 넣고 다니던 몽당연필은, 책상 서랍 속에 오래된 일기장은, 옷장에 걸어두고 아껴 입었던 그 옷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1988년 어느 날, 사라지는 것들에 관하여.

0: 우리는 그가 곧장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쿵! 쿵! 쿵! 쿵! 쿵!
1: 효과음은 좀 빼고.
0: 쿵!
1: 아휴, 있는 문장 그대로 읽어주겠니?
0: 네. 쿵!
1: 아휴.
0: 그런데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판자 미닫이가 딸린 침상이 있는 방으로 가더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의 창문은 누구든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고, 그래서 그가 우리 몰래 또다시 한밤중에 외출을 계획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다는 사람 시체를 먹는 악귀 아니면 흡혈귀인가.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그런 흉측한 악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어렸을 때 제가 보살펴준 일, 그가 청년으로 자라나는 것을 비롯해 그의 거의 전생애를 지켜본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공포에 굴복하는 건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아이, 착하신 나리께서 품어주었다가 불행을 자초하게 한 그 거무스름한 아이는 어디서 온 거지? 마침내 그의 죽음과 장례식까지 상상해보게 되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그의 묘비의 세결말을 정하는 일 때문에 몹시 골치가 아파서 교회지기와 상의했던 일뿐이에요. 성도 없고 나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히스클리프라는 글자만 새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 묘지에 가서 그의 묘비를 보시면 이름과 죽은 날짜뿐일 거예요. 주무세요.
1: 오늘은 거기까지 읽자.
0: 네.
1: 아유, 더 가져가서 읽고 싶으면은 읽어라.
0: 아, 정말요?
1: 그래.
0: 진짜요?
1: 아유, 말끝마다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평생 속고만 살았던 게냐?
2: 그냥 말버릇이에요. 싫으시면 안 할게요.
1: 내가 유럽에 갔을 때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간 적이 있었어.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그냥 황량한 들판에 차를 세우더구나. 그 풍경을 상상하며 읽으려 해도 이 작가가 평생 미혼이었던 거 아니? 결혼 한번 못해본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0: 현실적이지가 않잖니.
1: 그러니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예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글을 쓴다고 이 정도의 얘기를 쓸 수 있겠어요? 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한다면 뭐 거지도 됐다가 부자도 됐다가 뭐 다방에서 일도 했다가 뭐 사업도 망했다가.
0: 아니 됐다 그래. 네 말도 영 틀린 건 아니다.
1: 고모님은 그렇게 넓은 세상을 보고 다녔으면서도 생각은 참 편협하세요.
0: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평생을 지배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쩌겠니? 세상은 변해가고 세대도 달라진 걸. 언젠가 다시 유럽에 갈 수 있다면.
1: 유럽에 갈 계획이 있으세요?
0: 혼자는 힘들 거고.
1: 어디 가실 건데요?
0: 글쎄, 스페인을 가볼까? 은수 넌 어디가 궁금하니?
1: 스페인, 영국, 프랑스 다 좋죠. 스페인에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프랑스에는 프랑스 아주 사강, 영국은 버지니아 울프와 제인 오스틴이 있는데 어디든.
0: 욕심도 많구나. 생각해보자. 같이 갈 수 있는지.
1: 정말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정말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0: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책은 깨끗이 보고 가져와야 한다. 더구나 앞집 아이들과 캠핑 간다며 거긴 절대로 갖고 가지 말어라.
1: 그럼요. 놀러가는 자리에 책은 안 들고 가요.
0: 남자애들과 캠핑이라니. 어디 연수가 돈 많은 집 남자나 물었으면 좋겠구나.
1: 고모님, 그 말은 좀.
0: 왜? 듣기 싫으냐? 결혼은 다른 거란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지잖니. 집안과 집안끼리의 만남이기도 하니 연수가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비용을 댈 수도 있지.
1: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죠. 돈이 먼저일 수는 없어요.
0: 넌 아직 어려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겠지.
1: 고모님은 책을 읽으면서도 사고가 달라지진 않나 봐요. 이래서 책은 어릴 적부터 읽어야 해요. 다 늙어서 읽는 책이 무슨 소용이에요?
0: 못된 것?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겠니?
1: 고모님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재주가 있으세요.
0: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못된 것? 에휴, 그래도 너랑 말씨름이라도 하는 게 재미는 있다. 책도 잘 읽고. 폭풍의 언덕은 그만 읽자. 다음엔 한국 소설로 골라와봐.
1: 네. 은수 좋은 날 어떠세요?

0: 우리 진실 게임 할래요?
1: 갑자기? 왜?
0: 심심하잖아.
2: 좋아요. 뭐라도 합시다.
0: 아, 거기 말 없으신 분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네.
0: 같이 갑니다. 게임해요. 네, 아니요만 할 줄 알아도 돼요.
3: 네, 아니요. 네. 한국말 잘합니다.
0: 그러면 할게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질문만 할 수 있고요. 질문을 패스하려면 벌주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흑기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번으로 제안할게요. 고! 고!
3: 고!
4: 자, 연수에게 물을게요. 이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1: 패스. 패스라고? 뭐지?
4: 잘 마시네요.
1: 인성에게 물을게요. 결혼할

0: 생각하는 여자가 여기 하여튼 있다. 하나 둘 셋.
1: 예스. 은수한테 부를게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2: 노. 저는 제임스한테 부를게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 둘 셋.
3: 예스. 준호에게 물을게요. 누구를 죽이려고 뱀을 풀어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1: 예스.
2: 정말이야? 진짜야?
3: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하나 둘 셋.
2: 뭐야,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3: 미안합니다.
1: 계속 할까요?
0: 네. 계속해요. 계속하세요.
4: 얘들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얘들아.
2: 그러게, 언니 술도 못하면서 술 마셔가지고.
5: 딱 한 잔 마신 거야, 한 잔.
2: 와, 근데 회장님네 막걸리 정말 맛있긴 했어.
4: 아, 일어나봐, 얘들아. 네. 아빠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대.
0: 네?
4: 지수랑 혜수는 아직 자고 있는데 니들은 일어나서 준비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0: 엄마, 얼마나 다쳤는데요?
2: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4: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엄마가 가보고 얘기해 줄게. 너희 회사도 학교도 무턱대고 빠질 순 없잖아.
0: 뭐부터 챙겨야 돼요?
4: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연수는 수혜점 일을 대신 봐줘야겠다.
0: 네,
2: 엄마,
0: 네.
2: 엄마, 나는?
4: 은수, 너는 고모님 댁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좀 융통해 오면 좋겠는데.
2: 알았어요.
4: 첫 차가 몇 신지도 좀 알아봐주고.
2: 네. 그래도 어떻게 깨워야지.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한 거지. 야, 준호! 이준호! 아이씨, 연필로는 안 되겠네. 더 큰 걸 뭘 던지지? 잠깐만.
6: 누구야? 뭐야, 무슨 일이야?
7: 아,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니까.
8: 무슨 내려고. 아이, 깜짝, 회장님까지 일어나셨어.
7: 야! 내가 너 강가에서 물수제비 못 들 때부터 알아봤다, 어? 힘 빼고 손목에 슬랩을 이용하라고 몇 번을 가르쳐줬잖아!
2: 알아. 근데 우리 아빠 사고 나서 병원에 계신데.
4: 회장님까지 오셨어요. 그럴 일은 아닌데.
9: 아이고, 아닙니다. 서울까지 먼 길인데 아마 저희 차 타고 가시죠.
4: 아니에요. 첫 차 타고 가면 됩니다.
9: 아이고, 첫 차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김 기사.
10: 예.
9: 차 대기시키라.
10: 아, 네.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11: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리도 낯설 거고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9: 그럴까? 그러면 더 좋지 뭐.
4: 아,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될 줄. 저의 은수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9: 서울 가서 도움 필요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여기 일은 걱정 마시고요. 아니, 뭐 담장 하나로 걷는 집인데 한 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0: 엄마, 언니는 어디 갔는데 아직 안 오는 거야?
10: 아까 막 뛰어나가던데?
4: 곧 올 거야. 엄마가 심부름 좀 보냈어.
2: 안에 계세요? 계세요?
12: 아직 영업시간 아닌데.
2: 죄송해요. 좀 급해서 그러는데 여기 붙어있었던 광고 아직 유효한 거죠?
12: 네, 계속합니다.
2: 네, 그럼 저

0: 할게요. 제 머리카락이요.
1: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긴 거야. 들어와 보세요.
0: 네. 저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1: 저도 재봐야 알겠죠? 줄자로 재볼게요. 그래도 수제 가발 만드는데 쓰는 건데 이게 인모가 구하기 힘들어서 가격 꽤 쳐드려요. 앉아보세요. 모자를 벗으셔야 제가 재겠죠?
0: 네.
1: 머리 좀 빗을게요. 근데 머릿결 걸린 것 꽤 잘하셨네.
0: 아주 바짝 잘라주세요.
2: 내가 뭐라고 했니? 구걸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니까. 언제 갚는다니?
1: 진짜 다 잘라도 괜찮아요?
0: 네, 잘라주세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잖아요.
1: 하긴 그래요. 뭐 내 머리카락도 아니니까. 자를게요.

0: 회장님께서 차를 내주신다고 해서.
1: 아, 감사합니다.
2: 왜 이렇게 늦었어? 출발 준비 다 됐어.
1: 엄마 이거. 요긴하게 쓰세요.
0: 애썼다 은수야. 많이 주셨네.
2: 고모님 댁에 갔다 온 거야?
1: 아니.
0: 아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니?
1: 머리 잘라서 팔았어요. 짜잔.
3: 언니.
2: 괜찮아?
0: 그럼 괜찮고 말고. 머리는 다시 자라는 거니까. 나 자르고 나니까 엄청 시원하네.
3: 완전 남자애 같아.
1: 은수야, 지금 그 말은 아닌 것 같아.
3: 그럼 취소.
4: 떠날 준비 다 되셨어요?
0: 갔다 올게. 걱정 말고 얘들아.
2: 엄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0: 그래.
4: 연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시고 올라갈게요. 저희 어머니처럼요. 병원 도착하면 아버지 상황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버지처럼요.
2: 이렇게까지 신세질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4: 죄송하다뇨. 정말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5: 차 준비됐습니다.

0: 어쩌냐? 이제 창문도 깨져서 더 잘 보이는데. 부산 괜찮네.
1: 웃기지 마.
0: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은수야,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큰 사고 아닐 거야.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2번째

0: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1: 그럴 땐 정미의 말을 잘 들어야 했다. 그녀마저 도망가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점으로 낮에는 한의원에 있고 퇴근 후에 한약방에 가기로 했다. 해가 지고 불 켜진 한약방 앞에 검은 형체들이 벌써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자기가 먼저라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이내 한 귀신이 주먹을 휘둘렀다.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핥히다가 서로의 몸이 들러붙어 하나의 커다란 검은 형체로 변했다. 진득한 액체처럼 그들의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이를 지켜본 다른 귀신들이 환호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 아무나 이겨라를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들과 부딪힐까 피하며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장 뒤에 있던 공실이 사무실을 가리켰다. 수정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2: 무사히 입성이군.
1: 요즘 뭐 때문에 한껏 예민해진 수정이 출장을 간다며 이틀간 문을 닫았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한약방 앞에 귀신들이 많았다.
3: 어디서 아들 소식을 들었나 봐.
4: 아들이 있었어요?
3: 맞아, 그랬지.
4: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1: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공실이 억지로 웃어댔다. 승범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가 이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는 캐지 않고 수입 과자점에서 산 고급 과자를 공실에게 건넸다.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오늘도 일곱의 귀신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 중엔 아까 싸움을 하던 남자 귀신 둘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서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봤다. 어깨를 들썩이고 콧김을 팽 하고 뿜는 걸 보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다. 승범은 소파에 구겨지듯 몸을 웅크렸다. 괜히 걸렸다간 자신의 뼈가 남아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는 눈을 굴려 젊은 남자 귀신을 봤다.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다른 곳에 비해 상처가 잔뜩 난 발이 보였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5: 아니, 발이 그게 뭐야? 아이고.
6: 이거요?
1: 남자 귀신이 발을 들었다. 승범이 고개를 들어 남자 귀신의 어깨 너머로 그 발을 자세히 봤다. 발바닥이 헤져 뼈가 드러났는데 아프지도 않은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박힌 돌멩이를 긁어냈다. 그 모습에 질색하여 승범은 제자리로 돌아와 목을 움츠렸다.
6: 깨어나 보니 이 구두가 없지 뭡니까? 그거 없으면 출근을 못하는데 사장이 또 한 소리 할 걸 생각하니 눈앞에 암담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 헤맸어요.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내가 갔던 곳을 짐작해서 빨리 구두를 찾아 거래처에 가서 영업해야 하는데 요즘 제 성적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 구두 어머니가 취업 기념으로 사준 건데 어디로 갔는지.
1: 그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7: 그깟 구두가 뭐라고.
1: 승범의 뒤에 앉은 남자가 투덜댔다. 그러자 앞에 있는 남자가 획 몸을 돌렸다. 험상궂은 얼굴로 승범 어깨 너머에 있는 덩치가 큰 남자 귀신을 노려봤다. 잔뜩 힘을 준 사각턱이 흔들렸다. 앙다문 위에서 소리가 났다. 승범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될 수 있는 대로 구겼다.
6: 뭐야? 아까 당신이 새치기 하는 바람에 출근 못할 뻔했잖아. 사장한테 잘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7: 귀신놈이 출근은 무슨 구두가 어딨겠어? 니놈 죽은 자리에 있겠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지런히 벗어났지?
6: 그러는 당신은 냄새나는 운동 하나 치는 당신이 그런 고결한 행동을 어떻게 알겠어?
7: 고결? 웃기시네. 이 내 운동화야말로 고결이다 임마. 택배 상자 나르며 집마다 뛰어다니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란 말이다. 냄새 난다고? 그것이야말로 피땀의 흔적이며 고결 아니겠어?
6: 아이고, 고결하시다는 놈이 새치기를 그렇게?
7: 뭐 임마!
1: 뒤에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작업 잠바를 걷어내며 툭 튀어나온 배를 더욱 내밀어 몸체를 키웠다.
6: 그 구두는 어머니가 사준 거란 말이야.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그걸 실어 더럽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7: 야, 그럼 그 낭떠러지에 니놈 신발이 있겠네. 출근이 중요한 거야? 그놈의 구두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니놈 어머니가 중요한 거야?
6: 아! 출근!
1: 젊은 남자 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실에게 다가갔다. 턱을 괴고 있던 공실이 무료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를 봤다.
6: 저기...
1: 그가 허리를 숙이며 손을 비볐다.
3: 뭐?
6: 제가 출근 때문에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고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8: 아유, 말이 저렇게 두서가 없어. 아유, 말을 말자.
1: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공실은 앞에 귀신을 위아래 훑었다.
3: 그 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오늘 출근은 못하겠는걸.
6: 안 되는데. 이 사장이 지랄할 텐데. 가뜩이나 거래처에 실수해서 회사 손해가 크다고 그걸 다 나한테 갚으라고 했거든요. 가서 싹싹 빌어야 하는데.
1: 중얼대는 말에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5: 아이고, 저걸 어쩌노. 마음고생이 심해서 젊은 나이에 저리 된 것 같은데. 그걸 새치기 하려고 하고.
1: 승범은 뒤를 힐끗 봤다. 푸르락 누르락한 얼굴의 남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7: 내가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안 불쌍한 귀신 어디 있는가?
1: 그가 버럭 성을 냈다.
5: 같이 불쌍한 처지에 지킬 건 지켜야지.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해줘야 하는 게 아니겠어?
7: 그렇지.
1: 할머니 귀신이 한마디 하자 다른 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이 나왔다. 그들의 말이 사무실 안까지 들렸던 듯 했다. 그녀는 주위를 보더니 대기실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아있는 승범 앞에 섰다. 조용해진 내부에서 승범은 애써 수정의 눈길을 피했다.
9: 자네 또 왔는가?
1: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송구처럼 승범의 양심을 쿡쿡 찔렀다. 계속 몸을 구겼더니 더는 몸이 움츠러들지 않았다.
4: 또 쫓겨나겠구나. 아니 그게 지나가다가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인사차.
9: 그렇게 여기에 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구두 벗게.
4: 예?
1: 승범은 자신의 프라다 구두를 내려봤다.
9: 벗으라니까.
4: 왜요?
1: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는 순순히 신발을 벗었다. 수정은 벗은 그의 신발을 주었다.
9: 내 집에 그리 오고 싶으면 자리세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젊은이는 나 따라오고.
4: 자리세는 어디 가요?

0: 젊은 남자 귀신이 얼떨떨해하다가 수정의 뒤를 따라갔다. 승범은 양말만 신은 채로 수정을 따라 한약방의 뒷마당으로 나갔다. 상쾌한 밤 공기가 피부로 스며들었다. 수정이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자 처마 밑에 달린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장독대와 건조대가 놓인 마당, 그 중간에 그을음이 잔뜩 낀 드럼통이 있었다. 수정은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린 드럼통 안에 장작불을 지폈다. 잠시 뒤 작은 불꽃이 큰 불꽃으로 변했다. 승범은 그 불꽃을 물끄러미 보는 수정의 옆모습을 불안 어린 시선으로 살폈다.
1: 자리세라는 말이 저 구두를 말하는 건가, 설마?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구두가 프라다라고 유명한 명품이란 말입니다. 무척 비싼!
0: 수정은 승범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구두를 불길 속에 집어던졌다. 놀란 승범이 달려가 구두를 꺼내려고 했으나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2: 아이, 죽는다인 거지 말이 많아.
3: 아이, 저게 얼마짜린데! 제가 언제 줬습니까? 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이거 저게 얼마짜린데!
2: 아이, 시끄럽고! 아이, 젊은이, 이거 신고 출근하게.
3: 뭘 신어요? 불에 태우라고! 어?
0: 어느 순간 승범의 구두가 남자 귀신 앞에 놓였다. 승범은 드럼통 안에서 제가 되어가는 구두와 바닥에 놓인 멀쩡한 구두를 번갈아 봤다.
2: 어머니가 사주신 것만은 못하겠지만 신고 가서 어깨 딱 펴.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해. 사장의 성정이 화가 많아 참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은데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돈은 무슨 배째라고 해. 사장이 책임지라고 해. 그런 거 책임지라고 있는 게 사장이야. 주눅들 필요 없어. 직원 귀한 줄 모르는 그런 회사는 사표 쓰고 나오게. 그만두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게. 타인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어머니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0: 수정의 말에 남자 귀신이 고개를 숙였다. 주먹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2: 그깟 회사 내버려 두라 하고 싶으나 자네가 그리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출근해서 살아생전 못했던 마무리를 지으란 말일세.
0: 남자 귀신은 소리내어 울었다. 승범은 형체만 남은 구두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3: 아유, 저게 얼마짜린데. 명품이라고, 명품!
0: 귓가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1: 아이씨.
0: 승범은 성질을 내면서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 던졌다. 수정이 눈썹을 들어 승범을 쳐다봤다.
1: 명품 맞춤. 프라다 구두에는 프라다 양말이지. 그것도 모르면서 구두만 딸랑. 슬리퍼라도 줘요. 이러고 집에 어떻게 가요?
0: 승범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귀신 환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공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앉자마자 승범은 그 옆에 딱 달라붙었다. 귀신들이 승범을 신기하게 쳐다보다 공실의 등장이

0: 에 눈길을 돌렸다.
1: 우와, 이거 미제 거네.
0: 뒤늦게 과자를 꺼내든 공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2: 비싼 미제. 다음엔 일제로 사올게요.
0: 승범이 사온 깡통 뚜껑을 열었다. 공실은 실실 웃으며 그 안에 든 쿠키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귀신들이 기웃거리자 슬쩍 눈치를 보던 승범이 과자를 그들에게 건넸다.
2: 좀 드시겠습니까?
3: 고맙소. 네,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앞에 앉은 할머니 귀신이 과자를 건네받았다. 승범은 사무실을 힐끗 보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2: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3: 나야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아서 혼자 두고 온 양반 생각에.
4: 근데 그건 왜 물으시오? 알아서 뭐하게?
0: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불퉁스레 물었다. 승범이 하하 웃었다.
2: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듯 고선생처럼 여러분들을 보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요. 누가 압니까? 젊은 제가 좀 더 빨리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칠지?
0: 남자 귀신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끼었다.
4: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2: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4: 응?
2: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4: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3: 아유.
0: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3: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니놈이 여기 왜 왔어?
0: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4: 아이 왜 오긴요? 고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 꼰수 해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0: 승범은 억울했다.
2: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3: 아유 썩 꺼져. 고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4: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치리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2: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4: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0: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1: 그만! 내 손님이야. 고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0: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4: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1: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12시 뉴스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존하도록 했고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와 사용료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와 대출 금액, 임대 기간 등만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와 사용료 액수,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가전이나 가구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기준 비양육 부모가 지급한 양육비 누적 이행 금액이 3,0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 만에 3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부터 소송, 채권 추심, 불이행 시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박업자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10일, 20일 그리고 폐쇄 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됩니다.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 실종됐던 해군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6시쯤 동해 고성군 거지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은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흐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공판에서 성폭행 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장윤기는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성폭력 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목적살인죄의 최저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단순 살인죄의 최저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갑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전기와 가스요금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다만 대형마트 외 몰에 입점한 업체의 경우 입점주들이 원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핫도그나 닭강정, 하이볼 등 식품의 이동 판매가 가능해지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호르무스 해협에서 상서를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남부 해안 도시들과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경남 서부, 광주 전남과 전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대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 66%입니다. 3라디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0: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추억은 의외로 맛으로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야, 그때 파라솔 아래서 먹었던 닭갈비 기억나?
1: 왜 그때 바닷가 앞에서 먹었던 생선에 야, 그거 끝내줬잖아.
0: 엄마가 해주신 콩국수, 아, 더워지니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음식 하나만 떠올려도 그날의 풍경과 함께했던 사람들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따라오곤 합니다. 또 누구와 어디서 뭘 먹었냐에 따라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추억과 행복까지 함께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맛있는 노래 선물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첫 곡 휘성입니다.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0: It's all about love.
1: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a.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음식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혼자 먹던 밥도 누구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 뇌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까지 분배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한 끼 좀 더 챙겨 먹으면서 행복한 추억도 한 그릇 가득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창완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 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미연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리프트계 깜찍이 전소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그래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1: 네네네. 네.
0: 주말은 또 어떤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보내셨는지. 최근에 먹은 맛있는 음식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지.
2: 간만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라면에다가 보통은 그냥 계란 뭐 파 정도 넣어서 먹었는데 네. 이번에는 오징어를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국물이 시원하죠.
0: 어떤 오징어? 어떤 오징어?
2: 그냥 갑오징어.
0: 아 진짜 실.
2: 네, 실제
0: 생물.
1: 라면에 돈을 좀 쓰셨네요.
2: 아, 아니 이제 오징어를 이제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게 좀 많이 넉넉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해먹다가 라면에 다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1: 그게 해물라면이죠.
0: 그 얘기하니까 또 군 시절이 생각납니다.
2: 군 시절.
0: 군대 선임께서 새우라면 끓여오라고 해가지고 새우를 어디서 잡습니까? 피엑스 가서 과자 네. 사서 과자 넣으면.
2: 아, 어머머머.
0: 근데 그래도 새우 맛이 나는 거야.
1: 오, 그래요? 네,
0: 그게 군대에서 야. 아주 손쉽게 해물라면 끓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해물 그려져 있는 과자 있죠.
2: 네네네.
0: 그걸 몇 개를 넣잖아요. 야. 그럼 그 맛이
1: 나요. 국물 맛이.
0: 기가 막혀, 기가 막혀.
2: 아니 그때 약간
1: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2: 아니, 진짜, 네. 아니 그러면
0: 나중에 정말 심심하실 때 한번 네. 해보시면 진짜 그 맛이
2: 아,
0: 나요.
2: 아 그러면 그 과자를 몇 개 넣어요?
0: 네? 하나 넣죠. 한 네.
2: 서너 개.
0: 한 주분 정도.
2: 한 주분 정도. 정도.
1: 아. 요새 또 그게 매운 맛이 나와가지고.
0: 그러니까 그게. 제가 못 그린다고 그랬더니 이제 네. 그 밑에 선임이 저를 부르더라고 화장실로. 야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
2: 안 되는 게 없다. 진짜 안 되는 게 없네.
0: 일단 PX를
2: 너무
0: 가라.
2: 너무 신기하다.
0: PX 가서 사. 근데 진짜 그 맛이 나더라고.
2: 아, 진짜 아, 꼭 도전해 보고 싶네요.
0: 이제 뭐 점심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뭐 먹을까 하다가 라면 먹어야겠다.
2: 새우라면.
0: 그래. 원미션 어떠세요? 주말에 뭐 맛있는 거 먹었는지.
1: 저는요 주말 되면은 이제 진짜 오늘은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진짜 뭐 먹을까. 근데 대패 삼겹살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넉넉하게 저는 항상 소분을 좀 해놓거든요. 아. 그거랑 같이 뭐 숙주도 같이 이렇게 해서.
2: 너무
0: 기가 막히지.
1: 또 대패 삼겹살을 또 된장찌개에 넣어서 또 칼칼하게 끓이면은 거기에 또 감자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매운 또 고추장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 큰 빅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소분을 해놓은 다음에
2: 역시
1: 일단 냉장고에 재료가 있어야
0: 네. 네.
1: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1: 오이철이다. 그럼 오이냉국 있잖아요. 예. 미역에 이제 약간 비린맛 빼가지고.
2: 네. 아, 그 빼기가 어렵던데. 그 무슨 방법이 있나요?
1: 살짝 이제 그 다시마 같이 들어가
0: 소주 반잔에 다시마 살짝 넣으시죠.
2: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게 간단해요? 아, 그 소주 반잔을 그 물에다 담갔을 때 좀 그렇죠.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담가서
0: 향이 날아가면서 뭐 한다는데 확실하진 않아.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다방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보세요. 자, 한여름입니다. 밖에서 한참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여름 음식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 가장 먼저 손이 갈까요?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1: 1번 시원한 수박, 2번 얼음 동동 냉면, 3번 달콤한 팥빙수.
2: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0: 다 먹어. 다 먹는데 가장 먼저.
2: 아, 먼저 먹는
0: 가장
2: 거?
0: 먼저 손이 가장
2: 가는. 먼저 먹는 거?
0: 저는 수박 걸로. 일단은 수박. 수박은 한 입 일단 먹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수박, 뭐 젓가락이 들든가 합니까? 가장 소화가 잘 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수박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수박 고르겠습니다.
1: 저는 지금도 이거 해먹고 있는데요. 네. 2번이에요.
2: 아, 동동냉면?
1: 네. 얼음 냉면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얼음만 있으면 돼.
2: 와. 아,
0: 물냉면입니까? 비빔냉면?
1: 아, 물냉면이죠.
0: 기가 막혀. 기가 막혀.
1: 네,
0: 10초 두 바퀴. 네. 10초 두 바퀴.
2: 냉면도 동료. 잘 나오지만 모밀도 잘 나와요.
1: 아, 요즘에.
2: 모밀이 진짜 한 모밀처럼 먹게 되는데.
1: 찰기가 또 기가 막히죠.
2: 와, 깜짝 놀랐어요.
0: 모밀로
2: 진짜.
0: 냉면 하시는 분들 거기 가게 가잖아요.
2: 네.
0: 가서 갑이 달라고 그러면 혼나요.
2: 아, 그럼 어떡해요?
0: 모밀은 입으로 끊어 먹어야 돼요.
1: 아, 끊어 먹는 맛에.
0: 툭 끊긴다고. 근데 뭘 갑이를 달라고 그러냐고 혼나는데. 아, 아무튼. 아, 이거 시원하다, 진짜. 그래요.
2: 저는 역시. 저는 팥빙수 좋아해서.
0: 팥빙수도 좋아.
2: 근데 팥빙수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 얼음 빙수 말고요. 이렇게 우유 팥빙수.
1: 있잖아요.
2: 그게 네. 되게 고소해서
1: 그래요.
2: 그걸 제일 좋아해서 저는 아마 먹게 되면 아마 이 달콤한 팥빙수 먼저 한번 먹고

0: 올랐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소소한 행복을 잘 찾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만족을 느끼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평범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다만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나를 위한 선물을 좀 막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야 내가 어느 순간 결혼을 했구나. 내가 또 어느 순간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구나. 내가 휴대폰이 있네. 아 내가 집이 있네. 막 이런 것에 가진 것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내가 없는 걸 자꾸 욕심내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싹 돌아보면서
1: 그때 그걸 중요한 얘기다.
0: 그걸 배웠어요. 그 노트를 한번 꺼내가지고 네. 10가지를 써보래요. 가진 것에 대해서.
2: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0: 그리고 10가지 써보는 거. 안 가진 것에 대해서. 딱 써보고 어떤 것에 더 만족을 하는지 한 번씩 더 읽어보면서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에 더 만족을. 얼마나 박성민 씨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형님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거려 거려 거려. 야 나 같은 촌놈한테 이렇게 섭외를 해주니 정말 고맙다. 돈 안 줘도 돼요. 기다려 기다려 언제야 언제. 근데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그 나에 대한 그 자존감 나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사는구나 보면서 많은 걸 배워보게 되는데 아무튼 올 여름도 덥다 덥다 하지 말고 그래도 선풍기가 우리 집에 있구나. 부채도 있구나. 냉동실에 얼음도 있구나 하면서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하면서 좀 여름 시원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원미연 씨가 골랐습니다.
2: 당신은요. 2번,
0: 냉면을 선택한 당신은?
2: 당신은요. 속 시원한 해결사입니다. 좋다. 답답한 상황을 오래 두지 않고 빨리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결단력도 좋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주변에서도 든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만 가끔은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속 시원한 해결사.
0: 속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2: 늘 이런 류의 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니
2: 고구마 있어도 시원한데 말을 하면 더 시원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0: 물냉면 국물 이렇게 쫙 한번 마셔주면
1: 기가 막히죠.
0: 기가 막혀.
1: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찾은 것 같아요. 진짜 해결사 뭐 빨리 해결하는 거 이런 거 미루지 않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천천히 가는 여유가 이제 요즘에 와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되지도 않고 가기만 하는구나. 결과물 없이 가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2: 그렇죠.
1: 시작만 하면.
2: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요거를 좀 여유를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가는 거. 요즘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진짜.
0: 어차피 신호등에서 다 만나요. 빨리 가봤자 어차피 다 만나는데 너무 급하게 추월보다는 안전운전. 그래요. 자, 3번 프리 들어가겠습니다. 3번 프리 우리 전수현 씨가 골랐죠. 팥빙수를 선택한 당신은?
1: 당신은 네.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어허. 좋은 일이 생기면 혼자보다 함께 웃는 걸 더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가끔은 혼자만의 달콤한 시간도 충분히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2: 아니 근데 정말 이거 우리가 고르는 걸
1: 필요성을 느끼긴 해요? 혼자만의 잠깐.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거?
2: 느끼는데 너무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만큼.
1: 비효율적이다.
2: 아니 근데 뭐 여럿이 즐거우면 함께 있으면 되지 굳이 꼭 혼자만의 시간 가져야 되나요?
0: 아니 너무 자꾸 이제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다 보면 혼자 있으면 약간 외로울 수 있어요.
2: 저 혼자서도 잘 지낸다니까요.
0: 거울
2: 혼자 너무 잘 지낸다니까요.
0: 오늘은 거울 보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2: 거울 보고 어머 얘들아 나 오늘은 미아라니랑 그리고 또 말레 선배님 만나러 가는데 얘들아 오늘도 화이팅하게 한번 해줄래? 그럼 이제 보이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바꿔서 화이팅! 이러면서 선생님이다.
0: 근데
1: 어떻게
0: 근데 저는 전수현 씨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아내가 가끔 그런 걸 예전에 했었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한 100일에서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00일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이고 애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송이가 성대모사를 해. 저는 이제 100일 됐어요.
3: 아니, 얘가 왜 이러나. 근데 전선 씨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전에 그런 거 말렸더라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

0: 앞을 안 막아서 배도 고프고요.
1: 어, 되게 즐거워요. 그게 생각보다.
0: 그렇지,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선의 마음을 내가 얘기하는 그렇죠. 거라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신 참 재밌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아이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공부하실 거예요.
2: 그리고 저만 때면 이제 아이를 대변할 때 그 얘기 아이가 몇 살이야? 28개월이에요.
1: 나이가 없어요. 개월 다 개월수로
2: 31개월 됐어요.
1: 저는 처음에 네. 왜 개월수로 얘기하죠?
2: 이제 아니더라고요. 만으로 하면은 두 살? 막 최대한 줄이고
0: 그게 아기 목소리를 한다는 거.
1: 되게 애교 있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자, 아무튼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남자와 돼지의 수다방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겠습니다. 긱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짝사랑.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다 주제 과연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수박 화채를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몇 달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수박 화채를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한번 그 음식 맛을 생각하면서 또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모님은 수박 화채를 또 그릇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다면 저는 그냥 투박하게 수박 자체
2: 그릇이 돼서.
1: 네, 수박 자체가 그릇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우유도 넣고 연유도 넣고 뭐 좋아하는 과일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뭐 키위도 좋아하는데 키위도 네. 넣고 뭐 바나나도 넣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좀 장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훅 들이마시면 더위가 금방 식을 것 같습니다.
3: 작년 겨울에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콩을 삶아서 갈고 그럼 거의 끝인데 저도 똑같이 했는데 어머님 해주시는 거 그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맛있게 해서 남편이랑 나눠 먹고 싶습니다. 오빠 매년 어머님이 해주시던 맛있는 콩국수 먹었을 텐데 올해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 오빠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보다는 맛이 없겠지만 사랑의 힘으로 맛있게 먹어주세요. 사랑해.
4: 아 저는 이제 우리 남편이 심심하니까 산에 가서 도토리를 좀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묵을 써가지고 콩국을 고소하게 갈아가지고 얼음 동동 띄우고 거기다가 이제 오이도 좀 썰어놓고 묵을 잘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넣어서 소금 으로 간해가지고 먹으면요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씹을 것도 없이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고 그래서 가끔 여름에는 콩국 묵 국수를 해 먹습니다. 올해도 좀 해 먹을 거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것도 좀 해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5: 냉면 시원하잖아요. 마음 속까지 그 시원한 냉면 오이채 썰어가지고 올여름에는 그 냉면을 많이 좀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6: 여름에는 이제 물회죠. 물회 또는 이제 감성돔 물회라든가 네. 여수 가면은 민어 그리고 이제 그 바다장어 좀 비싸긴 하지만 하모 샤브샤브 이런 거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막걸리가 깃들어야지.
5: 왜 막걸리가 들어가 좋아요?
6: 반드시 맛들어야 돼. 흥이 좀 나야 맛이 따라오는 거. 철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그 철에 맞는 음식에서 뿜어주는 기운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에 조상들도 많이 먹었던 민어 같은 거 이런 바다장어 같은 거 또는 뭐 물회 이런 거 먹고 나면은 기운이 생기죠. 네, 기운이 생깁니다. 제철 음식 최고.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올여름 먹고 싶은 음식 또 도전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뭘까요?
7: 여름 저는 삼계탕.
0: 삼계탕 오, 좋아요.
8: 몽간에 먹는.
7: 네, 몽간에 먹는 삼계탕. 거.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0: 삼계탕. 원면 씨는 어떠세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8: 저는 여름하면은 어쨌든 자주 먹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저는 비빔국수.
7: 오,
0: 기가 막힌다.
8: 네, 저는 제가 이제 김치를 직접 담으니까 그게 이제 간이 좀 쉬었을 때 거기다 이제 생 오이를 속을 싹 긁어내서 얇게 살짝 저민 다음에 그거를 또 고명처럼 위에다가 올려서 깨소금 딱 뿌리면 그냥 끝이에요.
7: 너무 맛있겠다.
0: 이 비빔국수가 저는 엄마가 해준 비빔국수 다르고 네. 또 아내가 해준 비빔국수 다르죠. 아내가 해준 비빔국수는 김치가 들어간 비빔국수예요. 네. 근데 엄마가 해준 국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8: 그럼 뭐가 들어가?
0: 그냥 고추장 비빔국수예요.
8: 아,
0: 고추장 넣고
8: 고추장 간으로
0: 그다음에 설탕
7: 김치
0: 넣고
7: 없이?
0: 식초 넣고 그리고 손으로
7: 손밥
0: 해가지고 근데 이 비빔국수도요. 비벼서 나오는 국수가 있고 안 비빈 국수가 있어요.
8: 그렇죠.
0: 제 아내 비빈 국수는 안 비볐어.
7: 그래서 내가 비벼 먹으라.
0: 내가 비벼 먹나요? 완전한 거 먹는데 둘 다 맛이 다 완전 다른데 다 좋아.
8: 그 어머니 스타일은 약간 밀면 스타일이네요.
0: 예.
8: 네. 이게 이게 다
0: 무친 거?
8: 네, 무친 거.
0: 무친 거.
8: 고추장으로 딱 간해가지고.
0: 근데 어머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 먹었대요.
7: 그러면은 그게 고명 자체가 아예 없는
0: 거예요? 고명 없어. 그냥 면이 빨간 면밖에 없어요. 빨간 면.
8: 거기 따로 그냥 김치를 얹어 먹는
7: 그러니까.
8: 거. 그러니까. 거기다 열무 얹어 먹으면
7: 진짜 예술이겠다.
8: 기가 막히겠다.
7: 세상에. 세상에. 거기다가 막 부추 있잖아요. 부추랑 그다음에 양파 약간 그 매운 기 뺀 거 그다음에 절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설탕 살짝 넣어서 이렇게 샐러드처럼 요새 해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진짜 완전 끝내줄 거예요.
0: 저는 여름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그냥 빨간 음식이에요.
8: 네.
0: 빨간 음식. 국도 빨간색이고 면도 빨간색이고.
7: 국 빨간색. 국 빨간색은 뭐예요? 닭게장? 어?
0: 뭐 순대국 같은 거 오늘도 빨간 빨간 거 해장국도 빨개야 돼.
8: 아, 일단 고춧가루
0: 생각만.
8: 무국에도 고춧가루 들어가. 고춧가루 들어가.
7: 빨간색 국.
0: 어, 고춧가루도 진짜. 뿌려야 되고 막 그런.
7: 진짜 여름에 그런 거 먹으면 진짜 기운 확확 날 것 같아요.
8: 그럼요.
0: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이열치열.
7: 뜨거운 걸 먹으면서.
0: 자 그렇다면 도전하고 싶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얘기할게요.
7: 네.
0: 얼마 전에 너튜브를 보니까. 정말 매운 돈가스하고 뭐 그리고 혼자서 라면 한 5개 많게는 막 짜장면 10그릇 막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먹지? 그래서 저도 한 번 정도는 2개까지는 자신 있는데 한 3개 정도
7: 도전해보고 싶어요.
0: 라면 3개를 끓여서 혼자서 한번 먹는 걸로 그거 도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매운 돈가스 갑자기 집이 침이 고이네.
8: 여름밤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을 네. 해보고 싶습니다.
0: 한 번쯤은 이게 기억에 한번 아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뭘 먹었지. 그러니까 저는 안돼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못해보다는 안돼를 좀 약간 선호하는 거거든요.
7: 그러니까
0: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였는데 한번 도전해볼게. 그래서 먹고 나서는 야 나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전도 안 해보고 저거 너무 매운데 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8: 저는 예전에 어디 그 매운 갈비찜 하는 데를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세 가지가 나와요. 약간 매운맛, 조금 더 매운맛, 아주 매운맛 이렇게. 야, 근데 그 감칠맛이 이거는 그냥 상상하기 어려워.
0: 어떤 거 먹어봤습니까?
8: 저는 아주 매운맛으로 먹어봤어요.
0: 아주 매운맛?
8: 네, 근데 저는 그것 조금 빼가지고 이 육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운데 육질이 부드러우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밥이랑. 저 그거를 올려려면 제가 꼭 한번 해서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땀 한번 쭉 빼보려고요. 매운 갈비찜.
0: 아 좋다 좋다 이야, 좋다. 진짜. 근데 진짜 맞아. 원미 씨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뭐 매운 돈가스건 매운 갈비건 둘째치고 음식이 맛있으면 매워도 넘어가는데.
7: 맞아요.
0: 매운데 음식까지 맛이 없으면 어이 뭐야.
7: 절대 먹을 수 없어.
0: 이건 약간 뭐 고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선 씨는 어떠세요? 도전하고 싶은 음식 있다면?
7: 저는 사실 이렇게 삼계탕 얘기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삼계탕 좀 질기기도 하고 이래서.
0: 아니야 연하게 먹으면 맛있대.
7: 삼계탕 내가 제가
0: 제대로 된 데를
7: 안 가봤나 봐요. 그랬는데. 신길동에 들깨 삼계탕 집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육수가 진하면서 뭐 야들야들 그러면서 저 들깨 삼계탕은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 레시피를 그분이 절대 안 주시길래 어디서 좀 찾아서라도 좀 해서
8: 집에서
7: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0: 일단은 삼계탕을 걸쭉하게 만들려면
7: 어떻게 해요?
0: 일단은 삼계탕이 처음 나왔을 때 숟가락을 들고 삼계탕을 일단은 부셔요.
7: 아, 부시라고?
0: 계속 부셔.
7: 잘게.
0: 계속 부셔. 이게 막 죽이 될 정도까지.
7: 아.
0: 그 다음에 이제 대추 건져내고, 뼈다구 건져내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후후 저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소금하고 후추를 좀 넣은 다음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7: 거기에 이제 들깨가 또 확 들어가면.
0: 들깨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7: 근데 그렇게 맛있다. 난 들깨 삼계탕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한번 도전해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한번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맛있게 그래요. 먹어서.
0: 아까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름하면 냉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냉면도 비빔냉면파가 있고 물냉면파가 있어요.
7: 저는 무조건 물냉이에요. 물냉.
0: 오면 씨는요?
8: 저는요 비빔에다가 물이 들어가야 돼요.
0: 맞아.
7: 깜짝이야.
8: 비빔국수인데 그냥 이렇게 빡빡한 비빔이 아니라 거기다 막 물을 육수를 한 반 정도 채운. 아, 그럼 그 마지막 그 국물이요. 그래요. 얼음이 녹으면서 간이 딱 맞아. 나중에. 맨 마지막에.
0: 경상도 밀면 가게 가면요. 짜박이라고 따로 또 메뉴가 있어.
7: 짜박이.
0: 그러니까 물 밀면 그다음 비빔 밀면 가운데 거.
7: 네. 그게 짜박이에요.
0: 네, 짜박이. 네.
7: 아, 그러니까 좋죠. 물을 짜박짜박에 넣어서 이렇게
0: 먹어
7: 주는 건가 보다.
0: 기가 막혀. 그것도 기가 막혀. 거기다가 이제 배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7: 근데 왜 배를 꼭 항상 이렇게 그 매워서?
8: 매운 맛을 좀 가라앉히는데 맨 마지막에 달짝지근한 그 배가 맛을
7: 그럼 그걸 처음에 먹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8: 마지막에 먹어줘요.
7: 근데 보통 다 처음에 먹지 않나?
0: 그러니까
8: 그걸 여기다가 딱
7: 숨겨놔야 되는구나.
0: 밑에다 깔아야 되는데 자꾸 위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자, 오늘은 여름에 먹고 싶은 음식, 도전하고 싶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수다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명카드라이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냉면.

0: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 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올여름 먹고 싶은 음식 도전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여름 방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뭘까요?
1: 여름방학에 아 옥수수.
0: 아하.
1: 저희 할머니가 막 옥수수 쪄서
2: 아 보내주세요.
1: 네,
2: 쪄서 보내주세요.
1: 쪄서 보내줘. 한 번 이렇게 쪄서 보내주면 와.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얼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좀 찜기에다가 쪄서
2: 다시
1: 먹으면
2: 한 번.
1: 너무 맛있죠. 살짝 익혀서 주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2: 강원도 찰옥수수인가.
1: 네,
2: 야
1: 완전 끝내줘. 완전 끝내줘.
2: 저도 옥수수 너무 좋아하죠.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엄마가 그렇게 카스테라를 집에서
1: 만들어줬어.
2: 방학 때 만들면 찐빵이랑
1: 어머.
2: 그걸 이제 오븐기를 사가지고 그걸 그렇게 끊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0: 우와.
2: 근데 그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부풀어오는 그 밀가루 아무것도 안 넣는데 네. 달짝지. 근데 가끔 거기다 이제 팥도 넣어주시고 하는데 카스테라하고 그거 그다음에 이제 감자 고구마

0: 아까 떨어지지 않게 옥수수 해놓으면 네. 여름엔 그냥 끝이네. 다 내내 끝난 거예요. 배고프면
1: 은미씨 부자집이었나 봐요.
2: 그러니까요.
1: 카스테라라는 말은 그때... 저는
0: 아,
1: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2: 엄청난 부잣집이셨더라고요.
0: 아침에 그 토스트기에서 이렇게 야 토스트기
1: 된다. 야.
0: 그때 진짜 버터를 발라가지고
2: 버터
0: 예
1: 토스트기 그 버터 카스테라
0: 그 딸기를 한 박스를 사갖고 그 딸기잼을 만들어놔요. 어머니가.
2: 어머님이요? 딸기잼을? 어,
0: 그럼요. 계속 졸이면 되니까.
2: 진짜 부자식.
0: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바나나는 이제 정말 운이 좋은
2: 바나나 그 예전에 그 진짜
0: 정말 큰 딸이라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미안해. 빨리 먹어야 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1: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전교생 한두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게 바나나였던 것 같은데.
2: 네, 바나나 먹기 진짜 어려워. 진짜 너무너무 간절하게 먹어야.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먹었던 거 기억이
1: 나요. 방학이고 뭐가 아니라 여름철에 먹었던 건 시원한 거는 이제 감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0: 감주.
1: 식혜. 식혜죠. 지금 얘기하면 식혜인데 KBS 지금 구내식당에서 아주 식혜 맛있게 해주고 네네. 계신데 그거를 이렇게 쫙 마시면 와 달어. 우리는 어렸을 때 달 수 있는 거는 설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뭐 토마토라든가 요즘 제철입니다. 참외 이런 거 다 설탕 찍어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야 원미연 씨는 카스테라.
2: 그리고 식혜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0: 감 넣어가지고 하는 거.
2: 네네. 그거 뭐죠? 식혜 말고 네. 좀
0: 곶감 넣어가지고
2: 수정과 수정과도 진짜 여름에
0: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과의 맨 마지막은 곶감. 곶감.
2: 그러니까
0: 그거 하나씩 들어가 있는 곶감에서 맨 마지막에 국내산 잣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2: 국내산
0: 네, 잣 귀한 잣 그거 한 3개 띄워주면
2: 아니 계속 부잣집에 그 딸이었다라는 게 탁 나타나네요.
0: 아, 그 잣을 띄우잖아요. 네. 사람이 차분해져요. 잣을 피해가면서 우리게 한 모금씩 마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잣의 고소함을 고르는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2: 저는 먹으면 그 잣이 너무 아까워서 몇 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껴 먹었던 이유는 그냥 그게 너무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아까움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0: 그거를
2: 아니라
0: 이제 살짝 예 불면서 천천히 차를 마시듯이
1: 예전에 아버지가 무슨 이 푸대자루에 네. 무슨 이상한 뭐 땅콩 같은 걸 갖고 왔는데 그걸 망치로 이렇게 하나씩 깨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잣이었어.
2: 그래요. 맞아요.
1: 그
0: 잣이 얼마나 따기가 힘든 줄 알아요? 저 그 잣 따는 거 제가 한번 그 갔었거든요.
2: 잣 뜬다고 싶어요.
0: 프로그램에
2: 맞았는데 안 해본 게 없었어요.
0: 그게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람쥐처럼 진짜. 그 거기 매달려갖고 잣나무를 밑으로 쳐서 떨구면은 그거를 망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는 잣까지도 다 주워야 되는
1: 거예요. 이런 것도 현장 가서 먹어야지 돼. 현장
0: 그럼
1: 가서.
0: 기가 막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1: 아, 저는 올여름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2: 어떤 거요?
1: 저기 어디 목포 쪽 가 가지고 홍어 있죠, 홍어.
2: 아, 홍어 어떻게 해? 그건 진짜 쉽지 않은데.
1: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굴도 못 먹었어요. 굴도 막 좀 약간 식감이 이상하고 조개도 그렇고 근데 한 마흔 정도 되면서부터 야 이게 이 맛이구나 맛있다라는 생각에 굴도 이제 제철에 이제 찾아 먹는데 홍어가 뭐 그렇게 삭힌 홍어가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고 근데 그 맛들인 친구들은 또 굉장히 또 맛있다고
0: 그렇죠,
1: 그러더라고요.
0: 그
1: 그래서 한 번 좀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 동네에서 먹는 것보다 실제 그 동네 가서 오리지널 흑산도 막 이런 데 가서 오리지널로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0: 이제 묵은지가 따라줘야죠.
2: 아, 묵은지.
1: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0: 묵은지 삼합이죠. 거기 이제 돼지고기 잘 쑥 썰어가지고 왜냐면 그거 삭힌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거기다 이제 미나리 딱 얹혀가지고 생 미나리.
2: 아니 그러면 너무
1: 묵은지에 돼지고기를
0: 넣고
1: 그다음에 홍어 넣고 그다음 미나리 얹어서
0: 미나리도 얹어서
2: 마늘 같은 건 안 넣어요?
0: 마늘을 또 이렇게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삭힌 향을 좋아하시는 마늘을 안 드세요. 그걸 느끼려고. 그게 호흡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0: 숨을 탁 들이마시면서 이거거든 이거.
2: 아니 코가 엄청 화하던데.
0: 아, 그래서 이제 매운 고추를 드시는 분도 많죠.
2: 수영장에 빠졌을 때 그 화함 있잖아요.
0: 아, 그런 것도 있긴
2: 하죠. 물 잘못 먹었을 때 나는
1: 아무튼,
2: 그런 화함이에요.
1: 아무튼 올여름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나 그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하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올여름 재밌게 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에게 여름을 한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일까요? 나에게 여름을 한 그릇으로 표현한다.
2: 되게 어려운데요?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마가 준 고추장 비빔국수. 아무것도 없구냐. 면만 있는데 면이 빨간색.

0: 이게. 그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근데 거기 안에 뭐 조미료도 들어가지만 참기름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긴 한데 그 정말 술술술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면 씨는 어떠세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딸이 넷이 있다 보니까 양푼에다가 엄마가 불고기 먹다 남은 거 조금 넣고 그냥 거기에 콩나물 시금치 모든 나물을 넣어가지고
0: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집어넣는다.
1: 예, 예전에 또 그 참기름을 다 짜서 먹었잖아요. 네. 예, 깨소금도 다 볶아서 샀어요. 그때는
2: 진짜
1: 그거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넷이서 그냥 네. 달걀 프라이 거기다 하나 네 개를 딱 얹어주면 그냥 숟가락만 꼽으면 끝나는 거예요.
0: 야, 네. 엄마의 정성과 또 우리 형제끼리의 그 뭔가 그 다정한 단란한 그런 모습이 네. 느껴지죠.
1: 그 양푼이 처음에 칸 나눠야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0: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1: 그렇지, 오면 될 거야.
2: 딸 넷이니까.
1: 그 위에다가 이제 달걀을 하나씩 얹어주면 안 되지.
0: 자, 전순 씨는 어떠세요?
2: 저는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항상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를 늘 담으세요. 그럼 그 열무 국물 있죠. 그냥 국물에다가 국수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거 해줘갖고 살짝 넣어서 먹으면
1: 맛있죠.
2: 끝나던데요? 네네. 식초 살짝
1: 맞아요.
2: 그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요즘도 엄마가 잘해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라서 기대하면서 그 그래요. 음식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0: 그래요. 덥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올여름 또 슬기롭게 그래요.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한남자와 두여자의 수다방 원면 씨, 전수현 씨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옴무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밥만 잘 먹더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장기 기증법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매년 약 2,9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서 매일 8명 정도가 기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거나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멈춘 환자도 장기를 나눠줄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이 완전히 멈춘 지 5분이 지나면 사망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사망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건데요. 스페인과 미국, 영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법 개정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빗속의 여인.

김건모가 부른 빗속의 여인,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대구에서 진행한 삼계탕 나눔 행사와 전라북도의 에너지 지원 사업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지난주 시행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애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희 팀은 드림을 드림팀이고요. 저희 팀 구성원이 저랑 그리고 또 다른 시각장애 청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관련을 해서 저희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학부터 정착까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서 유학부터 취업 그리고 정착하는 그 과정을 여러 기관을 들르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애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그 합격을 한 거부터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그 정착하기까지의 복지 서비스를 알아본다거나 그 사는 장소조차 이제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학습 지원을 또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그걸 정말 많아서 저는 두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뭐 취업이든 유학이든 합격을 한다고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 주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저는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장애 청년 친구는 대학생이 될 거예요 내년에. 근데 그 친구도 일본 유학을 꿈을 꾸고 있고 저희 회계를 맡으신 제일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은 이제 제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관세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아주 든든하신 분이라서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같은 목표고 제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크레용팝 딸규의 알려주세요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1997년 7월 14일이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데요. 이날의 상징성을 기념해서 지난 2024년에 이렇게 정식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0: 네.
1: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셈인데요. 이날이 제정된 가장 큰 의미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한 시혜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그런 통합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이들을 이렇게 귀순자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0: 맞아요.
1: 네, 또 일방적인 보호 대상 혹은 경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죠.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우리 곁에서 일상을 꾸려가는 그런 엄연한 사회적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요, 우리 사회의 이런 그 포용력, 그리고 또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법과 제도로 확인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네. 그 북한 이탈 주민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1: 네,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누적 입국자가 이제 34,5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작은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입국 규모는 예전과는 크게 이제 다른데요. 사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한 해에 한 2,000명 넘게도 입국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때는 이제 식량난이나 생계 위기가 중요한 그런 그 이유였고요.
0: 예.
1: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경 통제가 강해지면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요. 최근 한 3년간은 대체로 연간 20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입국자 성격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30대 비중이 커지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3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223명이 입국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이 198명으로 여성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예전이 이제 생존을 위한 그런 절박한 탈출의 성격이 강했다면 요즘은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0: 예, 그 요즘 정착 상황은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정착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태 조사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요. 이 수치는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생계와 주거 안정이 먼저 이야기됐다면요. 최근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 또 자녀의 기회, 또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표현이 더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본인 세대의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응답이 70%를 넘었고요. 또 자녀 세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조사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런 수치가 이제 문제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0: 네.
1: 다만, 예, 과거와 비교하면 이 생활의 초점이 이렇게 긴급한 생계 문제에서 이제는 삶의 질 또 사회적 관계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0: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
1: 그렇죠. 이제 어려움도 이제 남아 있는데 다만 그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정착금 사기라든지 생계불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면 최근에는 예, 일상 속의 어떤 거리감, 혹은 뭐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0: 네.
1: 예, 차별 경험 자체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최근 조사에서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4%로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투 또는 뭐 문화적 소통 방식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예전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배제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미묘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가족과의 이별인데요.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그런 응답이 크게 나타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집과 직장이 생겼다고 해도요. 이 마음의 정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0: 그렇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네. 일자리 지표는 전반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률이 60%를 넘어섰고요. 또 평균 근속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렇게 정착 기반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는데요.
0: 네.
1: 하지만 이제 이 일자리 질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네, 월 평균 임금이 260만 원 안팎으로 이제 조사됐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수치이죠.
0: 어.
1: 네, 특히 이제 여성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임금 수준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이제 여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이 고용 정책과 또 가족 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보이죠.
0: 네.
1: 네. 이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보면 직장에서 뭐 학력이나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어려움도 여전히 있고 또 사기나 정보 부족의 경험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일자리 과제는 취업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역량을 살려서 일하고 있느냐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북한 이탈 주민 문제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그 가족과 네.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은 이제 말씀대로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죠. 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양육 방식에도 접하게 되죠. 네, 실제 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 연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들은 이제 북한에서 익숙했던 그런 훈육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남한의 자녀 중심의 양육 문화와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소통하는 방식도 좀 어렵고요.
0: 네.
1: 또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문제, 또 사교육 분위기, 조기 교육 부담 이런 것도 낯설게 다가옵니다. 다만 연구에서 발견되는 좀 인상적인 점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어머니들이 이 자녀를 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양육관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정착 지원이 성인 개인의 이런 생계와 주거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자녀와 건강, 가정 같은 그런 가족과 관련된 주제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0: 네. 정부 지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1: 네. 지금 뭐 현재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4차 계획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전보다는 정책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예, 초기 보호 또 정착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되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든지 가족 지원 또 질 좋은 일자리 촘촘한 안전망 이런 것들을 함

0: 있는데요. 초기 입국 세대가 이제 6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1인 가구 또 건강 문제, 고독사 위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안심 돌봄 서비스와 위기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발굴 체계도 함께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1: 네.
0: 예전에 그런 정착 지원이 초기 몇 년을 버티게 하는 데 집중했다면요. 지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까지 이렇게 다루게 된 셈입니다.
1: 네, 자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0: 네, 네. 최근에 이제 실태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를 넘었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정착을 지원받는 대상으로만 얘기됐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그런 활동에 함께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1: 네.
0: 예. 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이제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 교육이 그리고 또 고령층에게는 건강과 외로움이 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이제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각자의 삶의 단계와 사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누군가를 이렇게 구분 짓는 날이라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실을 떠올려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1: 네.
0: 예,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표보다는 우리의 직장 동료 혹은 이웃 주민으로 만나는 장면이 더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쿨의 노래 이어드리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IM 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장애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삼계탕 전문점에서 열린 이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장애 어르신과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강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이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26년 기획 희망여름 착착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장애인 50명에게 냉감 쿨패드와 스탠드형 선풍기를 지원합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 동네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는 온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특히 고독과 고립 위험이 있는 장애인 1인 가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장애 주민을 위해 소그룹 자조 모임도 운영합니다.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여름 슬기로운 방학생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장애 또는 장애 위험군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로 만나는다, 로봇축구, 3D펜, 사이버 놀이터 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IoT 환경구축 및 활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거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보조기기와 스마트기기를 연계한 서비스를 협력합니다. 인천시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 유아와 인솔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친구야 내 손 잡아를 운영했습니다. 강의식 방식에서 벗어나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인형극과 공연을 함께 했으며 아이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한 곳인

0: 네요.
1: 그렇습니다. 바로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요. 장애 어르신의 건강을 여름나기를 위해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대구 수성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마련한 그런 기쁜 자리였습니다.
0: 아, 예. 이게 어떻게 마련된 행사일까요?
1: 이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IM 사회공헌재단이 기부금 100만 원으로 후원한 덕분에 열릴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IM뱅크 동행봉사단 두 분도 함께 자리를 해서요. 어르신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식사 지원까지 함께 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0: 아하, 어떤 분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한 겁니까?
1: 일단 더위가 참 무덥잖아요.
0: 아, 너무 더워요.
1: 본격적인
0: 네.
1: 무더위의 건강을 챙기기가 참 어려워.
0: 예.
1: 장애 어르신 그리고 보호자 모두 한 100분을 모셨습니다.
0: 오, 예.
1: 더위의 기력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0: 네. 이게 건강도 건강이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마련되잖아요.
0: 네.
1: 그런 부분이 함께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또 지역과 함께 해온 만큼 우리 이번에도 함께한 어르신들과 또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던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자주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0: 예.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한 곳도 있다고요.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이 에너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 희망여름 착착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생기는 더위병,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0: 예, 요즘 뭐 웬만한 뭐 아파트나 건물 전부 다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래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1: 그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돈의 장애인 50분을 모집을 해서요. 깔고 자면 시원한 냉감 쿨패드도 지원하고요. 또 스탠드형 선풍기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또 길어질 때, 또 장마가 심할 때 이럴 때 참 이런 냉방용품 하나가 큰 힘이 되잖아요.
0: 아유,
1: 그게 큰 도움이
0: 네.
1: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네. 이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1: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안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단순히 물건만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잘 지내고 계신지 살피는 그런 안전 확인도 겸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0: 예, 요즘 폭염이 길어져서 걱정인데 이 복지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복지관 측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도 진단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후속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송파에서는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요.
1: 송파 인성 장애인복지관이 마천동에 주민 소통공간 동네 사랑반을 열었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자 마련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0: 예전에는 마을마다 이런 공간이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귀해진 것 같습니다.
1: 이런 공간 참 찾기 쉽지 않죠.
0: 네.
1: 이 동네 사랑방은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웃과 소통하는 이른바 온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게 되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랑방이 하나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죠.
0: 예,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자조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1: 특히 고독과 고립 위험이 좀 큰 장애 1인 가구라든지 또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장애 주민을 위해서 소그룹 자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 서로 돌보는 상호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꾸며져서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동네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진짜 할 예정입니다.
0: 네, 장애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1: 네,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용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과 이웃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참 반가운 점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립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요. 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고요.
1: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여름 슬기로운 방학생활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장애아동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닷새짜리 프로그램입니다.
0: 예,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군이 있는 아동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달 28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1일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요.
1: 메타버스로 만나는 나, 그리고 로봇 축구, 3D 펜, 사이버 놀이처럼 이렇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들로 채워질 예정이고요. 아,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놀이하듯 배우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알찰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신청 방법과 참가 비용도 정리해 주시죠.
1: 이거 중요합니다. 신청은 내일 14일 화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정원이 12명이다 보니까요.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전화로만 가능한데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교육지원팀 064-735-2683으로 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82,000원인데요.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경기도 보조기기복부센터가 IoT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네요.
1: 그렇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줄여서 양주 IL센터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또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0: 네.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집 안에 여러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집 안 곳곳에 접목을 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0: 네, 그 보조기기나 스마트기기도 제공될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보조기기와 스마트기기를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맞는 그런 기기를 연결해서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0: 네, 그 장애인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기술들이 갖춰지면 혼자 사는 장애인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스스로서 살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협약이 스마트한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인천에서는 어린이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됐네요.
1: 인천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어린이집 유아와 인솔교사 96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죠. 함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열었는데요. 친구야 내 손 잡아라는 이름의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0: 예. 그 악기 연주와 인형극도 함께 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로 꾸려진 네잎클로버 앙상블의 플루트 연주도 있었고요. 또 아우름 인형극단의 인형극이 함께 펼쳐지게 됐습니다. 딱딱한 강의 대신에 공연을 곁들여서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0: 네,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나요?
1: 네,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꾸며지게 된 행사였습니다. 공연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 친구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함께 담겼고요. 공연 속 인물들의 공감하는 방식으로 꾸며지기도 했습니다.
0: 네, 함께한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1: 네, 아이들이 끝까지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많아지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허위정보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1: 네, 지난주인 7월 7일부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법입니다. 이게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건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적발하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좀 전달이 되는데 네. 말 그대로 가짜뉴스 그러니까 조작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매개체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전처럼 뭐 소수의 신문이나 방송 뉴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몇 안 되는 한정된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외신, 인터넷 매체, SNS 또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한 방송 이런 것처럼 아주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0: 맞아요.
1: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정보 속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런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보 속에는 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 정보,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누군가가 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혹은 짜깁기한 가짜 정보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0: 예.
1: 네.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가 사람을 잡기도 하고 주가를 흔들기도 하고 또 심하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0: 예.
1: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고요. 네,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런데 예. 이전에도 그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1: 그렇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뭐 명확한 일부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능한 그런 형사처벌 죄명들이 좀 있죠.
0: 네네.
1: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형사 책임도 지고 또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도록 뭐 일정 부분은 이런 통제적 기능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정확히는 가짜뉴스 자체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법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좀 맞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분명히 허위의 조작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을 지우기가 좀 부족한 그런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정보가 꼭 뉴스에 또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의 가짜 정보는 그 파급력이 예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0: 네.
1: 핸드폰으로는 뭐 1, 2초, 인터넷으로는 클릭 몇 번이면 이런 정보가 순식간에 수십만
0: 맞아요.
1: 명한테 네. 무차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정말 멀쩡히 잘 장사하던 식당이 근거 없는 위생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서 문을
0: 그렇죠.
1: 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뭐 직장,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극도의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심지어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가짜 정보가 구조에 혼란을 주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0: 예.
1: 그만큼 이런 가짜 정보가 주는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조작된 정보를 통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자극적인 가짜 정보를 통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기존의 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짜 정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나쁜 행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핵심 내용들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손해배상하고 과징금입니다. 이 법이 뭘 잡으려고 하는지 아마 바로 이해가 될 텐데 결국 당신들의 잘못을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남에게 끼친 손해 딱 그만큼만 물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0: 네.
1: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런 손해배상의 징벌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못을 평가해서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내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가끔 뭐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뉴스들 보잖아요.
0: 네. 네,
1: 이런 뉴스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몇 해 전 발암물질이 함유된 위생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네. 500만 달러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었고요. 5천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0: 네.
1: 이렇듯 가해자나 가해 기업의 재질이 악의적이고 또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판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행동하면 정말 패가망신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번 개정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가짜 정보를 고의로 퍼뜨리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통해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가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억까지 물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손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징벌 효과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돈 좀 벌어보려다가 훨씬 크게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뭐 아무한테나 5배를 물리는 건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해당 내용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올렸을 것, 남한테 손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득을 볼 목적이 있었을 것,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

0: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되는 경우에 이 징벌적 배상이 적용이 되고요.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경우까지 무겁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근데 요즘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법으로 잡을 수 있나요?
0: 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에서는 가짜 정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 정보로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고요. 다른 하나가 조작 정보입니다. 근데 요즘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조작 정보 부분이거든요.
1: 네네.
0: 실제로 있었던 영상이나 사진, 목소리를 교묘하게 잘라붙이거나 편집해서 전혀 다른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이 조작 정보에 들어갑니다. 딥페이크라고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감쪽같이 합성해내는 건데 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라든지 누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
1: 예.
0: 이런 것들이 다 조작 정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틀에서는 뭐 이런 짜깁기나 합성을 집어서 다루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조작된 정보들이 문제가 된 거고 이제 법률이 그 부분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 네.
0: 예, 진짜와 가짜를 점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짜의 범죄에 교묘하게 합성한 것들도 가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한 거죠.
1: 네. 그러면 이런 가짜 정보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SNS에 공유한 사람도 다섯 배를 물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조금 무서운데.
0: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다섯 배 배상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1: 아, 예, 예.
0: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가짜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하는
1: 예.
0: 것이어서 네, 뭐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들 정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가짜 정보를 퍼날라도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1: 아니죠, 아니죠.
0: 예. 그에 따른 적정한 책임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핵심인 과징금도 알아볼까요?
0: 네, 이 과징금은 국가가 매기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건데요. 행정벌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과가 생기는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징벌에 가까운 제재 조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과징금은 반복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법원의 판결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가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가짜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세력을 겨냥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아주 많은 플랫폼들에게 가짜 정보의 유통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일정 부분 부여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짜 정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치까지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끝으로 살펴볼까요?
0: 네, 피해자 보호도 강화가 됐는데요.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기 때문에
1: 네.
0: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보호가 강화가 됐는데요. 피해자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해서 입은 그런 손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제 금원으로 딱 몇 원만큼의 손해를 입은 건지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원래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전체 내용을 잘 종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배상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호섭이 부르는 세월이 가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온열질환 현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차 1,600여 대와 구급대원 14,000여 명이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갖춰 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아이스팩과 수액 투여 등 체온을 낮추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약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집중 조사합니다.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며 유형별로는 의료행위 건수나 내원 일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재비를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된 이후에도 채권이 발행됐다며 채권의 발행과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청인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단은 JTBC가 회사채 발행 전부터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노란 봉투법에 따른 노사 교섭 대상이라며 노사정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합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노란 봉투법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조사에서 근무지와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말했습니다. 5.18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박정보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19를 찾아가 사과했고 광주19 측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또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인이 진정취소장 제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넉 달 동안 서울경찰청에 관련 고발 사건 17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 175건 가운데 75건을 종결했고 현재 100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송치한 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289명이 수사를 받았고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슈퍼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발생 후 접촉자 추적 조사를 벌여 확진자 8명을 추가로 찾아내 재택 격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북부의 한 술집에서 현지 시간 11일 밤 12시쯤 불이 나 손님 등 27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방콕 주지사는 부상자 가운데 22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광주 전남,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최대 6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5도입니다. KBS 예삼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5분입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그동안 무더위 하면은 찜통더위, 불볕더위, 가마솥더위, 한증막더위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이번 더위는 이런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어제 경북 남부에는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상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채로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한 더위라고요. 그래서 극한 더위, 극한 폭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한편 요즘 살인 폭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유럽 더위에 비하면은 우리가 겪는 더위는 그나마 견딜만한 순한 더위다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적으로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는 이런 극한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질환은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는 열사병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체온이 40도 이상 치솟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서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는 물, 그늘, 휴식 이 3대의 수칙이 필수고요. 간혹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탄산음료 또 시원한 맥주 등으로 갈증을 달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니까 순수한 물을 드셔야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서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39.7%로 2015년 49.6%에서 꾸준히 하락해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3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였지만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는 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만 OECD 평균 14.8%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과 초고령층에 집중된 빈곤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7년 연구 끝에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적인 잡곡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항당뇨에는 귀리 30%, 수수 30%, 손가락조 15%, 팥 15%, 기장 10%가 최적 조합으로 항고혈압에는 손가락조 30%, 수수 35%, 팥 35%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혈당은 22%, 혈압은 20% 감소했고 당뇨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식품 기업에 이전돼 떡과 과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됐고 농촌진흥청은 잡곡 재배 단지 확대와 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특히 고령층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1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질병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 현장 작업, 체육 활동, 야외 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배호예요. 파도.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고민 말고 두드려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2: 네. 휴식과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는 한 주입니다.
1: 네.
2: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 제헌절입니다.
1: 네, 네.
2: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1월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었는데요.
1: 네, 네.
2: 더욱 이번엔 주말과 이어지면서 3일간 쉼표를 찍을 수 있게 됐어요.
1: 네.
2: 다만 연휴를 즐기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1: 네.
2: 제헌절은 우리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법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고민 말고 두드려 봅시다라는 주제로
1: 네.
2: 제헌절의 의의와 함께 우리 시니어들은 노년기에 법에 접근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고 또 그 해결책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와 평등 정신에 입각한 국가와 헌법이 있어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도 있고 또 국민의 삶도 안정되고 평화할 수 있는 건데요. 제헌절을 맞아서 헌법의 의의를 소중한 가치로 삼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제헌절은 우리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정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1: 네네.
2: 대한민국 헌법

0: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 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자 제헌절이라고 정했습니다.
1: 네.
0: 제헌절은 제정 이후에 줄곧 공휴일에 포함되었었는데요.
1: 네.
0: 그런데 2003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졌거든요.
1: 네네.
0: 그러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경일인 것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공휴일에서는 이제 폐지됐었거든요.
1: 네네.
0: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겁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아무리 중요한 날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올해 제헌절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만큼 좀 더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흔히 헌법을 가리켜 국가의 기본 조직과 운영 원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이자 기본법이라고 말하거든요.
1: 네.
0: 헌법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고자 하는 법 규범과 사회 질서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 네.
0: 그만큼 소중하고 국민으로서는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게 헌법 정신의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법 지식에 있어서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 규범의 영역이 워낙 방대한데다가 전문 용어들도 다 어렵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0: 맞습니다.
1: 네네.
0: 법 규범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죠.
1: 네네.
0: 그런데 이 법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렵습니다.
1: 네.
0: 그야말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법관이나 소송에서 변호를 대신하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아니면 평범한 일반인들로서는 사실 용어조차 낯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 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머리 아파합니다.
1: 네.
0: 아무래도 노년층일수록 법에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1: 네.
0: 아무리 관련 법규가 실린 책이나 이 문서를 봐도요.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걱정부터 앞서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1: 네.
0: 먼저 일가친척이나 친구 또 동료도 다 동원해서 이 주변에 법 관련 전문가가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 설령 누굴 소개받고 상담을 받더라도요. 그것 또한 완벽한 해결책은 또 안 되더라고요.
1: 네, 네.
0: 무엇보다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면 비용 들어가잖아요.
1: 네, 네.
0: 또 비용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1: 네.
0: 소송은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하고 멀리하고 싶은 게 정말 법일 때가 많거든요.
1: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내게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법규를 잘 준수하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제가 생활 속 법 관련 문제 앞에서 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했거나
1: 네.
0: 현재 고민 중인 시니어들을 몇 분을 좀 만나보았어요.
1: 네네.
0: 첫 번째 77세의 여성입니다.
1: 네.
0: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1: 네네.
0: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1: 네.
0: 두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독립했고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전답이 있는데
1: 네.
0: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1: 네.
0: 주거 공간을 좀 줄여서 이주해서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주려고 해도 아들들도 각자 집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둘 중 한 명에 증여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대요.
1: 네.
0: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나가는 데다 무엇보다 자식들은 일가구 2주택이 되니까 서로 꺼리는 거죠.
1: 네.
0: 또 시골에 있는 전답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증여와 관련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사실 이분은 매월 안정적인 연금 수급자라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평수 넓은 아파트 끼고 사는 게 이것도 부담스럽고 본인 수요에 시골 부동산도 빨리 처분했으면 하는 거죠.
1: 아마 규모나 액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증여를 놓고 고민을 하거나 난감한 노년층이 요즘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처분해야 할 일이라면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서라도 해결하는 게 좋겠죠.
0: 그렇습니다. 다음은 67세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0: 것과 받을 것을 계산해 보니까 딜에 자신이 더 받아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데 퇴사한 직원이 먼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1: 네.
0: 월급과 수당 주지 않았으니 당장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요.
1: 네.
0: 이 문제를 자그마치 3개월 넘게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요. 상대와 말로 다투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1: 그랬겠네요.
0: 다행히도 다른 직원이 중간에서 애를 써줘서 상대와 타협을 했고 변호사 선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1: 네.
0: 이제는 법령의 기준에서 직원들 근무시간 기록과 월급 수당 관련 이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챙기고 기록해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정말 아는 사이일수록 또 편한 관계일수록 돈이나 물건 또는 뭐 노동력을 주고받으면서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나마 해결됐으니 다행이군요.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다음은 72세 여성의 걱정거리인데요.
1: 네.
0: 이분은 아들의 빚을 두고 이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40대 초반의 미혼인 아들이 3년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접었다고 해요.
1: 네네.
0: 수입이 시원찮아서 그만두었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소식이 뜸해서 어느 날 아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갔더니 신용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온 독촉장에 엄청나게 쌓여있더랍니다. 알고 보니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상태가 되었고요.
1: 네네.
0: 그 금액을 합쳐보니까 1억 원이 훨씬 넘어서
1: 네.
0: 자신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1: 네.
0: 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도 잘 필 시기를 늦추고 있고 이 부모로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법적으로 자세히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재촉도 못하고 또 아직 미혼인 아들이 이 상황이 됐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한 거죠.
1: 네.
0: 게다가 아들의 금융권 이 빚으로 인해 부부가 사는 작은 다세대 주택마저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 걱정이랍니다.
1: 네. 자영업 하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경우라면은 하루빨리 새로운 해법이 필요할 텐데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님 심정도 말이 아닐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누구나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를 때 답답하기만 한 게 이게 법이고요.
1: 네.
0: 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네.
0: 그 또한 큰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이럴 때 꼭 문을 두드려 보면 좋을 곳이 있습니다.
1: 네.
0: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요.
1: 네.
0: 국민에게 든든한 법률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1: 네.
0: 공단은 법률상담부터 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1: 네.
0: 최근에는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과 콜센터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1: 네.
0: 매년 상담 건수만 약 100만 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 응답 서비스는요.
1: 네.
0: 법률 질의에 대한 참고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법률이 적용된 법률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개인 간의 분쟁 또는 이 법률 절차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 응답 서비스는
1: 네.
0: 먼저 참고 지식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1: 네.
0: 공단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곳곳에 지부, 출장소, 지소가 있거든요.
1: 네네.
0: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요.
1: 네.
0: 상담 서비스 분야는 가족관계 등록, 개인회생, 상속, 주택상가, 임대차, 또 친족, 파산, 면책, 계약, 뭐 민사 일반,
1: 네.
0: 불법 행위 아주 다양합니다.
1: 네네, 그야말로 정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법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죠. 몰라서 또는 찾지 못해서 법의 정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재헌절을 앞두고 고민 말고 두드려봅시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김연자입니다. 아모르 파티.

FM 104.9 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호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호 교수와 함께 삶에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배우고 즐겨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군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 장은 유교의 대표적인 가치관 중에서 충성과 절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7장. 왕 초기와 충신은 불사 이군이요. 왕 초기 가로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불경 이부이니라.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왕 초기 가로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이 본문의 출처는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 전단열전인데요.
0: 네.
1: 본문은 제 나라의 선비 왕초기 한 말입니다.
0: 네.
1: 우선 이 명구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옛나라의 군대가 제 나라를 침공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0: 네.
1: 당시 제 나라와 북쪽으로 인접해 있던 옛나라에는 장군 악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 악의가 제나라에 은거하던 선비 왕촉이 어질고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그를 등용하려고 했습니다.
0: 네.
1: 사람을 보내서 왕촉에게 제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의리를 높이 보고 있어. 내가 그대를 장수로 삼고 만호라는 벼슬에 봉하려고 하오라고 말했는데요.
0: 네네.
1: 하지만 왕촉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0: 네.
1: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옛나라 사람들이 그대가 말을 듣지 않겠다면 우리는 삼군을 이끌고 회급을 도륙할 것이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말을 들은 왕촉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0: 네.
1: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군주를 섬기지 않으며 정조를 지키는 여자는 남편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 나라의 왕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물러나서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로 겁박하면서 당신을 위해 장수가 되라고 하니 이것은 전설의 폭군 거랑을 도와 포악한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서 의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0: 아.
1: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리고는 마침내 나뭇가지에 스스로 목을 메고 목이 졸려 죽었다고 전합니다.
0: 네네.
1: 본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요.
0: 네.
1: 이어지는 다음 구절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네. 한 번 맺은 약속과 책임, 의리를 쉽게 저버리지 않는 자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다음 구절입니다.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앞에 구절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새겨보면은요.
0: 네네.
1: 과거에 유교적인 봉건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절대적인 충성과 정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0: 네.
1: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이념이나 맹목적인 충성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구절 자체가 지닌 문자 그대로의 뜻보다는 어떤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이나 지조를 꺾지 않는 태도를 강조할 때 주로 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1: 아울러 훌륭한 고전의 명구라고 해도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 가치와

0: 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네, 네. 이 7장은 내가 맺은 관계와 책임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를 묻는 말로 볼 수 있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0: 네. 이번 주는 자포 자기인데요.
1: 네, 네.
0: 한자씩 보면은 스스로 자, 사나울 포, 스스로 자, 버릴 기입니다.
1: 네.
0: 글자 그대로 풀면은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내버려 둔다는 뜻인데요.
1: 네, 네.
0: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돌보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1: 네.
0: 이 성어의 출처는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가의 어록 맹자 이루편 상권인데요.
1: 네, 네.
0: 이 자포자기 고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네.
0: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와는 함께 도를 말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는 함께 도를 행할 수 없다. 말할 때마다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일러 자신을 해치는 자포라 하고 나는 인을 행하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일러 자신을 버리는 자기라고 한다.
1: 네.
0: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1: 네, 네.
0: 여기서 자포는 예와 의를 헐뜯기만 하는 무리이고요. 자기는 인과 의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1: 네.
0: 맹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1: 네, 네.
0: 예의와 도덕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과 가치를 깎아먹는 자행위와 같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1: 네.
0: 다음 둘째는 자기 신뢰의 중요성인데요.
1: 네.
0: 스스로를 나는 할 수 없다는 틀에 가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1: 네.
0: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선한 본성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1: 네.
0: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전하고 있는데요.
1: 네, 네.
0: 맹자는 성장을 거부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자포자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자기자와는 함께 미래를 논하거나 큰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1: 네, 네.
0: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망각한 자와는 상종을 말라는 경계의 말씀인데요.
1: 네.
0: 본래 방금 보았듯이 자포자기는 맹자가 인과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조금 철학적인 성격을 띈 말이었는데요.
1: 네네.
0: 지금 쓰이는 용법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오늘날에는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념의 뜻을 주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자신에게 사납게 굴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모질게 굴고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성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 제7장 왕초기왈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왕초기 가로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연한 불경이부이니라. 열련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
1: 네, 명심보감 입교편 7장 왕초기 가로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련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 금지.

0: 의 명구였습니다. 라디오 서당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변진섭입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0: 박혜상의 역사에 있는 가요 이어집니다. 한국 가요 해설대표 박혜상 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에 있는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1960년대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보지 못했던 울릉도를 몇 번씩이나 다녀온 것처럼 온몸으로 느끼게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황우루 작사 작곡 1966년작인데요. 이 시스터스의 노래지요. 네. 울릉도 트위스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노래는 19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던 해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역사는 자립기간을 구축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났던 해였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일단 연초 1월 21일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서 1.21 사태.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그 방공방첩을 강조했던 그런 때였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프로구원투 미들급의 김기수 선수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와 우리도 정말 세계 최고가 됐구나 이런 걸 느꼈던 해이기도 하고 또 마포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가 하면 월남전에 파병됐던 용사들에 대해서 취재 기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활기 넘치는 사회 분위기였죠. 그런 속에 맞춤 주제곡처럼 울릉도 트위스트가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0: 네, 대중문화의 변화도 컸습니다. 당시 2, 3년 전에 신성일 엄영란 주연의 영화 맨발의 청춘이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고 그 영화 속에서 배우 김한섭 씨가 보여준 트위스트라는 리듬과 댄스에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었고요.
1: 그렇습니다. 김한섭 씨는 뭐 그 덕분에 트위스트 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리듬에 대중들의 호흡도 아주 척척 맞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울릉도 트위스트 오늘의 이 노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와 이거 기다리던 노래야 반가운 노래야 명랑한 노래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대중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0: 네,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은 1939년에 저고리 시스터즈였고요. 네네. 그 이후 1950년대 김 시스터즈가 두각을 나타냈고 그 계보를 이 시스터즈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결성이 됐죠?
1: 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리더 김희선 씨를 정유선 교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국 여성의 최초로 말이죠.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가 된 딸 정유선 교수. 2004년에는 올해의 교육학 박사로 선정돼서 최고 교수의 영예까지 안았던 딸 정유선 교수.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바로 그 정유선 교수의 엄마가 되는 분입니다. 뇌성마비 딸의 교육을 위해서 최고 가수의 자리를 스스럼 없이 비우고 세계적인 학자로 태어나게 했던 엄마 김희선 씨로부터 바로 이 시서스의 팀 결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0: 정유선 교수는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나도 잘하는 게 하나쯤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불편한 신체 조건에도 체력장 테스트에서 기어이 만점을 받아 냈어요라는 분인데 모녀가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1: 아, 대단하죠. 김희선 씨가 장애인 교수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어느 적당한 날에 편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 장문의 편지가 보면 유선아 엄마야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인데 자, 그 편지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196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마는 꿈 많은 소녀였단다. 나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은 생각에 신문 구인란을 열심히 들여다봤지. 그러던 어느 날 신문 한 모퉁에 1단짜리 모집 공고가 눈을 붙잡았어. 그 광고는 미 8군 전속 가수 모집 광고였어.
1: 네, 이후 이야기는요. 그 엄마가 씩씩하게 미 8군 오디션장으로 갔고 멋지게 소리를 뽑아냅니다. 여기서 작곡가 박선길 선생을 만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와, 노래 좋다. 응? 우리 중창단 같이 해보자. 어때? 이 말에 우리 천숙 언니도요. 노래 꽤 잘해요. 김천숙이요. 이렇게 청거를 한 겁니다. 그 대답 덕분에 졸지 언니도 오디션을 보게 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때 작곡가 박선길 선생은 확신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김시스터의 뒤를 잇는 훌륭한 여성 보컬 그룹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갑내기로 이정자 씨를 추가로 발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숙, 김희선 자매의 이정숙 씨까지 이렇게
0: 가세를. 씨.
1: 네, 네. 이정자 씨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시스터스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1962년이었습니다.
0: 네, 김희선 씨는 전 세계 장애인의 부모들에게 큰 꿈과 용기를 심어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가수로서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오늘의 노래 울릉도 트위스트는 태어나지 못할 뻔 했다고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시터스는 그 유명한 외국의 경음악곡 워싱턴 광장이라는 곡인데 딴딴딴 따다다다단 따단딴딴 따단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에다 가사를 붙여 불러가지고 첫 곡부터 히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들 뭐 서울의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 또 뭐 별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또 뭐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아무튼 발표 하는 족족 모두가 히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시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히트곡 여러 곡을 보유한 최정상급의 가수였다는 말이죠. 이때 황우루 선생이 신곡으로 울릉도 트위스트를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권해서 받아보니까 김희선 씨가 이걸 보면서 난색을 표하죠. 어우, 가사도 멜로디도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노래하다가. 이 사실 표현은 이렇지만 굉장히 강한 것.

0: 어부죠. 근데 결국은 취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뭐 취입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는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표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히트를 했습니다.
0: 네.
1: 팀도 음악도 매력적인 요소가 많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울릉도 현지에서 특정 부분의 가사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인데 일단 가사의 전체 내용은 분명히 울릉도 생활 예찬입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사 뒷부분을 보면 울렁울렁 울렁대는 처녀 가슴,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 가요. 좋잖아요. 농촌에서나 어촌에서나 풍년 풍어 그러면 아들 딸들 시집 장가 가는 거. 이거 부모님의 큰 꿈이고 정말 희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에요.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 가요. 육지 손님 어서 와요. 트위스트. 나를 데려가세요. 아니 울릉도 아가씨가 오징어가 풍년인데 돈을 이제 많이 쥐었는데 왜 그때 육지에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의 가사 수정을 울릉도에서 요청을 할 만도 하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1: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가사에 지나온 세월이 묻어있는 걸 보면은 그저 상상만으로 쓴 글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습니다. 이 곡을 쓰신 황우루 선생이 고향이 포항이신데 포항에서 고교 시절까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죠. 어린 시절에 울릉도로 들어가는 뱃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굉장히 설레기도 했었고 그렇게 사람을 태우고 오가던 배가 연락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락선을 하루 꼴딱 타고 가야 울릉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봐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 울릉도에서 유명하다던 그 호박엿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노랫말에 그대로 등장을 하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1: 우리가 아주 맛이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예로부터 써온 최고의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0: 네, 표현은 정말 최고의 표현.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호박엿이 아니라 후박엿입니다. 울릉도의 그 유명한 후박나무 껍질을 고아서 엿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맛도 좋지만 약성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 울릉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후박엿 고기가 생활화된 겁니다. 근데 글을 쓰신 황우루 선생이 어린 귀로 듣기에는 이게 호박엿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사로 그대로 녹였던 겁니다.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울릉도 하면 호박엿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일조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엿이 아니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있는 호박엿으로 각인이 된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전해진 거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호박엿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울릉도 분들이 자랑스러워하시던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 전달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울릉도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정말 좋은 혹입니다. 하면서 진짜로 호박엿을 상품으로 개발해내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울릉도 트위스트의 그 노래의 인기만큼이나 울릉도 호박엿의 인기도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이미지 각인에 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중가요가 지역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실예를 보여준 노래가 바로 울릉도 트위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1960년대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유행을 일으켰던 트위스트 춤의 뜨거운 열풍의 그 중심에 있던 노래가 바로 1966년에 발매된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인데요.
0: 네.
1: 울릉도의 환경과 생태, 특산물을 비롯해서 교통편까지 울릉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사로 소화를 했고요. 특히 울릉도와 뱃멀미라는 울렁울렁, 울렁이라는 단어를 엮은 유쾌한 가사가 참 돋보이는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가요 해설자회 박혜상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 6월 모닥불도 쬐다 말면 섭섭하다. 대단치 않게 여겨지거나 당장 쓸모가 없어 보여도 막상 사라지고 나면 섭섭하고 아쉽다는 뜻이지요. 한여름에 모닥불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딱딱한 찬밥도 막상 라면을 끓여 먹다 보면 꼭 생각이 나고, 오래 입어서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도 막상 버리고 나면 그것만큼 편한 옷이 없어서 두고두고 아쉬워하게 되지요. 어쩌면 시간의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지만 항상 이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말이지요. 곧 사라질 이 시간을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었던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의 에세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중에서 찬란하게 나이 들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생을 편안히 살고 있다. 전원에서 여생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나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노년의 삶은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하고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작자패지곤 했다. 그래서 여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여분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회에서 나를 밀어내도 내 몫의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지. 한가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내가 이제 여생이라 불리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지금 나는 내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 혹은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척을 한다. 식사 메뉴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음악회도 전시회도 여행도 내 기분대로 즐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의무와 시간에 쫓기던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 젊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다. 누가 노년을 여생이라 부르며 노년을 무료한 이미지로 떠올리도록 만들었을까? 소파에 누워 기운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삶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년이다.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은가. 박경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

네, 이번 주 수요일 7월 15일이 삼복 중 첫째, 초복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초복을 앞두고 복날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복의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형상을 의미하지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폭염을 견뎠을까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날이 되면 고위 관료들에게 빙표를 나눠줬습니다. 일종의 얼음 교환권인데요. 이걸 들고 장빙고에 가면 얼음을 받아올 수 있었다고요. 아마 그 시절에는 최고의 여름 보너스였겠죠? 백성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탁족이라고 해서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지요. 재미있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훌쩍 여인다고 해서 아무리 땀이 나고 더워도 꾹 참고 목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 초복날에 실수로 목욕을 했다면 살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중복과 말복에도 목욕을 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날 즈음에 내리는 비를 삼복비라고 불렀는데 지역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전라도 같은 남쪽 지방에서는 벼농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초복날 소나기는 구슬보다 낫다며 반겼고요. 충북 보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때 비가 오면 대추알이 안 맺혀서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날 비가 오면 보은 큰애기가 운다는 속담까지 생겼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임헌익의 눈거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펄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이머닉의 눈꼬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닭을 물에 끓여 먹는 평범한 닭백숙 형태였고 일제강점기 무렵에 부유층들이 닭백숙이나 닭국에 비싼 인삼을 넣어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삼계탕의 전신인 게삼탕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1960년대 들어 양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국민 보양식이 됐지요. 주 재료인 닭보다 귀한 인삼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게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날을 앞두고 시장통에 나가보면 복다림 음식 준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아주 활기찬 풍경이 펼쳐집니다. 닭은 물론이고 민어나 수박 같은 게 인기 품목들이었지요. 닭시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날갯짓이 힘찬 닭을 사가려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여름철엔 동네마다 꼬마들이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서리소동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참외나 수박서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였지만 닭을 몰래 훔쳐가는 닭서리는 동네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복날 잡아먹으려고 며칠 동안 마당에 묶어두고 살을 찌우던 씨암탉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한복남의 전복타령, 하춘화 구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곡입니다.

0: 영감
1: 왜 불러?
0: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1: 받았지.
0: 어째서?
1: 방앗간 채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0: 잘했군.

네,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한복남의 전복타령, 하춘화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너와 나의 행복, 김상진의 노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복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날의 대표 보양식이었던 보신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옛날엔 복날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마솥을 걸어놓고 게장국을 끓이던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는데, 게 식용금지 법안이 발효되고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이미 많은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다른 재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날에 먹을 만한 보양식은 더 다양해졌지요. 국민 보양식 삼계탕이 건재하고 장어나 민어, 흑염소, 오리까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특정 보양식을 즐기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고요. 또 세계적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무더운 복날에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지요. 든든한 보양식을 나누면서 올여름도 잘 나보자 하는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보양식 얘기가 줄을 이뤘지만 복날에 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송영란의 퇴근할 때 만납시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이해란의 백세 인생, 그리고 김상범의 건강을 위하여.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7년 7월 11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마철 옷 보관. 여름 장마철엔 습기가 차서 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쉽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하며 특히 겨울옷의 보관을 잘 해야 한다. 겨울옷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광소독을 잘해서 습기가 차지 않게끔 창호지나 신문지에 사서 눌리지 않게 상자 속에 넣어 장롱 위나 선반 위 같은 높은 곳에 올려놓아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때는 나프탈렌 같은 소독약을 얇은 종이에 사서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종이장판은 습기가 있는 곳에 세탁비누를 문질러 놓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네, 요즘은 뭐 제습기나 제습제들이 잘 나와서 많이 개선됐지만요. 옛날에는 장마철만 되면 습기,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옷을 신문지나 창호지에 둘둘 싸서 장롱 꼭대기에 올려두시던 어머님의 모습 생각나실 겁니다. 옷장 문을 열면 확 풍겨오던 일명 좀약이라고 불렀던 나프탈렌 냄새. 아주 강렬했지요? 그 냄새에 찌든 옷을 꺼내 입었을 때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안 빠져서 참 고역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땐 참기 힘들었는데 가끔은 그 냄새마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투에이스의 노래 빗속을 둘이서 이어서 윤신혜의 알뜰한 당신.

네, 투에이스의 빗속을 둘이서 윤신혜의 알뜰한 당신 듣고 왔습니다. 가끔 나이 드는 게 서글프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거울을 볼 때나 여기저기 이유 없이 몸이 쑤실 때 나이를 먹긴 했구나 싶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을 애써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 조바심을 내고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신다고요. 그런 나이 들매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만족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미리의 반갑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은 소화기관입니다. 명치 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죠. 췌장에도 악성 종양인 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치료법들이 있을 텐데요. 췌장암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조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지적되는 췌장암은 어떨까요?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일까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치료가 궁금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없는 건 위치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1: 네, 먼저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독 무섭다고 알려진 이유는 네. 췌장암 자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주변의 조직이나 림프절,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역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 그러니까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복통이나 황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0: 네.
1: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췌장암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건강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췌장 상태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네, 상복부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게 가장 1차적인 검사이기도 한데요. 다만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위장관 가스에 의해서 영상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검사 당시 환자의 복부 상태에 따라서
0: 네.
1: 췌장의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췌장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반드시 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0: 네.
1: 작은 췌장암이나 초기 병변을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만약에 되었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췌장암의 치료에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면 아주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 초기라는 거죠?
1: 네,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0: 네.
1: 다만 췌장암의 정확한 병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병리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 또 혈관이나 신경 침범 여부 이렇게
0: 네.
1: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뒤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는 몇 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0: 네.
1: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합니다.
0: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1: 네. 네.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이게 췌장이란 장기가 해부학적 위치가 간이나 위, 대장 같은 다른 장기보다 깊은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종양이 주변 구조물들의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또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0: 네.
1: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황달, 체중 감소 복통, 당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0: 네.
1: 이미 수술하기가 좀 힘든 경우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췌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1: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10명이 오시면 2, 3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주변에 이제 혈관 침범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0: 주변 혈관 침범이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전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암의 크기가 작아도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단순히 크기보다도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의 구조물을 얼마나 침범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주변에는 간이나 장, 이런 주요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큰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0: 네.
1: 암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요한 혈관을 침범했거나 또 간이나 복막,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0: 네.
1: 당장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는
0: 네.
1: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나요?
1: 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1: 항암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또 종양의 크기나 범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항암 치료 후에 종양이 감소하거나 혈관 침범 범위가 줄어들어서
0: 네.
1: 진단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경우에도 일정 항암 치료 이후에는 수술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을 최대한 조절을 하고
0: 네.
1: 또 완치를 목표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0: 네. 항암 치료라고 한다면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췌장암에서는 드물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1: 네,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0: 네.
1: 또 최근에 여러 암종에서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서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먼저 면역항암제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0: 네.
1: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0: 네.
1: 하지만 췌장암은 암 주변에 단단한 섬유조직이 많고 면역세포의 침투를 억제하는 그런 특수한 종양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0: 네.
1: 또 두 번째로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가진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변이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인데 췌장암에서는 이러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이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표적 치료랑 새로운 면역 치료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선택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항암제도 많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적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결국 치료 방향은 수술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수술이 가능한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1: 네, 현재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0: 네.
1: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암이 췌장 주변의 주요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았고 간이나 폐,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0: 네.
1: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암의 크기 자체보다도 주요 혈관 침범,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가 수술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0: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서 췌장암의 단계로 볼 때 절제 가능 췌장암, 또 경계성, 국소 진행성, 또 전이성으로 구분이 되나 보죠?
1: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처음 진단 당시 수술 가능성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절제 가능, 두 번째 경계성 절제 가능, 세 번째 국소 진행성, 네 번째 전이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절제 가능성으로 그 단계로 진단이 되신다면 바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계 절제성, 국소 진행성은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수술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성 췌장암은 주로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네,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암의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0: 네.
1: 우리가 쉽게 말해서 췌장을 부위로 나누는데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0: 네.
1: 췌장 머리, 두부 쪽에 있는 암이 발생이 됐을 때는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수술은 처음 체계화시킨 외과 의사 이름을 따서 흔히 휘풀 수술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0: 네.
1: 반면에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췌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이 외과 영역에서도 수술 범위가 크고 난이도가 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단계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0: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서 수술로 치료를 끝낼 수 있으면 회복이나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췌장암이 치료가 어려운 암이기는 하지만
0: 네.
1: 조기에 발견에 대해서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췌장암은 다른 장기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쉽게 말씀드려서 암의 성장과 전이가 비교적 빠르고 수술로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환자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머리, 몸통, 꼬리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이건 어떨까요? 암의 위치가 췌장의 꼬리 쪽인지 머리 쪽인지에 따라서도 수술법이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암의 위치 자체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이후에 관리 방법도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후 관련돼서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고
0: 네.
1: 그럴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나 재발 위험성 인자가 있는지 그래서 췌장암에서 예후를 판정할 때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0: 네.
1: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이 돼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위치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난이도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침범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0: 네.
1: 흔히

0: 있거나 일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암의 진행을 좀 억제하고 조절을 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또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0: 네, 우리가 수술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를 하더라도 사실은 몸 안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미세전이인데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이러한 미세전이를 치료를 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1: 네, 이 췌장암이 좀 공격적인 성격이라서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 또 수술 후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큰 수술이다 보니 환자의 전신 상태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한두 달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병리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절지연을 보게 되는데 그 절지연에 미세전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함께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를 하자면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치료는 수술을 집도하는 간담체외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소화기내과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다학제 진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1: 참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환자와 가족은 가슴이 철렁할 텐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좀 치료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치료 중인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네, 췌장암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암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수술 기술 또 항암 치료 크게 발전함으로써 치료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췌장암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되신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 예전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환자들 중에서도 의료진들의 수술 기법이 발전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도 항암 치료로 종양이 조절이 되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복부 초음파가 기본적인 검사이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 이런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검진이 권장이 됩니다. 또 췌장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지체하시지 마시고 간담체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료진으로 보기에 췌장암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오늘 췌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췌장염 진단을 받았을 때 혹시 암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고 또 자극이 계속된다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특히 음주,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췌장의 염증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CT나 MRI 등을 촬영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별의 안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화 장애 증상으로 고생하는 30대 여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30대에 접어들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단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3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초입인데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했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은데 30대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통과 체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통이 되게 일상적으로 생기고 밥을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은 바로 얹히고 그리고 좀 과로를 하면 코피가 나요.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 복싱을 세 달을 끊었다가 네 번을 가고 안 가서 운동보다 조금 먹는 걸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0: 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젊은 30대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건 좋은 일이죠?
1: 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다만 30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건강이 나빠진다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이 30대는 이제 앞으로 이 건강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때에는 뭐 잠도 조금 덜 자고 뭐 식사도 뭐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네. 이 버텨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30대부터는 이제 피로라든지 소화불량, 이 체중 증가 같은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내 생활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은 충분한지, 식사는 규칙적인지, 운동을 너무 안 하진 않는지, 네. 뭐 스트레스가 쌓여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건강관리라는 거는 이제 거창하게 시작할 건 없으시고요. 작은 습관을 좀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소화장애로 부담을 느끼나 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체한다고 하는데요. 30대 초반인데 위 내시경을 해봐야 될까요?
1: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뭐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반복되고 이전과 다르게 자주 체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들 정도로 불편하다라고 하면 진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체중이 이유 없이 줄거나 음식을 좀 삼키기가 좀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검은 변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작년부터 증상이 새로 생겼고 뭐 스트레스나 뭐 과식 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네. 위염 이런 것들은 흔한 것들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증상만으로는 또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은 그럴 때는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기능성 소화불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소화장애뿐 아니라 두통에 코피까지 평소 없던 증상들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부분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검사에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계속 더부룩함이라든지 체한 느낌 뭐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네. 이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모든 증상을 또 이제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두통 같은 경우가 뭐 새로 생겼거나 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과 같은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코피 같은 경우도 이제 피로할 때는 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거나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코 안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드시고 있는 약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0: 체하거나 두통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습관적일수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1: 가끔 두통이 있을 때 뭐 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하는 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통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진통제로만 버티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을 자주 먹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두통이 더 자주 생기는 약물과용 두통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0: 네.
1: 일부 진통제 같은 경우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소화불량하고 두통이 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0: 네.
1: 이 진통제만 복용하시기보다는 원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진 않은지,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아니면 좀 시야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는데 실천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라든지 생활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1: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다만 처음부터 복싱같이 이제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시작하시게 되면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해지면은 20분, 30분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습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외에도 이렇게 좀 잘 올바른 식사 습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0: 네.
1: 이 운동은 한 번에 막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반복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또 조금 쉽게 가는 방법으로 비타민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보조제보다는 생활습관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를 먹고서 좀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실제적으로 이제 특별하게 결핍이 없다라고 하면은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 같은 게 근본적인 또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 아니면 철분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확인이 되면은 보충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 검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0: 네.
1: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건강을 생각할 때 젊은 나이부터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30대에 특히 점검해야 하는 건강수치나 관리법 조언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건강검진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간 수치, 신장 기능, 그다음에 이제 체중하고 허리둘레를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요.
0: 네.
1: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처럼 이제 새로 생기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젊다고 넘기지 마시고
0: 네.
1: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서는 뭐 수면을 좀 잘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0: 네.
1: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무리해서 힘든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0: 네.
1: 걷기와 같은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병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40대, 50대 건강을 결정하는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시죠.
3: 저는 친구들이 어깨나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이나 그런 쪽으로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병원 가서 주사 맞거든요. 그냥 걸핏하면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운동이나 관절 강화 같은 거 근육 강화로 고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쉽게 주사를 맞아서 맞아도 될지 안 될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2년? 보통 그 정도? 한 친구는 50견이라고도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퇴행성이 있겠죠.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주사 맞고 좀 몇 달 괜찮다가 또 아프면 주사 맞으러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사만 맞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걱정도 되고요.
0: 네. 친구분들의 경우를 사연으로 주셨네요. 어깨,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사연 주신 분이 50대 후반이니까요.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조금씩 높아질 때죠?
1: 그렇죠.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여기저기가 좀 아프기 시작하시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이제 관절을 오래 사용하면서 연골이라든지 힘줄, 인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네. 이때쯤에도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계속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심한 관절염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체중이라든지 근육량, 평소 활동량이라든지 뭐 직업 이런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관절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생활 습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척추 건강에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나이가 주는 위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1: 나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퇴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늙어서 생긴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러니까 많이 써서 생기는 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하고 척추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닳고 그다음에 디스크라든지 연골도 이제 탄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0: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가 좀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은 60대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고 뭐 체중도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훨씬 더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활동도 잘 많이 안 하시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통증도 심하고 그 관절염의 진행도 좀 빠른 편입니다.
1: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면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증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이게 보통 무릎이 시큰거린다. 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그리고 이제 오래 걷고 나면 붓는다.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걷거나 무리한 날에만 좀 아프다가 이게 진행이 되면은 평소 걷는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는 느낌을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열감이 있거나 이제 붓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좀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운동을 또 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무릎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래 걷는데 아프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붓기도 하고 아무래도 보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오래 걸으실 때,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도 줄이시고 걷는 거리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좀 덜 움직이게 되면은 통증은 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을 또 지탱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1: 그렇겠네요.
0: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보호하려면은 무조건 쉬는 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가볍게 걷고 자전거 같은 운동을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약물 치료는 소염제인가요?
0: 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1: 네. 그러니까
0: 염증하고 통증을 줄여서 뭐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좀 증상과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이제 관절을 이제 새 것처럼 되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좀 줄여가지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은 어떨까요?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협착증과 같은 척추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깨 관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 네. 그러니까
0: 어깨 자체의 문제라는 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뭐 힘줄염,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증상들이 좀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그러니까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목이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깨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경추신경이 좀 눌리는 경우 에는 목에서 어깨, 팔, 손까지 좀 저리거나 그 찌릿한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어깨가 좀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팔이 저리시거나 손에 힘이 좀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게 신경 문제일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저림이 있는지, 목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1: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여러 방법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주사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사치료는 관절이나 척추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꼭 아주 심할 때만 주사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어렵거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는 이게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명확하게 있거나 관절 안에 부종이 있을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치료라는 거는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통증하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시고 자세를 고치시고 체중관리 같은 이런 근본적인 관리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만 맞으시고 평소가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몇 달 뒤에 또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라는 거는 회복을 돕는 한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주사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염증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주사치료로 통증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0: 두기가 점점 짧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죠?
1: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주사 후 몇 달간 편해지기도 하지만 효과가 짧아지고 이 주기를 점점 당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0: 네.
1: 이럴 때는 이제 다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0: 네.
1: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좀 올릴 수도 있고
0: 네.
1: 반복적으로 맞으실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힘줄 이런 데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만으로 이제 통증만 줄이게 되면은 그 근력 저하라든지 자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결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간격이 짧아지거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0: 네.
1: 그때는 이제 검사라든지 진찰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 방향을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0: 주사를 맞는 위치도 상태에 따라 달라질까요?
1: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어디인지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면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할 수가 있고 어깨 통증이더라도 오십견인지 힘줄의 문제인지
0: 네.
1: 아니면 이제 점액낭염인지에 따라서 또 주사 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아프다만으로 주사를 위치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증상이라든지 영상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야지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0: 네.
1: 불필요하게 좀 반복되는 주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그다음에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동작을 줄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0: 네.
1: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또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서 30분이라든지 4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0: 네.
1: 가볍게 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반복적으로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0: 네.
1: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증 관리라는 거는 병원 치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조심하는 일상생활하고 조심하는 것들을 같이 지켜주셔야지만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0: 네. 또 운동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쓰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관절을 좀 지지해주는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서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깨는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돌리기보다는
0: 네.
1: 팔을 가볍게 흔드는 운동이라든지 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운동처럼 부드럽게 좀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0: 네.
1: 허리 같은 경우는 복부,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 골반 기울이기, 그다음에 특히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0: 네.
1: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리거나 힘 빠짐이 생기시면은 바로 중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쉬시고 필요하면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많이 하시는 것보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전람회의 마중 가던 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영어의 알파벳 K를 붙여서 K컬처, K드라마, K-푸드, K-팝 등과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중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 대표주자로 BTS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BTS를 한국 이름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BTS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방탄이라고 하면 아마 방탄복, 방탄조끼 또는 방탄차 같은 것이 생각나실 텐데요. 이 경우 방탄은 노을 방자에 탄할 탄자를 쓰는 것으로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라는 뜻이죠. 방탄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유리창은 겉보기와 다르게 웬만한 총알은 끄떡없이 방탄할 수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방탄하다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형용사 방탄하다는 노을 방자에 탄생할 탄자를 써서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여 허황하다를 뜻합니다. 그는 방탄한 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영혼의 왈츠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유전 25%, 카르마 25%, 자유의지 50%라고요. 인간은 유전과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문학이야기에서는 전생체험을 통해 12만 년 전부터 이어진 인류 문명의 기원과 흔적을 추적하는 이야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만나봅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전생을 통해 인류 문명사를 추적하는 거대한 시간여행,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정말 끝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상상력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2: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 프로그램이 주빈국이 프랑스였어요.
1: 네.
2: 그걸 기념해서 한국에 내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영혼의 왈츠 신작이 나오면서 홍보차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저도 그 경기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만남에 진행을 맡아서
1: 네.
2: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오늘 영혼의 왈츠 그 당시에
1: 네. 네,
2: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우리나라의 1990년대에

0: 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네. 알려졌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돌이켜보면 30년이 넘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근데 이 작가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작품이 읽히고
1: 네.
0: 작품을 쓸 때마다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1: 맞아요.
0: 이런 걸 보면 참 한국과의 인연이 깊구나.
1: 고국보다 네.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우리가 왜 해외 유명 작가 이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0: 네.
1: 길 가다 지나가면 못 알아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알아볼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너무 익숙해가지고 친근하고.
0: 네. 예. 그러니까 이 베르베르 작가가 한국을 제2의 고향이다.
1: 아.
0: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1: 그렇군요.
0: 그만큼 친숙함을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북토크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 1분 만에 그게 이렇게 바로 매진이 돼서
1: 그렇군요.
0: 사람들이 더 자리를 주세요. 막 이런 예,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이 작가의 영향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니까요. 그건 확실히 그 기발한 상상력에
1: 네.
0: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게 그냥 어떤 변칙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 그게 말하자면 개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개미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그려내지만 동시에 그게 인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1: 네.
0: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역시 도대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또 묵직한 질문을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여전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주 어릴 때부터 소설을 썼다고요?
0: 네. 이 작가가 1961년생인데
1: 네.
0: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와 시나리오에 공부를 하면서 만화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발행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와 이제 웰즈를 계속 공부하면서 소설,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함께 하게 되는데 1979년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법학을 전공하는데요.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저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해요.
1: 네.
0: 그리고 과학 잡지의 개미에 관한 이제 평론을 발표하다가 91년에 개미,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출세작이죠.
1: 네.
0: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네, 프랑스의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작가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꾸준히 네, 작품을 발표해 오면서 지금은 명실상부한 소설하면 특히 프랑스 소설하면
1: 네.
0: 이 작가의 이름을
1: 맞아요.
0: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킨 네,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소설은 전생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0: 네.
1: 전생을 소재로 한 이유가 작가 자신이 그 전생 체험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북토크를 할 때도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개미는 기본적으로 과학 소설입니다.
1: 네. 네,
0: SF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던 작가가 전생 체험이라고 하는 건 좀 신비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영적인 것이고 너무 길이 달라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다. 라고 하면서
1: 네.
0: 근데 양쪽 뇌가 서로 담당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쪽은 이성적인 영역, 또 한쪽은 좀 감성적이고 뭔가 우리가 다 장악하지 못하는
1: 예,
0: 그런 영역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과학 소설을 쓸 때는 그러니까 개미를 쓸 때는 주로 이성적인 영역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쪽의 뇌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관심을 양쪽에 다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룬 것이 바로 타나토노트였는데
1: 네.
0: 이걸 이제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걸 써? 라고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1: 네.
0: 하지만 자기의 관심은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 여기에 있었고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전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시에 전생 체험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면 퇴행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전생에 접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최면을 이제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당신은

0: 지하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네, 네 이러면서 거기에 가면 문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게 당신의 전생의 문입니다. 원하는 전생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절하게 바라며 그 전생에 해당하는 숫자의 문이 깜빡깜빡할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에도 네. 나와 있는데 이 작가가 그걸 실제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 공연도 실제 유럽에서는 이 작가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걸 좀 해보면 재밌겠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북토크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생이 한 개가 아니라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 정도 전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한국과의 인연이 이렇게 깊은데 조선이나 그렇죠. 고려에서 예. 태어난 적 없었냐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적은 없고 다음 생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소설도 그렇지만 매번 다른 소재를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이 참 그 지식의 깊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확실히 저도 그 부분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 항상 언급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책으로 출간되어 있기도 합니다. 베르나르 작가가 직접 이제 자기가 여러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자기의 단상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인데 아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1: 그러니까
0: 이런 게 이 예. 백과사전에서 이제 좀 엿볼 수가 있고요. 워낙 그 과학 기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과학적인 베이스와 더불어서 이런 영성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이 이 작가에게 어우러지면서 이런 흡입력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웨제니 톨레다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웨제니에게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종말을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갑자기 엄청난 중책을 부여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이 멜리사가 그런 종말을 막기 위해서 너는 너의 전생을 들여다봐야 돼 라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만 빼놓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전생 체험을 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전생 체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지금 닥쳐오는 세상의 종말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영혼의 왈츠입니다.
1: 네. 소설이 아포칼립스 D-5부터 시작을 하는데 종말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소설이 말하는 아포칼립스라는 게 세상에 완전 종말이 오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제가 종말, 아포칼립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우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또 종말이야? 막 이러면서.
0: 너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에.
1: 예, 우리 예.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요.
0: 맞아요. 근데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뭐 흔히 대재앙이 오는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뭐 혜성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좀비가 창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많은데 이 작품의 아포칼립스는 처음에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계의 물리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퇴행하는 것에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게 문명이 무너지는 방식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또 수학이나 철학 같은 이런 학문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계속 합리적으로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빛의 손이라고 하는 세력으로 여기에서는 그려지고요. 한편으로는 목매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그 합리적인 이성들을 다 배격하고 무지, 폭력, 그리고 광신, 혐오. 요즘에 많이 들어보는 키워드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아포칼립스를 도래시키는 것이고 이들이 득세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베르베르의 어떤 공포가 이 작품 안에서 좀 발현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가가 그런 이성적인 장치를 여러 군데 마련해 둬요. 이를테면 주인공인 외제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그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의 현상들, 특히 뭐 극우 세력의 득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아, 몽매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것과 연관이 있구나.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비판해야 된다고 소설을 통해 촉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1: 네. 외제니 톨레다노는 처음에 엄마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제 궁금해서 과거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네. 여정이 무려 12만 년 전. 네.
0: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거에 네. 엄청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2만 년 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그렇죠.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근데 기원전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그 기원전의 세계를 전생 체험을 통해 네, 언급을 합니다.
1: 그러니까.
0: 근데 이 전생 체험을 통해서 외제니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현생의 인류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종족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저를 포함한 예, 사람들은 다 사피엔스의 일원인 겁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예 책 제목을 사피엔스라고 해서 내기도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사피엔스 전에 그럼 도대체 인류는 어떤 종이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네안데르탈린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0: 그렇습니다. 외제니가 네. 바로 네안데르탈린이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네안데르탈린이 사실은 좀 더 그 사후세계라든지 그러니까 매장하는 습관 이라든지 그리고 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사피엔스가 수적으로 좀 많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의 네안데르탈린의 어떤 그런 정신적이고 그리고 문명을 기록하려고 하는 관습을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피엔스의 유전자, 지금 현생 인류에게도 보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가 한 3-4%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가 뭐 완전히 사피엔스라기보다는 그렇게 네안데르탈린과의 어떤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함께 사는 과정에서 이제 태어난 인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바로 그런 네안데르탈린의 어떤 긍정성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현재의 인류의 어떤 폭력, 파괴 이런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1: 네. 외제니는 그녀가 배웠던 역사와 전생에서 체험한 사건 사이의 간극을 좀 발견하게 되죠.
0: 네. 이 작품이 읽다 보면 좀 약간 아니 이렇게까지 상상을 해? 라고 좀 여기게 되는 것이
1: 네.
0: 외제니의 전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모든 인간은 전생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이 작품에 언급이 됩니다.
1: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도 100개라고 하셨으니까.
0: 네. 더 많은 거죠. 네. 역사가 네. 그만큼 흘러왔으니까요.
1: 네.
0: 근데 이 외제니의 전생 중 하나가 뭐였냐면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피타고라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1: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0: 그렇죠. 수업 시간에 네. 들어가면 외우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 피타고라스. 고대 그리스의 학자죠.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실제 피타고라스가 만든 건 아니다라고 그 작가가 정확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자기의 그 합리적인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런 피타고라스의 이제 업적을 어떤 식으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자기가 뭔가를 이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전생에서
1: 네.
0: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외자니가 골치 아파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가 경고한 것 역시 이렇게 반지성적인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0: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그 외제니의 전생 가운데 하나인 엄지도 이제 부족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보존할 공간을 만드는 인물이고 계속 거듭할 때마다 그 과업이 지식과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거거든요.
0: 네.
1: 작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서 기록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영혼의 왈츠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그 작가 서문에 서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헌사를 작가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책을 우리가 뭐 사고 판다 혹은 책을 볼 수 있게 한다 정도가 아니라 실은 인간이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의 총체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1: 네.
0: 그런데 현재의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아, 책 이런 거 왜 봐. 그냥

0: 소외될 때 인간은 편하고 단순한 것만 찾으려 하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고에 지배당하게 된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후행적인 그러니까 쇠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체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바람직한 앞날을 꾸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설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영혼의 왈츠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태연의 만약에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믿고 듣는 재즈 이야기, 오늘은 한여름을 위한 재즈 명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후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한여름을 위한 재즈 하면은 시원한 곡들 만날 것 같은데요.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2: 예, 뭐 첫 번째 곡은 아마 지금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베이스 연주자 마크 존슨의 곡인데요. Summer Runn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여름은 흘러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예, 마크 존슨은 1953년생이니까 현재 72살인데요. 1978년도였죠. 그러니까 마크 존슨 25살 때 바로 그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 트리오의 베이시스트로 발탁되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2: 빌 에반스가 1980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트리오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던 아주 그때 당시에 젊으면서도 정말 탁월한 그 베이스 솜씨를 들려주었던 그 마크 존슨이었고요. 빌 에반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정말 많은 뮤지션들과 연주하고 또 스튜디오 세션맨으로서 활동했던 마크 존슨이었습니다. 또 명피아니스트 존 루이스, 기타리스트 존 에버크롬비, 또 그 유명한 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틸레망, 또 애니코피아라는 트리오에서도 활동했고요.
1: 네.
2: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은 바로 브라질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 엘리아네 엘리아스와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결국은 부부가 되죠. 그래서 현재는 그 엘리아는 엘리아스 트리오의 베이시스트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또 자신의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97년에 바로 오늘 듣게 되실 The Summer Running이 담겨있는 The Sound of Summer Running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 자켓을 보면 아주 뜨거운 여름날 막 아이들이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앨범 자켓에 담겨져 있기도 한데요.
1: 네.
2: 무엇보다도 이 곡에서 이제 두 명의 아주 탁월한 기타리스트죠. 빌 프리셀 그리고 팸 매스니가 동시에 나와서 두 사람이 아주 경쾌한 기타 연주를 들려주면서 그 여름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날의 어떤 그 뜨거운 여름의 뭐랄까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2: 마크 존슨의 Summer Running 들어보시죠.

0: 네, 역시 여름 재즈라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 네. 그런 걸 연상하고 기다리게 되죠.
0: 맞아요.
1: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0: 예. 다음은 어떤 곡 만나볼까요?
1: 다음 들으실 음악은요. 바로 우리에게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뮤지션이죠. 퀸시 존스. 지난 2024년도에 9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0: 네.
1: 이 퀸시 존스가 1970년대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Summer in the City라는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뭐 퀸시 존스는 원래 이제 재즈 트럼펫 연주자로 시작되었다가 또 재즈 빅밴드의 편곡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80년대 와서 팝 음악 전반을 주도했던 편곡자 겸 프로듀서로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0: 네.
1: 또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이기도 했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기록을 보면 80회에 걸쳐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 중에서 또 28회나 수상했던 뭐
0: 그렇군요.
1: 남들은 그래미 한번 좀 받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0: 예.
1: 28번이나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73년도에 You've Got a Bad Girl 이 스티비 원더의 곡인데 이 곡을 제목으로 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곡이 바로 Summer in the City인데요. 원래 이 곡은 그보다 앞서서 1966년도에요. 예, 캐나다 출신의 락 밴드 러빙 스푼풀이 이미 발표했던 곡입니다. 꽤나 좀 인기를 이 곡이 얻게 되어서
0: 네.
1: 훗날 이제 블루스 기타리스트 비비 킹 또 노래 너무 잘하는 백인 소울 가수죠. 조 카커가 또 노래를 불렀고 또 아이작 헤이즈도 또 편곡해서 발표했을 정도로 아주 여러 번 리메이크 됐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곡의 내용을 보면 한여름은 너무나도 좀 무더운데 이제 그 낮에 해가 이제 지고 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름밤을 즐긴다. 이때 또 젊은 남녀들 만나서 또 사랑도 나누고 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퀸시 존스는 이 가사의 비중을 상당히 원곡보다 줄였고요. 굉장히 그 오르간과 뒤에 신디사이저로 아주 그 환상적인 여름밤의 분위기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편곡이 아주 돋보이는
0: 네.
1: 퀸시 존스다운 그런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Summer in the City 퀸시 존스의 편곡과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네, 재즈만큼 계절별로 느낌이 다 다른 장르도 참 드물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 퀸시 존스의 경우는 이렇게 곡 하나를 새롭게 편곡할 때 그 말씀하신 어떤 계절의 느낌이라고 할까? 또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시각적이죠. 음악을 네. 딱 들어보면 그 어떤 영화처럼 소리를 통해서 뭔가 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주는데 뒤에 심지어 오케스트라까지 쓰면서 굉장히 곡 하나하나에 대한 그 소위 그 제작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좀 음악을 만드는 퀸시 존스의 특유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0: 네. 예. 자, 이번엔 어떤 곡일까요?
1: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곡도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들려드렸던 곡이 좀 정통 재즈라기보다는 좀 컨템포러리 재즈 네. 또 다른 음악들의 그 요소가 많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음악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1970년대 초반의 녹음입니다. 바로 브라질 출신의 아주 그 유명한 당시에 건반악기 주자이자 또 편곡자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데오다토의 곡인데요. Spirit of Summer라고 하는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오다토도 지금 현존에 계신 그 뮤지션인데 84세고요. 1942년생입니다. 네. 1960년대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건반악기 연주자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 초에 그 무대를 이제 미국으로 옮겨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새로운 컨템포러리 재즈를 막 그 음반을 녹음하고 있던 CTI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되죠. 네. 그래서 CTI 레코드에서 편곡자로도 활동하면서 자신의 음반을 녹음했는데요. 그 첫 음반이 1971년도에 발표했던 프렐루드라고 하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 이제 오늘 들으실 Spirit of Summer가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앨범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앨범 첫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그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담았는데 이 무렵에 그 유명한 영화죠. 바로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0: 아.
1: 이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이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많이 테마 음악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영화의 화제와 더불어서 이 음반도 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데오다토 버전이 싱글로 만들어져서 당시에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아. 연주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오르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들으실 Spirit of Summer는 사실 이 곡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0: 숨은 명곡이네요.
1: 예. 그런데 이 앞에 이제 그 웅장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딱 흐른 다음에 그 곡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곡이어서 앨범으로 들어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0: 네.
1: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름날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또 그런 환상을 주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름밤에 들어보시면 참 좋겠고요. 데오다토의 일렉트릭 피아노와 특히 제이 벌리너의 그 기타 솔로 또 오케스트레이션이 함께한 역시 퀸시 존스의 곡하고 비교해도 참 좋을 만한 그런 명곡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0: 네. 자, 데오다토의 곡 들으면서 잠시 더위를 함께 잊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한여름의 시원함을 만날 수 있는 재즈 명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황지우. 긴 외다리로 서 있는 물새가 졸리운 옆눈으로 맹하게 바라보네. 저물면서 더 빛나는 바다를.

저무는 인생을 빛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죠? 황지우 시인의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과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만나 최고의 재미를 선사하는 오락영화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할리우드 아이콘으로 살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대중문화에 보내는 헌사입니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환기시키는 작품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좋아하다 못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며 그와 관련된 것들을 파고드는 일을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덕질이 세상을, 또 영화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배경은 2045년. 사회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식량난에 더해 수요 폭발로 인한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붕괴는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해 가상현실 프로그램 오아시스에 접속해 그 안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행성만한 크기의 카지노에서 무한정 게임을 즐기는 일도 가능하고, 배트맨과 함께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도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위태롭게 쌓아올린 빈 민가가 웨이드의 현실이지만 오아시스에서의 그는 다릅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죽기 전 남긴 유언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 안에서 세계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미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로 했죠. 힌트는 할리데이가 사랑했던 과거의 대중문화들, 그리고 그의 개인사입니다. 쉽지 않은 오픈북 시험인 셈이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뭐 저도 그렇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닌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 몸에는요 이상이 생겨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마냥 괜찮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안과질환 중에 갑상샘 눈병증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안과질환은 눈동자 자체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갑상샘 눈병증은 안구를 둘러싼 근육, 지방, 눈물샘, 눈꺼풀 등 안화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눈 주변 근육이 두꺼워지고 염증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눈 안의 근육과 조직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안구 돌출이 발생한답니다. 전보다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증상이 보일 때,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런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네, 눈의 작은 변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3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모카가 부릅니다. The Best Thing.

네,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연극을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현장 해설 없이도 시각장애인 관객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사랑한 후회.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청소년 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지난달 명동예술극장에서 본 연극입니다. 노란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이야기와 함께요. 이 공연의 접근성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0: 굿. 청소년 극은 청소년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 성인 관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주제가 나랑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근영 씨는 청소년 극 좋아하세요?
1: 저는 가끔씩 보러 가요. 그 청소년 극이나 어린이 극을 보면 지난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이 관객이나 청소년 관객과 함께 보는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0: 근데
1: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끔씩 보러 갑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기운이 느껴지나 보죠.
1: 네. 그리고 반응도 특히 이번 공연은 좀 그렇진 않았는데 어린이 공연 가면 아이들이 정말 솔직하거든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0: 귀엽고.
1: 네.
0: 뭘 얘기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1: 네.
0: 자, 이번에 관람하신 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자,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 작품은요. 스코틀랜드 극작가 데이비드 그레이그가 2006년에 발표한 작품이고 영국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고
0: 네네.
1: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초연되었고요.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작품이에요.
0: 등장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 등장한 연극인가요?
1: 아, 동네 최대 골칫거리 소년 리 맥클린든과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스스로 말을 멈춰버린 소녀 레일라 슬레이만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어느 금요일 밤 리가 엄마의 애인 빌리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게 돼요.
0: 어머나.
1: 네. 패닉에 빠진 리는 늘 그리워하던 친아빠가 살고 있다는 스코틀랜드 북부 하일랜드로 도망치려 하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이 위험한 여정에 레일라가 스스로 동행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모범생인데 여기
1: 네.
0: 동행을 해요?
1: 네.
0: 어머, 이게 좀 잠깐만요. 살인 나오고요. 아니, 나왔고요. 네.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주제가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1: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0: 그래 보여요.
1: 이 작품의 중요한 지점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처 입은 두 청소년의 어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0: 아니 그냥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1: 그 마지막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0: 아, 네.
1: 아무튼 그 리와 레일라가 이제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그 서로의 결핍이라든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0: 근데 저는 그 말을 스스로 멈춰버린 소녀
1: 네.
0: 레일라. 이 친구가 리와 동행한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1: 네.
0: 그러면은 도망치는 동안에는 말을 하나요?
1: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거의 안 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레일라는 늘 선생님이나 가족이 원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 말을 멈춰버린 아이예요.
0: 질려버렸구나.
1: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0: 네. 네. 그 제목이 그리고 노란 달이에요.
1: 네.
0: 그 이 제목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1: 저는 이 작품의 그 노란 달이 그 노란 달빛의 느낌에 따라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탁하고 좀 쓸쓸한 노란 달빛은 좀 불안하고 위태로운 청소년기의 감정을 그리고 어두운 길 위에서 막 도망치는 아이들에게 둥글고 밝은 노란 달빛이 비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희미하긴 하지만 무언가 희망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네. 이 공연 현장에서는 없었다고요?
1: 극중 음성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 작품은
0: 네.
1: 그 배우들이 단순히 캐릭터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어주듯 상황이나 감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음성 해설이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듣는 연극 이런 느낌.
1: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사나 상황 묘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0: 네네.
1: 또 그리고 그 배우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그 대사를 주고받는 리듬이 너무 좋아서 보는 재미 못지않게 듣는 즐거움이 큰 연극이었어요.
0: 네. 야, 근데 해설이 없으면 어쨌든 그 배우들의 대사만 들을 수 있고
1: 네.
0: 그 어떤 무대 장치 이런 것도 중요했을 텐데 네. 조명도 그렇고
1: 네.
0: 그런 시각적인 요소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겠네요.
1: 그래서 공연 네. 측에서 무대 모형 터치 투어랑 사전 음성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무대 40분의 1 크기의 모형을 만지면서 이제 구조를 확인할 아, 수 있었고요.
0: 네네.
1: 사전 음성 소개를 통해서 뭐 배우들의 의상이라든가 조명의 변화를 미리 듣고 이제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0: 네. 터치 투어와 사전 음성 소개가 있었다.
1: 네.
0: 그렇죠? 그럼 관람하면서 좀 다른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1: 좀 궁금했던 장면은 있었어요. 장면 중에 레일라가 호수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있고요. 리와 레일라가 숲에 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0: 불인 숲에.
1: 네.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공 중에서의 어떤 공간의 변화를 어떤 소품의 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변화로 드러내는 오, 공연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무대 모형 터치 투어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실제 무대 터치 투어를 통해서 어떤 조명의 분위기를 좀 가까이서 느껴보거나 아니면 배우들의 움직임을 좀 체험해보거나 이래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일 때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이나 네.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묻어 있었을 거거든요.
1: 네. 맞아요.
0: 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이 긴 대사와 상황 묘사를 쉬지 않고 정말 이어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0: 아,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고
1: 네.
0: 대단한.
1: 저도 집중을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0: 하게 되고.
1: 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객 그리고 저처럼 귀로 듣는 관객이 그냥 각자의 감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누구나 각자의 감각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야기와 접근성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공연들 앞으로 더더욱 많아지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공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순관의 그렇게 웃어줘.

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 박규민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헬스키퍼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점점 더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1대1이나 2대1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문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주로 IT 쪽이고 점자 교육 그런 걸 또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 이제 방과 후에 IT 있잖아요. 컴퓨터 교육 그런 거 알려주고 약간 이제 우리 시각과 함께 뭐 발달이나 지적장애 애들한테 또 점자 보조 교육도 좀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항상 관찰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뭐 점자는 못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 말 하나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점자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말 하나,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해야 또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그게 더 크지 않을까. 그 1년이 걸렸을 때 좀 변화가 오면은 그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1: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박규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업은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생생TV 오늘도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 영상물에 네. 해설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디오북을 만들 때도 해설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동 도서도 있고 성인 도서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글자만 있는 책들도 있지만 네. 뭔가 이 정보를 주거나 할 때는 뭐 사진, 그림, 뭐 도표, 그래프 뭐 이런 게 막 삽입이 돼 벤다이어그램 막 이런 게 삽입이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게 없으면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 관련된 도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질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전문 용어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0: 네. 뭐 내용도 어려웠지만 제가 일단 제일 처음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읽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1: 와, 저 너무 공감합니다.
0: 아, 아시는구나.
1: 뉴스 할 때.
0: 그렇죠.
1: 처음 보는 단어 나오면 진짜 이거를 어디 쳐도 안 나와요.
0: 네, 맞아요. 읽는 네. 법은 안 나와요.
1: 읽는 법은 안 나와요.
0: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글자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또 다 봐야 되니까
1: 봐야죠.
0: 이것도 너무 어려운
1: 너무
0: 거예요.
1: 어렵죠.
0: 근데 뭐 어쨌든 그 찾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면서 찾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쓴 거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표로 만들어서
1: 세상에
0: 그 옆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드렸더니 거기다가 제가 그래서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한글로 써주시면 그대로 발음하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한글로 받아서 그다음에 그 표를 첨부해서 이제 그 이제 이건 보통은 저희가 봉사자분들이 읽어주시는데 그 예, 자원봉사자분께 전달을 드려서 이대로 이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단백질 C 말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C를 C로 읽으면 되는 건지 뭔가 이게 함축된 게 있는지 그래서
1: 네.
0: 받아 보니까 뭐 카복실한 뜻이더라고요. 아. 그 C가
1: 단백질 C 말단에서의
0: 네,
1: C는
0: 네. 그래서 카복시 말단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냥 뭐 C 말단이라고 해도 별로 뭐 크게 하자는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용어를 첨부해가지고 네, 도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유,
0: 그래서 그거 하면서 네. 아, 그 뭔가 그 분야마다 전문가인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지인이. 그럼 아무 때나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좀 민망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들도 당황할걸요?
0: 그러니까요. 당황하셨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1: 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아, 너무 많아가지고.
0: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1: 네.
0: 고맙네요.
1: 전 그래서 치사하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버전을 다 합니다. 애매하게.
0: 애매하게.
1: 네.
0: 그거 좋은 방법인데.
1: 네. 항의가 안 들어오게. 애매하게.
0: 자.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
1: 잊어주시고요. 자,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배를 가는 길에 도망쳤어요. 임사형이.
0: 네.
1: 근데 임사형이 은조를 끌고 가는 장면까지 감상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은조가 알았잖아요. 목숨이 위험하면 영혼이 바뀐다는 걸. 그래서 이제 열을 지켜주고 싶은 그 극진한 마음에 그 끌려가면서 이 홍팔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이 없이 막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제가 돼서 사그라졌거든요. 그런 직후에 열이 차고 있던 팔찌도 저절로 딱 끊어져서 사라지게 돼요.
1: 네.
0: 예, 덕분에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은 바뀌지 않게 되죠. 임사영은 은조를 끌고 가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거든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2: 잘 들어라. 해주를 죽인 자는 왕이 아니다.
3: 과거 숲속 사냥터.
4: 전하의 백성들이옵니다. 처연이 여기 서서.
3: 민직이 왕 앞에 엎드려 고한다. 잠시 후 민직이 임사영과 이야기를 나눈다.
4: 대사관직을 수락해야겠네.
2: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4: 백성들의 비명을 외면할 수도 없겠어.
3: 임사영의 얼굴에 깊은 열패감이 어린다.
4: 지금 가서 전하께 고하겠네.
3: 임사영이 애써 웃어 보인다. 민직이 선한 미소로 답하며 돌아서자 임사영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본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거치대에 걸린 화살로 향한다. 꼿꼿이 걷던 민직의 등에 화살이 꽂힌다. 임사영이 빈 활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4: 범이로다.
3: 사냥 중인 이규가 빈 활을 든 채 화살이 날아간 수풀 사이를 주시한다. 지켜보던 임사영이 병사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어디론가 뛰어간다.
2: 왕의 환각을 이용했다.
3: 현재 기방.
5: 뼈에 새겨라. 혜주는 내가 죽였다.
3: 은조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지고 꽉쥔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5: 이제 너도 필요한 복수가 될 거냐?
3: 광인처럼 실소를 흘리던 임사영이 벼랑간 피를 토한다. 은조가 비틀대는 임사영을 가만히 지켜본다.
5: 무슨 모사를?
3: 화로 안에 화장품병이 떨어져 있다.
6: 송면은 기녀들이 분해 개여 바르는 화장류로 쓰입니다. 불에 닿으면 성질이 변하여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요.
3: 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숯에 타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은조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애쓴다.
6: 전신을 마비시키는 맹독 말입니다.
3: 임사영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은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다. 은조의 입에서도 피가 배어나온다.
6: 복수가 들겠냐고 물으셨습니까? 애통합니다. 목전에 원수를 두고 이제 곧 칼을 잡을 힘조차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 테니까요.
5: 감히.
3: 임사영이 남은 힘을 쥐어짜 검을 짚는다.
5: 대견껏다 이거.
3: 그가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기방문이 열리고 열이 들어온다. 열이 검을 발로 차버린다.
7: 은조.
3: 그리고 은조의 어깨를 감싸는데 은조가 맥을 놓고 그의 품으로 쓰러진다.
1: 아, 민직을 죽인 사람이 임사영이었어요.
0: 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친구를 직접 활을 쏴서 죽인 거죠. 네. 그 열은 맹독에 중독된 은조를 데리고 안아들고 막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조가 그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또 삼키면 몇 번을 삼켰는데 또 삼키면 이제 못할 것 같다.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그 열이 은조한테 너가 나를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다행이었다고. 처음 본 순간부터 다행이었고 당신이 내게 오던 모든 발걸음 내 숱한 거절에 되뇌고 망설였을 그 모든 발자국까지 다 내게는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서서히 그 눈이 어머, 감기게 돼요.
1: 어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말 하고 죽는 네, 거예요?
0: 그 어쨌든 의식을 잃었어.
1: 어머.
0: 그래서 예. 네, 이 열이 이제 그 은조를 자신의 침전에 눕혀놓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면서 도성의 모든 의관들을 들라해가지고 이제 은조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은조의 엄마 춘섬과 오빠 오라버니 대일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은조를 돌보게 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은조가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그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동주댁과 덕중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뭐 제이 그리고 은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조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해가 저물고 다시 해가 뜨고 며칠 밤낮이 지나도록 은조가 있는 침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붉은 곤룡포 차림의 열이 은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간절하게 보듬는다.
4: 은조,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빌어본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가득 가지고 태어난 왕자가 소원까지 바란다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내가 빌고 있어. 네가 빌었던 소원보다 간절해.
3: 감정이 북받친 열이 미간을 찡그린다. 과거.
8: 지금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냥
7: 간직만 하려고 했는데.
3: 은조가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운다.
7: 내가 바라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3: 열이 몰래 대추에게 이른다.
8: 홍은조가 띄운 풍등 좀 찾아봐.
3: 밤하늘에 가득한 풍등.
8: 저 중에서요? 아니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딱 보면 알아. 이름 써뒀어.
3: 다른 날 낮, 찢어진 풍등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9: 홍씨가 하늘에 빈 소원입니다. 신께 양보하시죠.
8: 그분은 공사가 다 망하잖아. 눈치가 보안이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3: 열이 검을 뻗어 풍등을 내린다.
10: 됐다.
3: 풍등에 매달린 소원 종이.
11: 다른 생이 있다면 그때는 대군과 함께 할 수 있기를.
3: 소원을 확인한 열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현재 처소. 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4: 난 그 소원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생 말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나랑 같이 있자.
3: 열이 은조의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기도하듯 간절히 눈을 감는다. 이때 은조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인다. 열이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은조가 천천히 눈을 뜬다.
8: 홍은조. 밖에 어이 있느냐?
9: 들라하겠습니다.
3: 은조가 핏기 없는 얼굴로 열을 돌아본다.
8: 뭐 필요해? 일으켜줄까?
3: 은조는 말없이 열의 손을 꼭 잡을 뿐이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열을 향해 뻗는다. 열이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대준다.
6: 야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3: 열이 옅게 웃는다.
8: 전혀. 하나도 안 힘들었어.
3: 은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춘섬이 대야를 들고 들어온다.
6: 은조야!
3: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춘섬이 대야를 내려놓고 은조 곁에 앉는다.
6: 잘했어. 은조야, 잘했어. 아휴, 애썼다. 우리 애기.
3: 춘섬이 은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1: 은조가 깨어났네요.
0: 네, 너무 네, 다행인데요.
1: 다행입니다.
0: 이게 열은 이제 깨어난 은조가 아직은 또 맹독에 중독이 됐었으니까 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죽도 떠먹여주고
1: 어머나.
0: 걷기 힘드니까 업고 그 또 궐을 산책을 하고
1: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0: 네. 네,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성 어린 열의 돌봄으로 은조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조가 열에게 그 팔찌를 끊어버렸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열이 나는 너무 속상하다고. 왜냐하면 네가 이제 위험해져도 내가 너 대신 너를 그 대신일 수가 없지 않냐고.
1: 아니 이제 왕이 되셨는데 네. 나라를 돌보셔야지. 어쨌든 진정한 사랑이네요, 그죠?
0: 네네.
1: 근데 임사용은 또 어떻게 됐어요?
0: 그 같이 맹독에 중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깨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유배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상황들 때문에 다음 장면,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뭔가 막 생각을 하고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짚고 있던 지팡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짚신 하나가 둥둥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이제 열이 받냐면 바다에 투신을 했는데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사영이 이렇게 그 악하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가문은 몰락을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둘째 아들 제이만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도 제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찰에 불공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3: 며칠 후 산사 제이가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법당에 놓인 불상을 가만히 바라본다. 법복을 입은 숙이 홍씨가 온다.
10: 망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습니까?

0: 일생을 이름하나 드높이려 시끄럽게 사셨던 분입니다. 조용히 보내드리려 합니다.
1: 차사님을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2: 제이가 천천히 돌아본다. 잠시 후 열과 제이가 마당에 서서 사찰을 내려다본다.
0: 홍은조는 어떻습니까?
3: 많이 괜찮아졌어.
2: 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3: 떠난다고?
0: 예.
2: 열이 아쉬운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0: 제 어미는 기녀였습니다.
2: 열이 흠칫하며 돌아본다.
0: 해서 천출임을 숨기고 살며 집안 누구에게도 정부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2: 과거.
4: 얼굴엔 이게 뭡니까?
0: 그러다 홍은조를 본 겁니다.
5: 누이짓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는 마음을 쓴 것뿐입니다.
0: 신분 뒤로 숨은 저와 달리 당차게 버둥거리는 그 애를요.
2: 제이는 은조와 갈등하다가 뺨을 맞기도 했다.
0: 시작은 열패감이었을 겁니다. 제 불행의 온당함을 증명하겠다고 그토록 홍은조를 괴롭혔던 걸지도요.
3: 글쎄, 홍은조는 너한테 빚만 졌다고 하던데? 다 갚지 못했다고도 했고.
2: 제이가 울컥해서 먼 곳을 응시한다.
0: 되돌려받았습니다. 넘치도록.
2: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0: 인사는 없이 떠나겠습니다.
2: 제이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3: 어딜 가든 너무 버둥거리진 마라.
2: 열이 돌아보는 제이와 시선을 맞춘다.
3: 품계 떼고 존대 치우고 말하는 거다.
2: 제이가 피식 웃는다.
0: 웃기만 해라. 울리면 바로 쫓아온다.
2: 열의 입가에도 개구진 미소가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홀가분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임제이와 노복이 보찜을 메고 도성문을 빠져나온다.
6: 도련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0: 안 정했어. 일단 가보려고.
6: 이대로 떠나도 일은 없으시겠어요?
0: 누구 왔어? 남김없이.
2: 텅 빈 제이의 방에 화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민지개 집 마당.
4: 어머니, 내 은여복 어디 뒀어?
2: 은조가 행랑채에서 나오는데 가마와 상궁들이 대기하고 있다. 은조가 공손히 인사한다.
7: 홍가 민지개 여식은 내명부의 명을 받으시오.
8: 네, 은조가 드디어 열과 혼례를 네. 치르게 되나요? 네.
9: 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요. 열은 아직 국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제 국혼은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혼례를 안 치르겠다는 네. 거예요. 어느 여인과도 혼례를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은조, 내심은 은조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은조 때문이 아니라 그 이괴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있었는데 그 세자가 커서 왕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도 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카인 세자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도 같은 처지에서 저렇게 폭군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만약에 혼례를 하고 후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세자가 또 폐위가 될 거고 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조는 또 은조대로 이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까 중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까 내명부의 명을 받으라 했잖아요. 네. 대비가 부른 건데 중전은 될 수 없으니 후궁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조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열의 옆에 있어도 좋겠지만 아 그냥 나는 할 일이 있다.

0: 저 밖에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은조에게 열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켜야 할 것이 오직 너 내 여인일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리고 꿈꿔야 할 것이 비로소 너일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1: 세상에
0: 그렇게 얘기를 하죠.
1: 그 열은 어찌 보면 이제 왕에서 내려올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런 거죠. 네. 이제 빨리 그 세자가 되고 나면 이제 얼른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 열과 은조의 이렇게 과거 인연이 또 밝혀지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이 그 임금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행궁에 나갔다가 강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은조가 은조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민직이 임금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잘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구해줬어요. 구해주고서는 아버지가 막 부르니까 이제 깨어나는 것만 보고 막 간 것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열이 누가 자기를 구해줬는지. 그래서 열이 이제 강가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해준 사람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비가 나타나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무얼 찾는 게냐?
3: 날 구해준 은인의 흔적을 찾소.
2: 왜? 신세라도 돌려주려고?
4: 열이 선비를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3: 그렇소.
2: 어찌 돌려줄 건데?
3: 받은 대로 목숨 정도는 구해줄 거예요.
2: 참말로 그럴 것이냐?
3: 나 장부요. 사내.
2: 그래, 허세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꾸나.
3: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요?
2: 이름은 없고 그냥 노인이다. 저 달에서 온?
4: 현재 저작거리.
2: 뭐 인상적인 외모긴 하지. 아, 이게 이래서 문제야. 이러니 이거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
4: 월화노인은 때로는 나비, 때로는 고양이. 이 밖에도 동자승, 풍등상인으로 모습을 바꿔왔다. 다른 날 낮, 대비와 홍 씨가 누각에서 차를 마신다.
5: 내 속으로 나왔지만 독해요. 그 많은 정사 칼같이 해치우고 꼬박꼬박 나간답니다. 제 정인 만나겠다고.
6: 너무 알죠.
4: 대추가 누각 계단에 앉아있다.
6: 덕분에 제가 주야간 없이 근무 중이고요.
7: 전하!
4: 어린 세자가 다리 위에 서 있는 열을 향해 달려간다.
8: 이놈, 숙부라 부르라 일렀다.
7: 그랬다간 어마어마께서 경을 칩니다.
4: 열이 몸을 숙여 세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두 손을 꼭 잡아준다.
8: 내 앞에선 괜찮다.
7: 예, 숙부.
8: 바나, 세상이 너의 총명을 알도록 성심껏 보고 마음껏 빛나거라. 넌 그래도 된다.
7: 예.
4: 열이 일어난다.
8: 아,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먹어. 네가 쑥쑥 커야 어자를 물려주지.
7: 그때가 되면 뭘 하실 건데요?
8: 그야.
4: 열이 허공으로 시선을 던진다.
8: 마중을 나가야지.
4: 그의 눈빛이 한층 애틋해진다.
8: 해서
4: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어느 맑은 날 은조가 분홍코 꽃신을 대돌 위에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얀 버선발을 밀어넣는데 벚꽃 무늬가 장식된 풍성한 비단옷, 벚꽃머리 꼬지와 가락지를 맞춰 입은 모습이 청초하고 어여쁘다. 은조가 환한 미소를 띤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8: 해서 네 앞에 여느 사내로 서기를.
4: 푸른색 도포에 갓을 쓴 열이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 가운데 서 있다.

0: 달려오는 너를 힘껏 반길 수 있기를.
1: 은조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풀나풀 달려온다.
0: 그리하여 너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1: 열이 마침내 그녀를 품에 안는다.
0: 안녕. 내 꿈이자 내 구원이자 내 연인인.
1: 은조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어오른다.
0: 나의 은혜하는 도정님아.
2: 야, 드디어 둘의 사랑이 완성이 네. 됐네요.
3: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붙었어요. 네. 그 현재 서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왕가의 삶과 사랑이라는 전시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왕가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열이 은조한테 줬던 그 분홍코 꽃신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혼을 할 때 이제 그 벚꽃이 새겨진 장식이 된 가락지를 줬거든요. 그 가락지가 이제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큐레이터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군의 아내인 부부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발굴 당시 아주 귀한 비단에 쌓여 있었다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그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둘은 혼례를 했고 그리고 은조는 부부인의 지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의 큐레이터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네. 두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였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하나는 은조와 똑같이 생겼고 어머. 하나는 열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네. 두 사람은 처음 봤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애틋한 그 눈빛이 확 번지면서 뭔가 서로를 알아본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이제 드라마가 네, 엔딩이 됐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네.
3: 이렇게 은혜하는 도정님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드라마로 네. 만나뵙겠습니다.
2: 네, 기대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3: 네.
2: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서 하성운이 부른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장기 기증법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매년 약 2,9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서 매일 8명 정도가 기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거나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멈춘 환자도 장기를 나눠줄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이 완전히 멈춘 지 5분이 지나면 사망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사망으로 판명되면 그 다음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건데요. 스페인과 미국, 영국에서는 이 방법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법 개정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김건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빗속의 여인.

김건모가부른 빗속의 여인,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대구에서 진행한 삼계탕 나눔 행사와 전라북도의 에너지 지원 사업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지난주 시행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 최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애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저희 팀은 드림을 드림팀이고요. 저희 팀 구성원이 저랑 그리고 또 다른 시각장애 청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관련해서 저희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학부터 정착까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서 유학부터 취업 그리고 정착하는 그 과정을 여러 기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애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그 합격을 한 거부터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그 정착하기까지의 복지 서비스를 알아본다거나 그 사는 장소조차 이제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학습 지원을 또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그걸 정말 많아서 저는 두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뭐 취업이든 유학이든 합격을 한다고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 주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저는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장애 청년 친구는 대학생이 될 거예요 내년에. 근데 그 친구도 일본 유학을 꿈을 꾸고 있고 저희 회계를 맡으신 제일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은 이제 제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관세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아주 든든하신 분이라서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같은 목표고 제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크레용팝 딸규의 알려주세요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1997년 7월 14일이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인데요. 이날의 상징성을 기념해서 지난 2024년에 이렇게 정식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0: 네.
1: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셈인데요. 이날이 제정된 가장 큰 의미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한 시혜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그런 통합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이들을 이렇게 귀순자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0: 맞아요.
1: 네, 또 일방적인 보호 대상 혹은 경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죠.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우리 곁에서 일상을 꾸려가는 그런 엄연한 사회적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요, 우리 사회의 이런 그 포용력, 그리고 또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법과 제도로 확인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네. 그 북한 이탈 주민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1: 네.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누적 입국자가 이제 3만 4,5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작은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입국 규모는 예전과는 크게 이제 다른데요. 사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한 해에 한 2,000명 넘게도 입국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때는 이제 식량난이나 생계 위기가 중요한 그런 그 이유였고요.
0: 예.
1: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경 통제가 강해지면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요. 최근 한 3년간은 대체로 연간 20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입국자 성격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30대 비중이 커지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3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1: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223명이 입국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이 198명으로 여성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예전이 이제 생존을 위한 그런 절박한 탈출의 성격이 강했다면, 요즘은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0: 예. 그 요즘 정착 상황은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정착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이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요. 이 수치는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0: 아.
1: 네, 예전에는 이렇게 생계와 주거 안정이 먼저 이제 이야기됐다면

0: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 또 자녀의 기회, 또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표현이 더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본인 세대의 그 사회경제적 지위가 앞으로 낮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응답이 70%를 넘었고요. 또 자녀 세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조사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런 수치가 아, 뭐 이런 이제 문제 없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1: 네.
0: 다만 예, 과거와 비교하면 이 생활의 초점이 이렇게 뭐 긴급한 생계 문제에서 이제는 삶의 질 또 사회적 관계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어려움도 이제 남아 있는데 다만 그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정착금 사기라든지 생계 불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면 최근에는 일상 속의 어떤 거리감, 혹은 뭐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1: 네.
0: 네, 차별 경험 자체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최근 조사에서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4%로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투 또는 뭐 문화적 소통 방식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예전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뭐 배제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미묘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죠.
1: 네.
0: 네. 또 하나는 이제 가족과의 이별인데요.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북한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그런 응답이 크게 나타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집과 직장이 생겼다고 해도요. 이 마음의 정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 그렇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네. 일자리 지표는 전반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률이 60%를 넘어섰고요. 또 평균 근속 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렇게 정착 기반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이 일자리 질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네, 월 평균 임금이 260만 원 안팎으로 이제 조사됐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수치이죠.
1: 어.
0: 네, 특히 이제 여성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임금 수준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이제 여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이 고용 정책과 또 가족 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지점이라고 보이죠.
1: 네.
0: 네. 이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보면 직장에서 뭐 학력이나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직장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어려움도 여전히 있고 또 사기나 정보 부족의 경험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일자리 과제는 취업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역량을 살려서 일하고 있느냐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북한 이탈 주민 문제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그 네. 가족과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은 이제 말씀대로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죠. 네,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양육 방식에도 접하게 되죠. 네, 실제 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 연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들은 이제 북한에서 익숙했던 그런 훈육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남한의 자녀 중심의 양육 문화와 그 차이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소통하는 방식도 좀 어렵고요.
1: 네.
0: 또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문제, 또 사교육 분위기, 조기 교육 부담 이런 것도 낯설게 다가옵니다. 다만 연구에서 발견되는 좀 인상적인 점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어머니들이 이 자녀를 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양육관을 조금씩 조정해가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정착 지원이 성인 개인의 이런 생계와 주거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자녀와 건강 가정 같은 그런 가족과 관련된 주제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1: 네. 정부 지원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0: 네, 지금 뭐 현재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4차 계획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전보다는 정책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예, 초기 보호 또 정착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되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든지 가족 지원 또 질 좋은 일자리 촘촘한 안전망 이런 것들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산 형성 지원이나 또 교육 지원과 같이 입국 직후에만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생애 주기와 상황을 함께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산 형성을 돕는 그런 미래 행복 통장이라는 그 저축 제도가 있는데
1: 네.
0: 그것은 이제 저축액만큼 정부가 최대 월 5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가입 시기 제한도 최근에 이제 폐지됐습니다.
1: 네.
0: 또 하나 그 중요한 변화는 이제 고령화인데요. 초기 입국 세대가 이제 6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이제 1인 가구 또 건강 문제, 고독사 위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안심 돌봄 서비스와 위기 가구를 미리 찾아내는 발굴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1: 네.
0: 예전에 그런 정착 지원이 초기 몇 년을 버티게 하는 데 집중했다면요. 지금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까지 이렇게 다루게 된 셈입니다.
1: 네, 자 우리 사회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0: 네, 네. 최근에 이제 실태 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를 넘었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정착을 지원받는 대상으로만 얘기됐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그런 활동에 함께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1: 네.
0: 예. 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이제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 교육이 그리고 또 고령층에게는 건강과 외로움이 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이제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각자의 삶의 단계와 사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누군가를 이렇게 구분 짓는 날이라기보다는요.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실을 떠올려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1: 네.
0: 예,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표보다는 우리의 직장 동료 혹은 이웃 주민으로 만나는 장면이 더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쿨의 노래 이어드리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IM 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지원받아 장애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삼계탕 전문점에서 열린 이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장애 어르신과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건강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이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26년 기획 희망여름 착착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장애인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장애인 50명에게 냉감 쿨패드와 스탠드형 선풍기를 지원합니다.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 소통 공간 동네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는 온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특히 고독과 고립 위험이 있는 장애인 1인 가구와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한 장애 주민을 위해 소그룹 자조 모임도 운영합니다.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여름 슬기로운 방학생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장애 또는 장애 위험군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로 만나는 나, 로봇축구, 3D펜, 사이버 놀이터 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IoT 환경구축 및 활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거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보조기기와 스마트기기를 연계한 서비스를 협력합니다.

0: 인천시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 유아와 인솔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친구야 내 손 잡아를 운영했습니다. 강의식 방식에서 벗어나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인형극과 공연을 함께 했으며 아이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1: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한 곳이 있네요.
2: 그렇습니다. 바로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요. 장애 어르신의 건강을 여름나기를 위해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대구 수성구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마련한 그런 기쁜 자리였습니다.
1: 아, 예. 이게 어떻게 마련된 행사일까요?
2: 이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IM 사회공헌재단이 기부금 100만 원으로 후원한 덕분에 열릴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IM뱅크 동행봉사단 두 분도 함께 자리를 해서요. 어르신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식사 지원까지 함께 해야 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 아하, 어떤 분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한 겁니까?
2: 일단 더위가 참 무덥잖아요.
1: 아, 너무 더워요.
2: 본격적인
1: 네.
2: 무더위의 건강을 챙기기가 참 어려워.
1: 예.
2: 장애 어르신 그리고 보호자 모두 한 100분을 모셨습니다.
1: 오, 예.
2: 더위의 기력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거죠.
1: 네. 이게 건강도 건강이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마련되잖아요.
1: 네.
2: 그런 부분이 함께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또 지역과 함께 해온 만큼 우리 이번에도 함께한 어르신들과 또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던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자주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1: 예.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런 폭염에 대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한 곳도 있다고요.
2: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이 에너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서 희망여름 착착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생기는 더위병,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1: 예, 요즘 뭐 웬만한 뭐 아파트나 건물, 전부 다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래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2: 그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돈의 장애인은 쉰 분을 모집을 해서요. 깔고 자면 시원한 냉감 쿨패드도 지원하고요. 또 스탠드형 선풍기까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또 길어질 때, 또 장마가 심할 때 이럴 때 참 이런 냉방용품 하나가 큰 힘이 되잖아요.
1: 아유,
2: 그게
1: 그럼요.
2: 큰 도움이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이 물품들은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2: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전달하면서 안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단순히 물건만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잘 지내고 계신지 살피는 그런 안전 확인도 겸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1: 예, 요즘 폭염이 길어져서 걱정인데 이 복지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복지관 측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후속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송파에서는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요.
2: 송파 인성 장애인복지관이 마천동에 주민 소통 공간 동네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자 마련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1: 예전에는 마을마다 이런 공간이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참 귀해진 것 같습니다.
2: 이런 공간 참 찾기 쉽지 않죠.
1: 네.
2: 이 동네 사랑방은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웃과 소통하는 이른바 온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게 되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랑방이 하나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자조 모임도 계획하고 있다.

0: 가구야.
1: 특히 고독과 고립 위험이 좀 큰 장애 1인 가구라든지 또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장애 주민을 위해서 소그룹 자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 서로 돌보는 상호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꾸며져서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동네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진짜 할 예정입니다.
0: 네, 장애인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1: 네,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용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과 이웃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참 반가운 점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립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요. 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고요?
1: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여름 슬기로운 방학생활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장애아동이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닷새짜리 프로그램입니다.
0: 예,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군이 있는 아동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달 28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1일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요?
1: 메타버스로 만나는 나, 그리고 로봇 축구, 3D 펜, 사이버 놀이처럼 이렇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들로 채워질 예정이고요. 아,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놀이하듯 배우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알찰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신청 방법과 참가 비용도 정리해 주시죠.
1: 이거 중요합니다. 신청은 내일 14일 화요일이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정원이 12명이다 보니까요.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전화로만 가능한데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합교육지원팀 064-735-2683으로 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82,000원인데요.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경기도 보조기기복부센터가 IoT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네요.
1: 그렇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줄여서 양주 IL센터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또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0: 네.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집 안에 여러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집 안 곳곳에 접목을 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0: 네, 그 보조기기나 스마트기기도 제공될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보조기기와 스마트기기를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생활에 맞는 그런 기기를 연결해서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0: 네, 그 장애인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이런 기준들이 갖춰지면 혼자 사는 장애인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스스로서 살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협약이 스마트한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인천에서는 어린이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됐네요.
1: 인천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어린이집 유아와 인솔교사 96명,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이죠. 함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열었는데요. 친구야 내 손 잡아라는 이름의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0: 예. 그 악기 연주와 인형극도 함께 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로 꾸려진 네잎클로버 앙상블의 플루트 연주도 있었고요. 또 아우름 인형극단의 인형극이 함께 펼쳐지게 됐습니다. 딱딱한 강의 대신에 공연을 곁들여서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0: 네,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나요?
1: 네, 좋은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꾸며지게 된 행사였습니다. 공연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요.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 친구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함께 담겼고요. 공연 속 인물들의 관공감하는 방식.

0: 색으로 꾸며지기도 했습니다.
1: 네, 함께한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0: 네, 아이들이 끝까지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장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많아지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지난주에 허위정보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1: 네, 지난주인 7월 7일부터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는데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법입니다. 이게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건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적발하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좀 전달이 되는데 네. 말 그대로 가짜뉴스 그러니까 조작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매개체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전처럼 뭐 소수의 신문이나 방송 뉴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몇 안 되는 한정된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외신, 인터넷 매체, SNS 또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한 방송 이런 것처럼 아주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0: 맞아요.
1: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정보 속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런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보 속에는 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 정보,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누군가가 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뭐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혹은 짜깁기한 가짜 정보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0: 예.
1: 네.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가 사람을 잡기도 하고 주가를 흔들기도 하고 또 심하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0: 네.
1: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고요. 네,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근데 이전에도 그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1: 그렇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뭐 명확한 일부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능한 그런 형사처벌 죄명들이 좀 있죠.
0: 네네.
1: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형사 책임도 지고 또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도록 뭐 일정 부분은 이런 통제적 기능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정확히는 가짜뉴스 자체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법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좀 맞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분명히 허위의 조작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을 지우기가 좀 부족한 그런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정보가 꼭 뉴스에 또 국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가짜 정보는 그 파급력이 예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0: 네.
1: 핸드폰으로는 뭐 1, 2초, 인터넷으로는 클릭 몇 번이면 이런 정보가 순식간에 수십만
0: 맞아요.
1: 명한테
0: 네.
1: 무차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정말 멀쩡히 잘 장사하던 식당이 근거 없는 위생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서 문을
0: 그렇죠.
1: 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뭐 직장,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극도의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심지어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가짜 정보가 구조에 혼란을 주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0: 예.
1: 그만큼 이런 가짜 정보가 주는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조작된 정보를 통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자극적인 가짜 정보를 통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기존의 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짜 정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나쁜 행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0: 네.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핵심 내용들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손해배상하고 과징금입니다. 네, 이 법이 뭘 잡으려고 하는지 아마 바로 이해가 될 텐데 결국 당신들의 잘못을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남에게 끼친 손해 딱 그만큼만 물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0: 네.
1: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런 손해배상의 징벌의 의미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잘못을 평가해서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물어내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가끔 뭐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뉴스들 보잖아요.
0: 네. 네,
1: 이런 뉴스의 대부분은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몇 해 전 발암물질이 함유된 위생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해당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 네. 500만 달러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었고요. 5천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0: 네.
1: 이렇듯 가해자나 가해 기업의 재질이 악의적이고 또 반사회적이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제 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판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행동하면 정말 패가망신하겠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네, 그래서 바로 이런 효과를 누린 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러면 이번 개정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가짜 정보를 고의로 퍼뜨리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통해서 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가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억까지 물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손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징벌 효과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돈 좀 벌어보려다가 훨씬 크게 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뭐 아무한테나 5배를 물리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해당 내용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올렸을 것, 남한테 손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득을 볼 목적이 있었을 것,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것,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되는 경우에 이 징벌적 배상이 적용이 되고요.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경우까지 무겁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0: 예, 근데 요즘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법으로 잡을 수 있나요?
1: 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에서는 가짜 정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 정보로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고요. 다른 하나가 조작 정보입니다. 근데 요즘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조작 정보 부분이거든요.
0: 네네.
1: 실제로 있었던 영상이나 사진, 목소리를 교묘하게 잘라붙이거나 편집해서 전혀 다른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이 조작 정보에 들어갑니다. 딥페이크라고 있잖아요.
0: 예.
1: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감쪽같이 합성해내는 건데 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이라든지 누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조작 정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틀에서는 뭐 이런 짝짓기나 합성을 집어서 다루는 그런 개념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조작된 정보들이 문제가 된 거고 이제 법률이 그 부분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0: 네.
1: 예, 진짜와 가짜를 점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짜의 범죄에 교묘하게 합성한 것들도 가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한 거죠.
0: 네. 그러면 이런 가짜 정보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SNS에 공유한 사람도 5배를 물어야 하는 건가요? 이건 조금 무서운데.
1: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 5배 배상은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개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대상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0: 예, 예.
1: 예, 쉽게 말해서 이런 가짜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0: 예.
1: 것이어서 네, 뭐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들 정도 다 여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가짜 정보를 퍼날라도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0: 아니죠.
1: 그에 따른 적정한 책임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핵심인 과징금도 알아볼까요?
1: 네, 이 과징금은 국가가 매기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건데요. 행정벌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과가 생기는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징벌에 가까운 제재 조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과징금은 반복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미 법원의 판결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가 인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가짜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실수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세력을 겨냥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보가 유통이 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아주 많은 플랫폼들에게 가짜 정보의 유통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일정 부분 부여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가짜 정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치까지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0: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끝으로 살펴볼까요?
1: 네. 피해자 보호도 강화가 됐는데요.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기 때문에
0: 네.
1: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보호가 강화가 됐는데요. 피해자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해서 입은 그런 손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히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제 금원으로 딱 몇 원만큼의 손해를 입은 건지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원고가 손해

0: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전체 내용을 잘 종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배상 책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손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원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호섭이 부르는 세월이 가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향연, 소개글.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친구 글라콘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 모를 친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대화는 아가톤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서 소크라테스가 그의 추종자들과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잘 알고 있긴 하네. 그저께 내가 팔레론에 있는 우리 집에서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는 멀리서부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나를 불렀다네. 아폴로도로스, 대머리 친구, 멈춰보게. 그래서 나는 멈춰섰지. 그러자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자네를 찾고 있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아가톤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사랑에 대한 칭송이었다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싶네. 필리포스의 아들 포에니크스한테서 들은 사람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분명치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자네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자네 친구들 이야기에 대해 자네만큼 잘 전달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자네도 그 저녁 모임에 있었나? 그래서 나는 말했지. 글라콘, 자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안 했나 보군. 그 모임이 최근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야. 그래, 나는 자네가 거기 있었을 거라 생각했네. 불가능한 얘기야. 자네는 아가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살지 않은 게 수년이 넘은 걸 모르는가?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알게 되고 매일같이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한 건 3년도 채 되지 않았어. 한때는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만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참 불쌍한 존재였지. 자네가 그렇든 나도 철학자보다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그가 말했지. 아, 농담은 나중에 하고 그 모임이 언제 일어난 건지 먼저 알려주게. 우리가 어렸을 때야. 아가톤이 그가 쓴 첫 번째 비극으로 상을 받은 날이야. 그와 그의 합창단이 승리의 제모를 바친 다음 날이었네. 그렇다면 진짜 오래전 일이군. 그럼 누가 이야기해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해주었나? 아니, 말한 사람은 바로 포에니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키가 작은 친구로 신발을 신은 적이 없지. 그는 아가톤의 잔치에 다녀왔다고 했네. 나는 그때 당시 그 친구보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더 숭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들은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직접 확인해보기도 했다네. 선생님은 다 맞다고 확인해주었지. 자, 그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아테네 시내로 걸어가는 길은 대화를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었고 그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에 대한 담화를 다시 얘기했지. 아까 처음 말했듯 나는 자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자네만 좋다면 기꺼이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지. 철학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하든 남이 말하는 것을 듣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도 주지. 반면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특히 자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불쾌해져. 나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하네. 왜냐하면 자네 같은 친구들은 실상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물론 자네 같은 사람들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겠지. 그것도 맞아.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들은 오직 생각만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잖아. 그게 나와 다른 점이야.
1: KBS 오디오 북
2: 알겠어, 아폴로 도로스. 자넨 여전하구먼. 언제나 자기 욕도 하고 남 욕도 하고. 자넨 모든 인간을 다 불쌍하다 여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말이야. 자기 자신부터 가장 먼저 불쌍하다고 하잖아. 미친 사람이라는 자네의 오래된 별명을 어떻게 얻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럴듯하단 생각이 드네. 자넨 소크라테스 선생님만 빼고 자신과 남들 모두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말이야.
0: 아, 그렇군. 내가 제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였네. 다른 증거가 필요 없군. 그래.
2: 그래, 그 얘기는 됐고 얼른 내가 요청한 그 대화 이야기나 하세.
0: 그래, 그 사랑에 관한 대화를 아리스토데모스가 알려준 그대로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가 말하길, 목욕을 막 마치고 나온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샌들을 신고 있기에 그렇게 말끔하게 변한 모습으로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대.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대답했지. 아가톤 네 집 잔치에 간다네. 어제 승리의 제물을 바치는 축하연에 오라고 초대받았지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거든. 대신 오늘 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찾아서 입었네. 아름다운 사람 집에 가는 거니까. 자네도 같이 가겠나? 초대 안 받았어도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게나. 왜 있잖아, 그 속담 말이야. 우리 그걸 좀 바꿔야겠네. 좋은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하는 속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가도 괜찮네.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호메로스에 비하면 살짝 바꾼 것뿐이잖아.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살짝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아가멤논을 용감한 장수로,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겁쟁이 전사로 묘사했고, 아가멤논이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푸는 장소에 메넬라우스가 초대 없이 가는 불청객으로 그려지잖아. 즉, 좋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 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잔치에 속물들이 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메넬라우스의 입장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현명한 자의 잔치에 가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할 테니 그때는 변명해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이 함께 각언을 하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호메로스의 문체로 답했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그 둘 중 한 명이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는 뜻이야.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대화는 함께 걸으며 흘러갔네. 가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갑작스레 떠오르는 관념들을 생각하느라 멈춰서서 뒤처지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먼저 앞장서 가라고 했다는군. 아가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는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네. 한 시종이 나와 아리스토데모스를 맞이했고 손님들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잔치 장소로 안내했다네. 아가톤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오, 아리스토데모스, 마침 잘 왔네. 우리 같이 한잔하세. 다른 용모로 온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 어제 자네를 초대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지 뭐야.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찌 되신 거지? 아리스토데모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안 계셨지. 그래서 아가톤에게 좀 전까지 같이 왔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초대해서 오게 된 거라고 설명했어. 그렇군. 아무튼 잘 왔네. 그나저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어디 계실까? 글쎄 말이야, 방금 내 뒤로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아가톤이 시종에게, 얘야, 네가 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 모셔오너라 라고 했고, 아리스토데모스에게는 에릭시마코스 옆에 앉으라고 했네. 그러자 한 시종이 아리스토데모스가 발 닦는 걸 도와주어 몸을 기대고 자리에 편히 앉았는데, 또 다른 시종이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웃집 대문 앞에 조용히 서 계신다고 말하는 거야. 불러도 꼼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 거참 이상하네. 얘야, 다시 가서 들어오시게 해. 계속 불러보렴. 가시지 못하게. 아가톤이 말했네. 그분을 내버려 두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가끔 아무데나 멈춰서 이유 없이 넋놓고 서 계신다네. 곧 들어오실 거니까 방해하지 말자고.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리고는 시종들을 향해 아가톤이 말했네. 얘들아, 그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선 상을 차려보자. 너희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든지 마음껏 차려보렴. 손님들을 향해, 사실 나는 여태껏 시종들에게 명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다시 시종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이고 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손님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잘 차려보렴. 우리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서 이내 저녁이 차려졌으나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전히 들어오시질 않았어. 밥 먹으면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불러 모셔왔으면 했지만 아리스토데모스가 말렸다네.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쯤 마침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들어오셨지. 보통은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시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에 맞추시려 했는지 조금 일찍 들어오신 거라네. 잔치상 한쪽 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아가토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 옆에 앉으시라고 졸랐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몸에 기대어 그 지혜의 혜택을 나눠주세요. 대문 앞에서 선생님의 것이 된 그 훌륭한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은 줬던 생각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뜰 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아가톤이 원하던 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지. 만일 지혜라는 것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모자란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털실을 통해 물이 가득 찬 잔에서 비어있는 잔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다면 잔의 옆에 앉아 기대는 특권이 내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텐데. 잔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흐름이 나에게 와닿아 채워줄 테니 말이야. 나의 지혜는 보잘것없고 미심쩍은 것으로 꿈이나 다름없지만 잔의 지혜는 밝고 유망하지. 그저께는 자네의 그 젊고 훌륭한 지혜가 3만 명의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표출되지 않았던가. 저를 놀리시는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가톤이 말했지. 누가 지혜의 승리자가 될지는 잠시 후 디오니소스에게 판단을 맡기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해보자는 의미. 지금은 우선 저녁부터 드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자리에 기대어 앉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지. 그리고서 신께 드리는 헌주가 제공되었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다음 의례 행하는 이런저런 의식을 한 후 그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그때 파우사니아스가 말했네. 오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장 해가 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어제 마신 술의 영향이 커서 조금 쉬어줘야 할 것 같아.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도 대부분 어제 잔치에도 왔으니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어찌하면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네. 완전 동감일세. 어제 여기 모인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포금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 이번엔 아쿠메누스의 아들 에릭 시마코스가 말했다네. 자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가톤, 술 더 마실 수 있겠나? 나도 어제처럼은 못 마시네. 아가톤이 말했네. 그렇다면 다행이야. 에릭 시마코스가 말했어. 나와 아리스토 데모스 파이드로스 같이 술에 약한 사람과 아예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자네들 같은 술꾼이 더 못 마시겠다 하니 다행스럽다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네. 선생님은 마실 수도 안 마실 수도 있지. 우리가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 안 하실 거야. 그러나 어쨌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많이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자네들이 이해해 준다면 내과 의사로서 내가 조언을 하겠네.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나는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고 자네들에게도 절대 추천하지 않네. 특히 어제 폭음의 영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자네들에게는 말이야. 나는 언제나 자네의 조언을 따르지, 특히 의사로서 말할 때는 말이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현명하다면 그렇게 할 걸세. 미리누스에 사는 파이드로스가 말했다네. 그래서 그날은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로 동의하고 적당히 괜찮은 만큼만 먹기로 했다네. 에릭 시마코스가 다시 말했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만큼 마시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 방금 온 피리 보는 여인은 나가서 혼자 피리를 불게 하거나 아니면 저 안의 방으로 들어가 부인들에게 들려주게 하면 어떻겠나. 오늘은 우리끼리 마음껏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 그리고 자네들이 허락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눠야 할지도 제안하겠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 대에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철학이 삶과 멀리 떨어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끝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가장 절실한 질문.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2번째

0: 불쌍한 것도 정도가 있지.
1: 그럴 땐 정미의 말을 잘 들어야 했다. 그녀마저 도망가게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타협점으로 낮에는 한의원에 있고 퇴근 후에 한약방에 가기로 했다. 해가 지고 불 켜진 한약방 앞에 검은 형체들이 벌써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자기가 먼저라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이내 한 귀신이 주먹을 휘둘렀다.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핥히다가 서로의 몸이 들러붙어 하나의 커다란 검은 형체로 변했다. 진득한 액체처럼 그들의 몸이 바닥에 눌러붙었다. 이를 지켜본 다른 귀신들이 환호했다. 딱히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닌 아무나 이겨라를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승범은 그런 그들과 부딪힐까 피하며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장 뒤에 있던 공실이 사무실을 가리켰다. 수정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2: 무사히 입성이군.
1: 요즘 뭐 때문에 한껏 예민해진 수정이 출장을 간다며 이틀간 문을 닫았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한약방 앞에 귀신들이 많았다.
3: 어디서 아들 소식을 들었나 봐.
4: 아들이 있었어요?
3: 맞아, 그랬지.
4: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1: 못할 말을 한 것처럼 공실이 억지로 웃어댔다. 승범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다가 이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는 캐지 않고 수입 과자점에서 산 고급 과자를 공실에게 건넸다.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하나 둘 들어왔다. 오늘도 일곱의 귀신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 중엔 아까 싸움을 하던 남자 귀신 둘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앉아서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봤다. 어깨를 들썩이고 콧김을 팽 하고 뿜는 걸 보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었다. 승범은 소파에 구겨지듯 몸을 웅크렸다. 괜히 걸렸다간 자신의 뼈가 남아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는 눈을 굴려 젊은 남자 귀신을 봤다.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다른 곳에 비해 상처가 잔뜩 난 발이 보였다. 그 옆에 있던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5: 아니, 발이 그게 뭐야? 아이고.
6: 이거요?
1: 남자 귀신이 발을 들었다. 승범이 고개를 들어 남자 귀신의 어깨 너머로 그 발을 자세히 봤다. 발바닥이 헤져 뼈가 드러났는데 아프지도 않은지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박힌 돌멩이를 긁어냈다. 그 모습에 질색하여 승범은 제자리로 돌아와 목을 움츠렸다.
6: 깨어나보니 이 구두가 없지 뭡니까? 그거 없으면 출근을 못하는데 사장이 또 한 소리 할 걸 생각하니 눈앞에 암담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 헤맸어요. 산도 가고 강도 가고 내가 갔던 곳을 짐작해서 빨리 구두를 찾아 거래처에 가서 영업해야 하는데 요즘 제 성적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 구두 어머니가 취업 기념으로 사준 건데 어디로 갔는지.
1: 그가 어깨를 늘어뜨렸다.
7: 그깟 구두가 뭐라고.
1: 승범의 뒤에 앉은 남자가 투덜댔다. 그러자 앞에 있는 남자가 획 몸을 돌렸다. 험상궂은 얼굴로 승범 어깨 너머에 있는 덩치가 큰 남자 귀신을 노려봤다. 잔뜩 힘을 준 사각턱이 흔들렸다. 앙다문 위에서 소리가 났다. 승범은 눈에 띄지

0: 뒤에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작업 잠바를 걷어내며 툭 튀어나온 배를 더욱 내밀어 몸체를 키웠다.
1: 그 구두는 어머니가 사준 거란 말이야.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그걸 실어 더럽혔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2: 야, 그럼 그 낭떠러지에 니놈 신발이 있겠네. 출근이 중요한 거야? 그놈의 구두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니놈 어머니가 중요한 거야?
1: 아! 출근!
0: 젊은 남자 귀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실에게 다가갔다. 턱을 괴고 있던 공실이 무료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를 봤다.
1: 저기...
0: 그가 허리를 숙이며 손을 비볐다.
3: 뭐?
1: 제가 출근 때문에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고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2: 아유, 말이 저렇게 두서가 없어. 아유, 말을 말자.
0: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손을 내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공실은 앞에 귀신을 위아래 훑었다.
3: 그 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오늘 출근은 못하겠는걸.
1: 안 되는데. 이 사장이 지랄할 텐데. 가뜩이나 거래처에 실수해서 회사 손해가 크다고 그걸 다 나한테 갚으라고 했거든요. 가서 싹싹 빌어야 하는데.
0: 중얼대는 말에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4: 아이고, 저걸 어쩌노. 마음고생이 심해서 젊은 나이에 저리 된 것 같은데. 그걸 새치기 하려고 하고.
0: 승범은 뒤를 힐끗 봤다. 푸르락 누르락한 얼굴의 남자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
5: 내가 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안 불쌍한 귀신 어디 있는가?
0: 그가 버럭 성을 냈다.
4: 같이 불쌍한 처지에 지킬 건 지켜야지.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해줘야 하는 게 아니겠어?
5: 그렇지.
0: 할머니 귀신이 한마디 하자 다른 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무실에서 수정이 나왔다. 그들의 말이 사무실 안까지 들렸던 듯 했다. 그녀는 주위를 보더니 대기실을 가로질러 소파에 앉아있는 승범 앞에 섰다. 조용해진 내부에서 승범은 애써 수정의 눈길을 피했다.
6: 자네 또 왔는가?
0: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치 송구처럼 승범의 양심을 쿡쿡 찔렀다. 계속 몸을 구겼더니 더는 몸이 움츠러들지 않았다.
7: 또 쫓겨나겠구나. 아니 그게 지나가다가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인사차.
6: 그렇게 여기에 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구두 벗게.
7: 예?
0: 승범은 자신의 프라다 구두를 내려봤다.
6: 벗으라니까.
7: 왜요?
0: 그렇게 물으면서도 그는 순순히 신발을 벗었다. 수정은 벗은 그의 신발을 주었다.
6: 내 집에 그리 오고 싶으면 자리세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젊은이는 나 따라오고.
7: 자리세를 어디 가요?
0: 젊은 남자 귀신이 얼떨떨해하다가 수정의 뒤를 따라갔다. 승범은 양말만 신은 채로 수정을 따라 한약방의 뒷마당으로 나갔다. 상쾌한 밤공기가 피부로 스며들었다. 수정이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자 처마 밑에 달린 백열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장독대와 건조대가 놓인 마당. 그 중간에 그으름이 잔뜩 낀 드럼통이 있었다. 수정은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린 드럼통 안에 장작불을 지폈다. 잠시 뒤 작은 불꽃이 큰 불꽃으로 변했다. 승범은 그 불꽃을 물끄러미 보는 수정의 옆모습을 불안 어린 시선으로 살폈다.
7: 자리세란 말이 저 구두를 말하는 건가 설마?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구두가 프라다라고 유명한 명품이란 말입니다.

0: 무척 비싼
1: 수정은 승범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구두를 불길 속에 집어던졌다. 놀란 승범이 달려가 구두를 꺼내려고 했으나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2: 아이, 죽인다인 거지 말이 많아.
3: 아이, 저게 얼마짜린데! 제가 언제 줬습니까? 달라고 해서 얼떨결에 이거 저게 얼마짜린데!
2: 아이, 시끄럽고! 아이, 젊은이, 이거 신고 출근하게.
3: 에이, 뭘 신어요? 불에 태워놓고! 어?
1: 어느 순간 승범의 구두가 남자 귀신 앞에 놓였다. 승범은 드럼통 안에서 제가 되어가는 구두와 바닥에 놓인 멀쩡한 구두를 번갈아 봤다.
2: 어머니가 사주신 것만은 못하겠지만 신고 가서 어깨 딱 펴. 그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해. 사장의 성정이 화가 많아 참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은데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돈은 무슨 배째라고 해. 사장이 책임지라고 해. 그런 거 책임지라고 있는 게 사장이야. 주눅들 필요 없어. 직원 귀한 줄 모르는 그런 회사는 사표 쓰고 나오게. 그만두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게. 타인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어머니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 수정의 말에 남자 귀신이 고개를 숙였다. 주먹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2: 그깟 회사 내버려 두라 하고 싶으나 자네가 그리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출근해서 살아생전 못했던 마무리를 지으란 말일세.
1: 남자 귀신은 소리내어 울었다. 승범은 형체만 남은 구두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3: 저게 얼마짜린데? 명품이라고, 명품!
1: 귓가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3: 아이씨.
1: 승범은 성질을 내면서 양말을 벗었다. 그리고 불길 속에 던졌다. 수정이 눈썹을 들어 승범을 쳐다봤다.
0: 에이, 명품 맞춤. 프라다 구두에는 프라다 양말이지. 아, 그것도 모르면서 구두만 딸랑. 에이, 슬리퍼라도 줘요. 이러고 집에 어떻게 가요?
1: 승범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약방 안으로 들어갔다.

0: 다음 귀신 환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공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가 앉자마자 승범은 그 옆에 딱 달라붙었다. 귀신들이 승범을 신기하게 쳐다보다 공실의 등장에 눈길을 돌렸다.
1: 우와, 이거 미제 꺼내!
0: 뒤늦게 과자를 꺼내든 공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2: 비싼 미제! 다음엔 일제로 사올게요.
0: 승범이 사온 깡통 뚜껑을 열었다. 공실은 실실 웃으며 그 안에 든 쿠키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귀신들이 기웃거리자 슬쩍 눈치를 보던 승범이 과자를 그들에게 건넸다.
3: 좀 드시겠습니까?
1: 고맙소. 네,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앞에 앉은 할머니 귀신이 과자를 건네받았다. 승범은 사무실을 힐끗 보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3: 할머니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1: 나야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아서 혼자 두고 온 양반 생각에.
4: 근데 그건 왜 물으시오? 알아서 뭐하게?
0: 뒤에 있던 남자 귀신이 불퉁스레 물었다. 승범이 하하 웃었다.

0: 웃었다.
1: 그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듯 고선생처럼 여러분들을 보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요. 왜 누가 압니까? 젊은 제가 좀 더 빨리 여러분의 아픈 곳을 고칠지?
0: 남자 귀신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끼었다.
2: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1: 에이,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2: 응?
1: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2: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3: 뭐?
1: 아유.
0: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3: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니놈이 여기 왜 왔어?
0: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2: 아이 왜 오긴요? 고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꼬세 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0: 승범은 억울했다.
1: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3: 아유 썩 꺼져. 고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2: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치리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1: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2: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0: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4: 그만! 내 손님이야. 고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0: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2: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4: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만만하게 보는 거야. 왜? 여자가 왕이니까 깔보는 거라고.
1: 오늘의 이 치욕을 갚아주려면 어떻게서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2: 우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신라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3: 비행기 티켓팅해. 백제 좀 다녀와야겠어.
4: 우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당나라와의 외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0: 백제가 당황성 공격을 개시하자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는 신라의 조정.
1: 이렇게 된 이상 당황성을 포기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에헤이, 당황성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1: 다 죽자는 겁니까?
2: 에헤이, 죽자는 게 아니라 살자는 거다. 아, 이 말입니다.
1: 당황성으로 군을 이동하는 순간 백제가 경주를 칠 겁니다.
2: 당황성은 당나라로 통하는 우리의 마지막.
1: 아우, 답답하네 이거.
2: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게다가 당황성이 무너지면 한강 유역이 위태로워진다는 건, 에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1: 뭐야, 지난 편 마지막에 무슨 음악 나오는지 못 들었어요? 에? 북쪽에서 범이 내려오고 있다고, 범이요. 에? 고구려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아휴, 나 참.
0: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작전을 구사하자 신라조정의 지휘부는 멘탈이 붕괴되고 결국
3: 구원병을 요청하러 제가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0: 당나라 지원 요청을 자청하는 김춘추.
4: 적들이 당나라로 가는 해상 통로를 봉쇄했다면
3: 어선을 이용해서 밀항이라도 시도해야죠.
5: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냐.
3: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열두 번이라도 그리 할 것입니다.
4: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았으니 우리 신라의 힘으로는 적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5: 당나라가 우리의 SOS를 받아주겠느냐?
0: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도 최약체로 평가받으며 그동안 당나라에 가진 수모를 당했던 신라.
4: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 신라가 무너지는 일은 당나라에 결코 좋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저도 이번엔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5: 춘추궁이 당나라의 지원병을 요청하는 동안 우리 군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느냐?
4: 지연작전으로 시간을 끌면 버틸 수 있습니다.
3: 유신공은 서부전선을 지켜야 합니다. 당황성이 흔들리면 백제는 곧이어 이곳 경주를 노릴 겁니다.
0: 대야성과 함께 서부전선 수십 개의 성이 백제 손에 넘어가면서 백제군이 경주 코앞까지 진군해 있는 상황.
4: 당황성으로 구원병을 파견한 뒤 저는 암양주에 남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3: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신라를 부탁합니다.
0: 당황성에 구원병을 투입하는 한편 김춘추는 지원병을 요청하러 다시 당나라로 향한다.
4: 구원병과 함께 빛의 속도로 당황성으로 진격한다.
6: 알겠습니다.
0: 화랑 시절부터 거느리던 낭도들을 앞세워 1만 군사를 이끌고 당황성을 구하기 위해 진격하는 김웅순.

0: 장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어메, 너 소리 좋다야.
0: 감사합니다.
2: 백제군의 총지휘관으로 대야성공격의 1등 공신이었던 윤충 되시겠다.
1: 뭐시? 수상택시가 빠져나가 부르?
0: 죄송합니다.
1: 이래. 설마 그 택시가 산동 반도 쪽으로 갔냐?
0: 이 순식간에 선을 넘는 바람에 추격이 어려웠습니다.
1: 만약 너희들 수상택시 안에 김춘초라도 타고 있었으면은 모두 계급장 뛰고 옷 벗는다.
3: 장군.
1: 너 무엇이냐?
3: 구원병이 오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오냐 고구려가?
3: 아니요, 신라 쪽에.
1: 이

0: 중국 산동반도에 도착한 김춘춘은
1: 부탁해요 빅서비스 김춘춘 빅서비스 우리는 짱 빨라요 왕!
0: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당나라의 수도 창안으로 달린다
2: 우리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병을 보내야 하는 이유 10가지
3: 배하
2: 그래 3가지
0: 수차례 당나라의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가 구령만 나빴던 김춘추
3: 자, 잘 들어보세요 리슨 그 당나라가 세계재패를 하려면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 뭐?
3: 가장 가까이 있는 고구려부터 꺾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2: 이런 건방진 이거 말투 자체부터 시작해서 이거 감히 신라 신화 주제에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싸움의 훈수를 둬
3: 아, 예, 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2: 들어보세요
3: 이 수나라의 멸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이 열어라! 이 당장 무례한 신라의 신하놈을, 에?
0: 호호호호, 야 고구려를 믿기로 당태종 이세민을 자극한 김춘추는
3: 낚였어. 영계 소문이 백제를 도와서 신라를 공격하는 이유는 당나라 공격을 위한 전초전이며 밑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 뭐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에?
4: 어차피 죽을 놈 어? 가슴에 품은 말은 들어치우는 게 인간 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아니 대신사 네가 그런 식으로
3: 신라를 멸망시킨 뒤 고구려는 백제를 속국으로 만들어 후방을 든든히 한 다음 마지막 충구로 당나라를 겨냥할 것입니다
0: 어? 수나라 멸망과 함께 고구려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던 당나라
2: 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당나라하고 고구려는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3: 고수 전쟁으로 고구려가 승리했지만 경제적,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은 건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민생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이제 백제를 끌어들여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겠죠
2: 됐어! 나 조용하고 나가서 기다려
3: 고구려를 움직이는 응? 일인자는 보장왕이 아니라 연계 소문이라는
2: 사실을 나가 기다려 나가서 기다려 기다려서 나가서 기다려 기다려

0: 김춘추가 기다리기로 하고 퇴장한 후
1: 김춘추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폐하.
2: 현재 백제가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당항성을 공격 중입니다.
3: 그 당항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2: 당항성은 신라에서 우리 당나라로 입국하는 해외 여객선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3: 신라가 당항성을 잃게 되면 우리와도 소통이 불가하단 말이냐?
2: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죠.
1: 고구려는 그동안 김춘추가 우리 당나라에 드나드는 사실이 몹시 불편했을 겁니다.
2: 우리가 백제나 신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항성을 미리 봉쇄하려는 작전이 분명합니다.
3: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2: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1: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0: 형만한 아우가 없다더니.
1: 어디를 가더라도 김유신의 동생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혹여 형의 이름 석자에 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평생을 형 김유신과 비교되며 살아야 했던 김훔순 얘기다.
3: 이번 전투에서 내가 당황성을 사수한다면
4: 흠순
3: 난 김유신의 동생이 아니라 나야 나야 나 김웅순이 되는 거야.

0: 당항성 지원의 화살을 걸어? 당항성 지원의 사활을 걸고
1: 정면 중돌은 피하고 되도록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
0: 형 김유신의 지시를 묵살한 채

0: 당나라의 군사가 이동을 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 대규모의 당나라 부대가 산동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0: 신라로 향한단 말이냐?
1: 예. 당왕성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0: 현장 상황은?
1: 당왕성이 규모는 작으나 생각보다 성벽이 두텁고
0: 이런... 아직도 접수를 못했단 말이야.
1: 서라벌에서 김유신의 동생이 지원병 1만 명을 끌고 도착해 아군의 후방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0: 그럼 수군은?
1: 아주 멀미가 심해서.
0: 뭐? 수군이 멀미를 해? 수군이 멀미를 해? 수군이! 배 한두 번 타라!
1: 물이 바뀌면 안 하던 멀미도 하고, 그쪽 서해안은 우리 애들이 놀던 물이 아니라서.
0: 김춘추야, 팔뚝금치가 될도록 당나라에 드나들며 애걸폭걸하더니 끝내 김춘추가 당나라를 움직였어.
1: 어떡할까요?
2: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병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고구려와 백제.

0: 살면서 퀵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조만간 이용해 볼게요. 허예은.
1: 아, 근데 아까 그 퀵서비스 좀 진짜 중독적인 것 같아요. 김자영.
2: 애드립이 그렇게 중요한가? 박영재였습니다.
3: 파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를 찾아갑니다. 진천군을 대표하는 명소 가운데 하나인 농다리, 즉 진천농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인데요. 다리의 모습이 워낙 독특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농다리가 있는 진천군은 오랜 옛날부터 생거 진천이라고 불리던 고장입니다. 풍수해가 없고 토질이 좋아서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는 고장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생거 진천과 함께 사거 용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충청북도 진천과 경기도 용인에는 각각 추천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 이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마음씨 착한 진천의 추천석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것을 알게 된 저승사자는 부랴부랴 용인의 추천석을 불러올렸고요. 용인 추천석의 몸에다 진천 추천석의 영혼을 넣어서 환생시켜줬습니다. 즉, 죽기 전에는 진천의 추천석으로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용인의 추천석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추천석 설화와는 별개로 용인에 우리나라의 명문가와 사대부 집안의 묘지가 많기 때문에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천 농다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90여 미터 길이의 농다리는 과학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놓은 돌다리인데요. 유속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자연석 교각을 타원형으로 만들었고요. 홍수 때는 물이 다리 위로 흐르도록 잠수교 형식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입니다. 농다리의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축조한 것 역시 유속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한 공법이었습니다. 이처럼 농다리는 자연의 이치와 과학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만든 돌다리인 것입니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로 대바구니 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리를 축조할 때 대바구니를 짜는 것처럼 돌을 촘촘하게 쌓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다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고려 초에 임장군이 축조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농다리의 역사를 대략 10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다리는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와 초평면 화산리 사이에 있는 세금천을 건너기 위해 축조한 다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1958년에 초평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두 마을을 오가던 다리로서의 기능은 역할을 다했고요. 오늘날의 농다리는 하천을 건너던 본래 용도가 아닌 관광명소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농다리를 건너서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면 가늘고 긴 형태의 초평호 옆모습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 초평호 위에 놓인 출렁다리인 초평호 미르 309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초평호 미르 309는 주탑과 중간 교각이 없는 출렁다리인데요. 중간 구조물이 없다 보니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초평호 주변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출렁다리는 진천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농다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역대 처음으로 중대 경보까지 나왔던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찜통 더위가 전국을 붉게 달궜습니다.
1: 재난에 버금가는 폭염에 얼음과 물도 힘을 쓰지 못했고 해수욕장마저 발길이 끊겼습니다. 첫 소식 김정현 기자입니다.
2: 부채질로도 선풍기로도 뜨거운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야외에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해산물이 상할까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얼음을 수시로 쏟아붓습니다.
3: 더운 날에는 얼음 감당이 안 돼.
4: 그러니까.
3: 금방 녹아버리니까.
2: 찜통 더위에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고 문어도 생기를 잃은 채 축 처졌습니다.
5: 38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뭐 38도, 37도잖아요. 사람 미치지. 야들도 사람도 더워 가는데.
2: 아스팔트 열기가 달아오른 도심 도로에는

0: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지나가기 무섭게 아스팔트가 말라버립니다. 숨막히는 더위는 피서객들의 발길도 돌려세웠습니다.
1: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았지만 타는 듯한 더위에 해수욕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0: 드넓은 백사장에 눈에 띄는 건 고작 20여 명. 이들도 따가운 뙤약볕에 지쳐갑니다.
2: 아유 힘들어요. 그리고 물에는 아예 뭐 엄두도 안 나요. 저 뜨거워가지고 발 디겠더라고요.
0: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 경북 지역. 기상청은 내일도 불볕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3: 네, 농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엔 열기가 극심하고 농산일을 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한낮에 축사 안, 찜통 더위를 견디지 못한 소들이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천장 성풍기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5: 잘못되면 이제 폐사까지도 오는 경향이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고.
4: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해야 하는 농민들도 폭염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6: 저는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니 70도에 육박합니다.
4: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작업을 시작했지만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7: 한낮에는 조금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쓰러질 것만 같아요. 한낮에는 좀 피하고 오전, 오후로 주로 일을 하고.
4: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그제 충북 영동에서도 텃밭을 가꾸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여름 강력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한낮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3: 달아오른 열기는 밤이 돼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를 겪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으로 갑니다. 자, 최현미 기상캐스터, 지금 밤인데도 기온이 30도가 넘는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강바람이 불긴 하지만 조금만 서 있어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로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날씨가 습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도로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이곳 한강수영장에는 아직도 많은 시민이 물놀이를 하며 밤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9: 낮에 너무 더운데 일하느라 바빠서 못 나오는데 이제 저녁 야간 개장 하니까 아이 학교 끝나고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최저 기온은 포항이 27도, 대구와 광주 26도, 대전과 부산이 2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내일은 폭염 대신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오후쯤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세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0: 어른들은 땡볕을 피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아이들은 물총을 쏘고 물장구를 치면서 뜨거운 열기를 견뎌냅니다.
11: 엄청 뜨거워서 익어버릴 것 같아요.
12: 고기가 웰던이 될 것 같습니다.
10: 오늘도 대구 시남동이 37.7도까지 올라가는 등 사흘째 사람 체온을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보통의 비구름이 아닌 태풍이 남긴 강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중심풍속 초속 30m 이상의 세력으로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쯤 태풍의 세력을 잃고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한반도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태풍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거센 바람과 폭우를 뿌리는 비구름의 세력을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를 예보했습니다. 하천물이 급속히 불어나고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바람도 거세게 몰아쳐 허술한 간판 등이 날아가고 나뭇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입니다. 내일은 일찍 귀가해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3: 지난주에 이미 장맛비 피해가 난 대전과 충남 지역은 아직 복구 작업을 하는 중에 다시 큰 비를 맞게 됐습니다.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는 현장을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지난 폭우로 10m 높이의 콘크리트 축대가 무너진 농장입니다. 굴삭기로 경사면을 다지고 모래 자루를 쌓는 응급 복구가 한창입니다. 임시 조치마저도 끝내려면 일주일은 더 걸리는데 당장 내일부터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14: 무너졌던 그 현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미 물먹었던 그 흙이 그대로 쓸릴 거란 말입니다.
13: 하천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져 나간 제방자리를 임시방편인 모래자루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시 폭우가 쏟아져 하천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지면 모래자루들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15: 강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꽉 차였다 빠질 때 저렇게 다 떠내려가요.
13: 지자체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16: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사면에 방수포를 쳐두고 그 아래를 지나는 보행로의 통행도 차단했습니다.
13: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7: 물이 모이는 지역 혹은 급경사인 지역은 더더욱 초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니
18: 서정일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13: 비 소식까지 미처 복구를 마치지 못한 수해 현장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3: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는 내륙을 관통해 북상하면서 동북 지방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남부 지방은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19: 칭다오시 해안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도로를 덮칩니다. 태풍 상륙 지점에서 약 900km 떨어져 있지만 위력은 그대로입니다. 태풍 바비는 중국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허베이와 랴오닝 등 동북부 지방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선양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급류에 휘말려 차량 여러 대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입니다.
20: 세상에 하나, 둘, 셋. 이러면 경찰도 소방도 방법이 없어. 중국에 올라온 SNS 영상입니다.
19: 걷는 걸 포기한 채 아예 헤엄을 치는 시민들. 주택 창문 밖으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침수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20: 바깥에 물 좀 보세요.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석화에 쏟아져요.
19: 17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요 관광지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가 상륙했던 저장성에서는 산사태로 도로 곳곳이 끊기면서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엔 앞으로 일주일간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상기후에 중국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미정입니다.
3: 이상기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대응 판단과 조처의 토대가 되는 관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그대로 믿기엔 문제가 있는 관측 현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어제, 재난으로 판단한 정부는 즉각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지역에서 38도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는 폭염 중대경보. 판단 근거는 기온입니다. 실제 관측 환경은 어떨까? 수도권의 한 관측소, 땡볕이 내리쬐는 옥상 위에 관측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좁은 바닥에선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1: 태양빛 반사와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복사열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관측 데이터를 얻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21: 관측 환경 등급 가운데 가장 열악한 5등급 관측소입니다. 관측한 기온도 제한적으로 써야 하지만 이 지역 유일한 관측소여서 중대경보 판단에도 활용됩니다. 열기를 차단해줄 잔디 대신 매트를 깔아둔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5등급 금사와 점동 지점은 관측 환경을 개선하자 폭염 때 40도를 넘나들던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영향이 큰 관측 자료가 실제 기상청 특보 운영에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천과 용인 서북부의 관측소는 5등급 단 한 곳, 성남과 의정부에도 4, 5등급 관측소만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180여 개 관측소 중 절반 이상이 4, 5등급, 신뢰도 높은 1등급은 7개에 불과합니다.
2: 매년 등급이 낮은 관측시설 정보를 선제적으로
18: 박성찬 기상청 관측정책과장입니다.
2: 올해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통해
21: 폭염중대경보는 국가재난대응의 기준이 된 만큼 신뢰도 높은 관측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22: 오늘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하며 결국 7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도체 우량주들이 줄줄이 내려앉으며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는 듯했지만 낙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669포인트, 9% 가까이 떨어지면서 6,806.93에 마감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9,000선을 넘어 1만 포인트를 넘보던 코스피.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두 달여 만에 7,000피마저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우량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 넘게 떨어져 2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 넘게 빠지면서 200만 닉스를 내줬는데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새 1,300조 원으로 줄어 1조 달러 클럽에서 밀려났습니다.
24: 실적 전망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마진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65조 됐는데 한 60조 될 것 같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23: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와 함께 주말 사이 격화된 중동 상황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주식을 개인이 받아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25: 계속 팔아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는 데가 사실을 안 받쳐줘서 문제이거든요. 그냥 외국인 파는 만큼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쳐올릴 수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거고.
23: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해 8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2: 이처럼 특히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증시엔 성공적으로 대비했지만 국내에선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정반대 기록을 쓴 건데요. 그 원인이 뭔지 송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 SK하이닉스 ADR은 환호 속에 미국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HBM 시장 1위 기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13% 올랐습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도 승승장구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썼던 6월에 이어 7월 들어서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선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온도차의 원인으로 우선 코스피 수급 불안이 꼽힙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미국 증시에서 ADR을 매수하고 코스피 SK하이닉스 주식은 팔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스닥 입성으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한 증권사는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밑돌 거란 전망을 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성장 둔화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을 떠돌고 있습니다.
27: 엔비디아를 SK하이닉스가 독점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마이크론 제품을 어쩔 수 없이 물건이 없어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혼자서 80, 90% 가져가는 그림은 이제 좀 어려워진다.
26: 다만 반도체 업황이나 AI 투자 전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28: 시장의 특성과 사람들의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뭐 갭이 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갭이 그렇게 영원하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6: 한국은행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내년 이후까지 반도체 경기가 좋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22: 이 같은 급락장 속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관련 상품들이 출시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며 우려는 더 커졌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0: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지난달 3만 7천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오늘 1만 2천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 67%가 깎여 내려간 겁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4: 주말 사이에 와르르도 빠져버렸으니까 절반이네요. 여기서 이제 못 움직이죠. 지금 절반인데 팔 수도 없는 거니까.
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5%대 급락하자 이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쫓는 ETF 상품들은 줄줄이 20%대, 30%대 내려앉았습니다. 상품 14개가 모두 출시 이후 최저가를 기록. 한때 16조 원을 넘었던 시가총액 합산은 9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5차례나 멈춰섰습니다. 특히 하락장에선 추락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드러누워서라도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고 토로한 금감원장에 이어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나섰습니다.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당국은 우선 금융권의 자정 장치를 마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5: ETF 운영 과정에서 LP증권사와 함께
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5: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내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섭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2: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편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활용해 미래 대응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내년도 예상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 412조 원을 크게 웃돌 거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늘어날 세수를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 기조를 밝혔습니다.
8: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핵심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최우선 지원합니다.
8: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7: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 728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가 세수에 5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까지 더해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9: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계속하되
6: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9: 재정 구조는 리모델링하겠습니다.
7: 이렇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간 뒤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2: 네, 북중미 월드컵 이제 세계 최강의 네 팀이 치열한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메시 대 케인, 음바페 대 야말까지 그야말로 꿈의 대진이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11: 아트사커 프랑스와 무적함 대 스페인,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까지 피파 랭킹 빅4가 만나는 꿈의 대진이 준결승에서 성사됐습니다. 자연스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에게 쏠리는 시선. 무엇보다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의 화력 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라운드를 밟는 매 순간, 매 공격 포인트가 월드컵의 새 역사인 메시. 마라도나도 이뤄내지 못한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우승에 득점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처음 만나는 잉글랜드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6: 제게 잉글랜드와의 맞대결은 처음인데 그래서 더 특별한 월드컵 준결승전이 될 것 같아요.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11: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잉글랜드 역시 결국 해리케인의 날카로운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8: 앞으로의 경기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겁니다. 우승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쏟아내야 합니다.
23: 현재와 미래가 맞붙습니다. 8골과 3개의 도움을 올려 유력한 득점왕 후보인 은바페는 두 대회 연속 타이틀에 도전하고 18살 신성 야말 역시 파괴력 있는 한 방을 준비합니다. 통계 매체가 꼽은 우승 확률 1, 2위 팀이기도 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맞대결. 미리 보는 결승전다운 치열한 명승부가 예고돼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들의 열전, 철벽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현재까지 이번 대회 야신은 단연 스페인의 우나이 시몬입니다. 무적함 대회 최후방을 책임지고 있는 시몬은 6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철벽 본능을 제대로 뽐내는 중입니다. 시몬은 월드컵 역사상 최장 시간인 650분 무실점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고 선방 확률도 87.5%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 A ver, sinceramente es que lo del récord.
3: 대기록은 저보다 우리 팀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좋은 흐름 덕분입니다. 언론에는 우나이 시몬 대기록이라고 제 이름이 도배되겠지만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엄청난 헌신을 보여준 팀원들입니다.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우나이 시몬입니다.
1: 시몬과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칠 프랑스 골키퍼 마이크 매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냥은 이번 대회에서 단 두 골만 내주고 있는데 32강 토너먼트부턴 무실점 철벽 모드를 자랑하고 있어 스페인 프랑스전은 승부차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출방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두 팀 모두 6골이나 내줬는데 잉글랜드의 조던 픽포드는 185cm라는 골키퍼 치고 작은 신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월드컵 야신상의 주인공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는 이번 대회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오늘 공판에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고 처음 시인했습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호송차에서 내린 장윤기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 성폭행 고의가 있었냐는 재판부 질문엔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냐고 다시 묻자 장윤기가 네라고 답하며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여학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서 줄곧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도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인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 표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로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고 범행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케이블타이까지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되자 입장을 바꾼 거로 보입니다.
6: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자 사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5: 장윤기의 자백으로 당초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넘겼던 경찰은 과주기 수사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낮추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4: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경찰은 이 둘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는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두 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8: 큰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정하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니게 하지 마. 네, 다시 아니겠습니다.
7: 이들이 먹은 아이스크림 값은 1,500원. 장애인 부모들은 죄송하다며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가 발달장애인 2명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였습니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 소지, 2명 이상이 합동하는 중범죄인데 발달장애인 2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쳤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9: 야는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요리하는데 그건 완전히 중증이거든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7: 그러나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0: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보완책은 물론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맞불 법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여소연 기자입니다.
1: 사흘 만에 다시 열린 민주당 주도 법안 심사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예외로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보단 완전 폐지하되 수사실명제로 책임을 높이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논의됐습니다.
2: 효율적이고 그리고 억울함이 없는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 원장입니다.
1: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남겨야 한다, 서두르지 말자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법안은 적지 않은 의원이 동참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4: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3: 김남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 국민의힘은 당 차원 맞불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손질해 검사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5: 단순 살인죄로
1: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걸 1년 늦추자고도 했습니다.
6: 시행 시기를 지금 예정된 금년
3: 국민의힘
6: 10월
3: 곽규태
6: 2일에서
3: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6: 2027년 10월 2일로
1: 민주당은 우려 목소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지난밤 태국 방콕의 술집에서 불이 나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따라 순식간에 번졌지만 출입문이 막혀 있어서 대피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7: 검은 연기를 뚫고 사람들이 뛰쳐나오자마자 건물 밖으로 거센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옷에 불이 붙은 채 대피하는 사람들. 현지 시각 12일 밤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 불이 난 직후 모습입니다.
3: 뭔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잠시 뒤 위쪽 천장에 불이 붙었대요. 목격자입니다.
7: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최소 28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계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영화가 탄생했는데요. 하지만 영화계는 한 편의 흥행만으로 한국 영화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작과 투자, 배급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과 대책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죠. 이번 주 지금 이 사람에서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의 위기와 해법을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인 이은 명필림 공동대표를 만나 얘기 나눕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영화계에는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천만 영화가 모처럼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영화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4월에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살려야 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내시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던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오랜 시간 동안 그 위기라는 말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 영화들,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들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이제 그 다음은 아주 작은 영화들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네. 작은 영화들은 또 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 그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작은 독립영화들은 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고 아니면 대작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이 비어있군요 지금.
1: 맞습니다.
0: 네. 네. 작년 기준으로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가 얼마 개봉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뭐 한 예년에 한 60편 정도 되는 게 제 네. 30편이 되지 않았다.
0: 절반으로 그렇죠. 줄었네요.
1: 예. 예. 뭐 전체 관객수도 그렇고요.
0: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지금 완벽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1: 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이전으로 돌아간 퍼센테이지가 한 평균 7, 80%까지 돌아간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한 40%에서 60% 정도밖에 못 돌아가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외국도 힘들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우리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회장님은 언제로 보십니까?
1: 90년대 후반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네. 그 영화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나 또 영화인들 인식도. 그러면서 2000년 초 한 2010년까지를 한국 영화가 관객도 늘고
0: 네.
1: 또 작품의 평가도 받고 또 객관적으로는 해외 3대 영화제에서 수상도 해가면서 전 세계가 한국 영화에 놀라고 또 한국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게 된 시기 이때를 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지금 한국 영화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갸웃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하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랑 지금하고 어떤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은 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0: 네.
1: 점점 늘면서 2019년까지 이제 정점을 찍고요.
0: 네.
1: 그래서 한 2억 명 정도가 극장에서 영화를 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관람횟수도 가장 많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좋은 숫자다. 그리고 그 이듬해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한번 꺾인 관객 수가 줄어든 관객 수가 뭐 OTT 때문에 그렇단 말도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0: 네.
1: 사실은 르네상스 시작할 때 숫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숫자적인 것보다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상영되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동맥 영화가 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0: 네. 사실 저만 해도 예전엔 극장에 자주 갔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순간

0: 1년에 이렇게 몇 번 안 가게 된 것 같다 이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집에 뭐 볼 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넷플릭스다 뭐 디즈니 플러스다 뭐 볼 게 너무 많아지니까 굳이 극장을 안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왜 우리 국산 영화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스크린 쿼터제 해야 된다고 영화인들 삭발 단식하고 그 이제 모습이 저는 옛날에 떠오르는데 그 스크린 쿼터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 당시 저희가 이제 101년에 146일은 한국 영화를 틀어야지만 된다. 이것이 스크린 쿼터제인데요.
0: 네.
1: 그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스크린 쿼터를 없애라 그랬고 한국은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삭발도 하고 그랬던 운동인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간 그것이 지연됨으로써 146일이 지켜짐으로써 좋은 한국 영화가 자기 경쟁력을 갖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73일로 이제 반으로 줄였는데요. 현재도 73일이 유지되고 있고요.
0: 네, 네.
1: 그 반으로 줄인 것이 잘했느냐 아니면 역시 치명적인 실수냐 이거는 아직은 좀 평가하기 이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제 1년에 73일만 우리나라 영화를 의무적으로 극장에서 상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스크린별로.
0: 스크린별로. 네. 예. 사실 그 제작 30억 이상의 영화가 제작 편수가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30편 네. 정도 나왔다고 네. 하니까. 이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야 그중에서 흥행작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뭐니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까? 제작비 때문입니까?
1: 경제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영화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는데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들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관객 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을 짓고 또 돈을 벌고 그러면서 돈을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은 돈을 투자한 작품 그래서 천만 영화를 노리는 작품들을 주로 하게 되죠.
0: 네, 네.
1: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양성은 사라지고 결국은 기왕에 노동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100억이 넘는 영화를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래서 천만을 노리는 것이 효율성이 높잖아요.
0: 예.
1: 그래서 계속 효율성을 높이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관객들은 잘 만들지도 않았는데 돈은 많이 썼고 또 극장에 가면 그런 영화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식상하게 되는 구조도 있고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작은 영화들이 설자리를 잃고
0: 예.
1: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0: 듣고 보니까 옛날에는 영화가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은 사실은 대박이 났다 하면 엄청난 네.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나머진 다 죽어버리는 지금 구조가 된 거군요.
1: 그러니까 모든 영화 그런 건 아니지만
0: 네.
1: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특히 잘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0: 예.
1: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긴 한데 영화 제작비도 많이 올랐죠. 지금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뭐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1: 결국은 그 주로 이제 인건비고 그러니까
0: 예.
1: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한 20억, 40억에서 보통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한 80억에서 200억 사이, 그러니까 서너 배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네.
1: 전반적으로 그 오르고 그 오른 것이 다시 관객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0: 예.
1: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랐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드린 돈의 그 회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 그거는 이제 그 들어간 비용 작품마다 다릅니다.
0: 예.
1: 케이스가. 네.
0: 그렇죠.
1: 네.
0: 예. 대박이 나면 더 버는 거고 아니면 뭐 쫄딱 망하기도 하는
1: 예.
0: 거고.
1: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요새는 이제 100만이 넘기 힘든데
0: 네.
1: 100억을 들이면은 사실 몇백만이 들어야 되잖아요.
0: 아.
1: 그래서 큰 영화는 그런 딜레마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극화된 작은 독립영화 예술영화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수한 시나리오를 보고
0: 네, 네.
1: 그러면 한 4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면 이 영화들이 또 4억을 회수해야 될 텐데
0: 네.
1: 이 영화들이 틀 공간이 우리가 가는 멀티플렉스가 아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데 이 숫자가 또 턱없이 적어요.
0: 서울에 손에 꼽더라고요.
1: 네, 그나마 막, 서울이 예. 몰려 있는데 독자적으로 한 20곳이 있고
0: 네, 네.
1: 일부 멀티플렉스에도 전용관이 있어서

0: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우리나라 스크린이 한 3,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프랑스 경우는 한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아, 국민예술영화관이.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1: 이제 모처럼 왕가 사는 남자가 뭐 진짜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잔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천만 영화가 나오면 우리는 막 경사다 좋다 하지만은 반대로 부작용도 좀 따른다면서요.
0: 예. 그건 이제 그 천만이 넘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천만 드는 관객이 너무 짧은 시기에 든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이 어느 정도 잘 들고 있는데도 천만 영화가 아무래도 더 손이 많을 테니까 다른 영화들을 떨어뜨리고 천만 영화를 틀게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0: 네.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요새 어려우니까 수익을 돈을 회수해야 되고 운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다른 영화들은 막 이제 잘 들기 시작하는데 영화가 떨어져야 되는.
1: 다 내려버리는 거죠.
0: 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반복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천만 영화가 들더라도 천만 넘는 영화가 되더라도 일정한 한 편의 영화가 예를 들면 스크린이 10개 있으면 한 5군데 이내에서만 틀고 나머지 5개 스크린은 기존에 좀 다양한 영화들을 틀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스크린 집중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1: 네네.
0: 그런 정책 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지금처럼 가면은 한국 영화 산업이 회생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왕가 사는 남자에게 그 상영할 때 보니까 다른 영화를 보려고 해도 볼 게 없어요. 선택이 아예 그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0: 이것은 유독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 경제도 중산층이 받쳐줘야 되고 영화도 그 중간 영화가 잘 돼야지 뭔가 좀 이렇게 허리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돈이 되는 대작에만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타개를 할 수 있을까요?
0: 대작에 투자하는 현상은 사실 건강하게 보면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다양한 예산, 다양한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영화들이 투자돼서 좋은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투명화돼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100억짜리 영화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가다 보니까 50억짜리 영화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가 사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시킨다면 더 이상 시장에서 투자할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크린 집중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상영을 보장하는 홀드백, 합리적인 홀드백 기간. 그래서 영화 시장 전체의 효율적인 유통 기간을 좀 지정해보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업계와 또 정부도 나서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중간 영화들이 많았나요? 중간 규모 영화들이?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은 영화들이 성공을 하고 성공하니까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왔다가 이제 끝까지 와본 거죠.
1: 아, 예. 너무 영화 산업이 커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스타 감독들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분들도 처음에 대작 감독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런 실패도 하고 하면서 이런 중간 규모 영화를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일종의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그 작은 그 벤처 기업처럼 좋은 이야기 가지고 또 완성도 높은 영화로 성공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커져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영화 경우는 그나마 지원이 있어서 좋은 독립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 같은 건데 불행하게도 그 작은 돈조차 회수할 곳이 없다는 거. 이게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독립영화 쪽에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들이 그 다음 작품을 하는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1: 예.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상영할 곳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화가 좋다더라 해서

0: 님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내렸더라고요. 보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예.
1: 이게 지나치게 양극화돼가지고 네. 그래서 독립 영화도 잘 만든 독립 영화가 네. 반응이 좋으면 시장으로 가가지고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50개의 독립 예술 영화 전용관 안에서만 쓸 수밖에 네. 없는 현실이어서 정부가 이걸 이 구조를 바꿔주는 게 되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사실 OTT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OTT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은 위기라고 하지만 지금 콘텐츠는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OTT가 발달하니까 콘텐츠는 사실 필요한데 영화 산업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영화 산업에 끼치는 OTT의 영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겠지만 예.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0: 예.
1: OTT 역시도 지금 다양한 OTT가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시장을 선점한 OTT가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은 OTT들을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 그러죠.
0: 한두 군데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죠. 예.
1: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비용을 쓰고 제작비를 투여해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큰 비용을 선점한 기업은 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 자기 독자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금 글로벌 OTT라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히 볼 수 있으니까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볼 수 있는데 굳이 극장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OTT로 영화를 보는 것과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너무 제가 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
1: 그거는 뭐 직접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러니까 OTT는 기존의 OTT 자리는 과거에는 주 미디어가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었고요.
0: 네. 예.
1: 그다음은 뭐 IPTV나 케이블이었고 지금은 OTT이죠. 예, 그러니까 극장이 그 위치를 크게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1: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면 극장에서 수입을 얻고 가장 얻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어디가 갈 거냐. 최근에는 그게 우리나라 경우는 IPTV였는데요.
0: 예.
1: TVAT이라 그러죠.
0: 네.
1: 과금 그러니까 한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얼마씩 내는 거.
0: 네.
1: 그리고 이제 OTT는 이제 구독형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월정료를 내고 보는데 그 OTT가 코로나를 계기로 그리고 또 일부 그 공격적인 투자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면서
0: 네.
1: 많은 분들을 잠깐 그 한시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 네. 측면은 분명히 있고
0: 네.
1: 하지만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렇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0: 네.
1: 오징어 게임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0: 예. 네.
1: 그런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0: 아.
1: 그럼 계속 오징어 게임을 만든 창작자가 또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이런 모델도 장기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봐야죠.
0: 그러니까 창작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만큼이고 그쪽에서 이제 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그 지금 구조로 그렇죠. 지금 돼 있다는
1: 지금
0: 거죠.
1: 지금 글로벌 OTT의 문제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0: 네.
1: 결국 시장은 창작자한테 많이 돌아오는 구조로 또 바뀔 거잖아요.
0: 예.
1: 그럼 또 그런 플랫폼의 시대가 오겠죠.
0: 그런데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예. 이게 영화계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1: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극장의 절대 관객수는 줄겠지만
0: 예.
1: 극장을 즐기는 또 패턴이 조금씩 바뀌겠지만 극장에서 먼저 영화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OTT나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0: 네.
1: 그 넘어가는 방식이 지금 정확하게 티밭과 에스밭
0: 네,
1: 그리고 이제
0: 티밭과 에스밭은 뭔가요?
1: 티밭은 이제 제일 먼저 IPTV처럼 극장엔 가지 않지만 영화 개봉하고 나면
0: 네.
1: 한 편 볼 때마다 돈을 내는 방식,
0: 네, 네.
1: 돈을 내고 보는 방식, 그게 이제 극장 다음에 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처럼
0: 네.
1: 이제 그 월정 회원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공개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는 저희가

0: 그 패스트 TV라 그래갖고 일종의 무료로 광고 기반으로 해갖고 무료 또 영화 볼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나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극장에서 개봉하고 나면 T밭, S밭, A밭 이렇게 네. 세 단계로 나누면서 한 사이클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플랫폼이 이 그 흐름을 가지고 홀드백이 질서가 정착될 거냐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 구조가.
1: 네. 지금 홀드백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조금 또 잘 생소한 분들도 계실 예. 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홀드백은 네. 최소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나면 얼마 동안은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보통은 한 8주 정도 지금 관행적으로 네. 뭐 8주 정도 극장에서 상영한 다음에 IPTV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얻어지고
1: 네. 네.
0: IPTV도 또 일정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소위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1: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서
0: 맞습니다.
1: 바로 상영된 영화가 안방에서 바로 볼 수 없도록.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업계 질서가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주면서 처음부터 IPTV 즉 T밭 시장 그 T밭 홀드백 기간에 들어오면서
1: 네.
0: 내가 비싸게 사고 우리 구독자들이 영화를 빨리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를 흔드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네. 내가 바로 보게 해줄게. 네. 내가 지금 상영된 영화 예, 우리 이거 구독하면 바로 보게 해줄게 하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서 지금 솔깃해서 이제 넘어가면
0: 맞습니다.
1: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규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려져 있어서 프랑스 경우는 이제 그 넷플릭스로 영화가 넘어가려면 한 2년이 걸릴 거를
1: 네.
0: 굉장한 협상을 거쳐서 1년으로 당겼는데
1: 네.
0: 우리는 얼마 전에 휴민트라는 영화가 뭐 한 극장 개봉하자마자 한 2주 만에 그냥
1: 네.
0: 넷플릭스 넘어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런 걸 계속 노리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꾀하고
1: 네.
0: 사회 전체는 조금 더 기존의 홀드백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참 처음에 OTT가 등장하고 IPTV가 등장할 때는 어떤 영화나 콘텐츠 산업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0: 예.
1: 한만 만들어서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위협적인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결국 예. 저희가 이제 지금 CJ 롯데 메가박스라는 멀티플렉스
1: 네.
0: 최근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뭐 기업 회생 신청도 하고 했잖아요. 메가박스가 그런 것처럼 근데 처음에 멀티플렉스가 생길 때는 우리가 사는 공간에 여러 스크린을 달아줌으로써 편리함으로 다가왔는데
1: 네.
0: 결국 근데 다시 수익 논리에 빠지다 보면 그 많은 관에 다양한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영화만 틀게 돼서
1: 같은 영화가
0: 오히려 관객들은 네. 전국에서 똑같은 영화만 보게 되는 현상.
1: 네.
0: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OTT, 글로벌 OTT 경우도
1: 네.
0: 전 세계 수많은 OTT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독점하는 기업들이 또 그러다 보면 독점하다 보면 폐해가 생기고
1: 네.
0: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영화 산업이 지금 굉장한 이제 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 영화 산업 위기에 빠진 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직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0: 그러니까 아직은 예. 골든 타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비로소 좀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 문제가 완전히 골마야지 이제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그렇군요. 그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그 말씀이 맞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1: 예.
0: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만 벌면 되는 거로 알고
1: 예.
0: 관객이 많이 들면 되는 거로 알고 이렇게 산업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극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결국 사회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온 것 같고요.
1: 네.
0: 또 OTT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편의를 줬는데 이 편의적인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1: 네.
0: 고민을 할 시간이 된 거잖아요. 위기가
1: 예.
0: 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답을 내지 않으면 어차피 해결도 안 되니까 지금이야말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영화인들이 이제 상영과 배급 과 관련해서 제시한 방안은 어떤 겁니까?
0: 근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시장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시장의 강자들을 너무 키워줘가지고
1: 네.
0: 강자가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정부의 노력으로. 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문하는 거고요. 그게 홀드백 문제고 또 스크린 집중 제한의 문제고 아, 예.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네.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가 시장 투명화가 첫 번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이 투명 그동안 투명하지 않아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정부 돈으로 결국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1: 예.
0: 중예산 지원조차도 정부가 돈을 투여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투명하지 않으면 어차피 정부 돈으로 아무리 영화를 만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자금은 너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1: 아.
0: 시장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네. 좀 문제 있지만 빨리 대기업들이 빨리 더 영화 만들어서 살아봐. 이렇게 좀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더 어려운 영화 제작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기존의 선수들한테 가고 있다는
0: 맞습니다.
1: 얘기군요.
0: 정확하게.
1: 예. 네.
0: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지원금을 거기다가 돈을 보태갖고 기존의 제작자들이 자기 돈을 불려 쓰는 데 쓰고 있는데
1: 네.
0: 그러지 말고 정부의 그 돈은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좋은 영화들한테 투자할 수 있게 해라라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네. 하는 거죠.
1: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부 돈은 나라 돈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네. 받는다고.
0: 뭐 예.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는데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면 뭐랄까 도덕적인 해이.
1: 네. 네.
0: 그러니까 정부 돈은 주로 기업 운영하면서 손해보는 쪽으로 활용한다거나 더 나쁜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영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1: 네.
0: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의 투명성과 네. 정부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1: 영화 제작비의 세제 혜택 같은 게 좀 주어지면 도움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1: 네.
0: 마침 그 K컬처를 통한 수입이 많고 정부 세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기간이니까
1: 네.
0: 이득을 많이 본 분들이 좀 세제 혜택을 통해 갖고 영화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한국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은 회장님은 사실 영화 감독 출신이시고 제작도 하셨고 또 명필름 아트센터 만들어서 극장 운영도 하고 영화인도 양성을 해오셨는데 또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충북, 전라권에 그리고 밤부터는 경상권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8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특별한 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책 읽기가 쉽지 않은 분들께는 한 권의 책이 때로는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과 느린학습자 등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책 제작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합니다. 읽기 쉬운 책은 어려운 표현은 쉬운 말로 바꾸고 긴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고 이해를 돕는 이미지를 더해서 책의 내용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수도서 160종이 읽기 쉬운 책으로 새롭게 제작이 돼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읽기 쉬운 책 제작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7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사회, 그 따뜻한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의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가 7월 1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에서 뷰티풀 마인드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 비장애 피아니스트 6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각자의 개성과 뛰어난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공연 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뷰티풀 마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이 열립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7월 24일까지 장애인 분야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돕는 디지털 포용 분야와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이동권 증진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앱 개발 아이디어를 겨루게 됩니다. 장애와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를 거쳐서 모두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IMP운동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달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등 가족을 대상으로 1일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송파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교육장에서 열리고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시간, 영화 관람, 식사와 친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캠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IMP운동연합 02-3432-0346번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0: 장애계 이슈 진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의 건강을 숫자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는데요. 최근 관련 통계가 발표됐다고요?
1: 네, 지난 6월 말 국립재활원이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0: 예.
1: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매년 작성되는 국가 승인 통계인데요. 이번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 263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질병현황, 또 의료이용이나 진료비, 사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다 보니까 발간되는데 한두 해 이제 소요가 된 건데요. 어떤 건강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건강 지원 체계나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고령화라고요.
1: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이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14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 이상이 노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83만 명 이상으로 전체 장애인의 31.7%였습니다. 이 장애와 노화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장애인 건강정책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질환관리 또 재활 돌봄까지 함께 연결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만성질환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겠군요.
1: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이 8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98%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장애 유형에서는 만성질환 그 동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장애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거나 이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면 이게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픈 뒤 치료하는 방식보다 이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이 예방 중심의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장애가 있는 기간도 중요한 지표라고요?
1: 네, 그 눈여겨볼 부분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장애 등록 이후의 어떤 기간인데요. 통계 결과를 보면 장애 등록 이후

0: 20년 이상 지난 장애인이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장애라는 것의 특징이 특정 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생에서 이 평생 삶과 함께 이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장애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2차 질환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한다던가 하는 그런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1: 건강 문제라고 하면 몸의 건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신건강 부분도 포함이 돼 있죠.
0: 맞습니다. 이 우울이나 또 인지기능 등에 관한 조사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를 보면요. 그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 분들 가운데 약 20% 정도가 이 가볍고 심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건강 또 어떤 일상생활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생활 습관과 관련한 건강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지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신체활동 부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근력운동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운동 부족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특성에 맞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거나 또 이동의 어려움, 또 참여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 부족 등 이 환경적인 제약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과 함께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환경 또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겠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 예. 장애인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0: 네, 그 장애인의 연간 의료 청구 건수라는 이제 통계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를 진료를 받고 그걸 청구한 건수를 세어본 건데요. 약 1억 4천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의료 이용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의료를 이용했는지 살펴봤을 때 이제 여성 장애인은 연평균 내원 일수가 한 62.4일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남성 장애인 50.9일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요. 중증 장애인의 연평균 내월수는 73일로 경증 장애인의 45.7일보다 또 높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예.
0: 연령별로도요. 고령 장애인의 의료 이용이 두드러졌는데요. 약국 방문 일수를 보면 70대가 20.5일, 80대 이상이 19.9일로 이 20대의 장애 당사자가 7일 정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고령 장애인의 경우는 만성질환 관리와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또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이동 지원 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예, 접근성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역 차이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45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7.2%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사분위에 해당하는 비율도 23.6%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 상황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이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는 건강서비스 이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디에 살고 또 어떤 경제적 상황이 있더라도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가 가지는 의미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일단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 등록제와 건강보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장애 여부에 따른 건강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장애 건강 통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자료인데요. 이번 통계가 보여준 핵심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또 접근 가능한 의료체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개해드린 통계가 장애인의 건강을 이해하고 더 나은 건강 환경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노사연의 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한병덕입니다.
1: 네, 요즘 햇볕이 정말 강합니다. 잠깐만 밖에 나가도 피부가 따갑다고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2: 아, 네.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요, 피부에는 자외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이 닿게 됩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이요, 피부 속에 있는 탄력을 유지해주는 조직, 뭐 예를 들면 콜라겐 같은 조직들을 조금씩 손상시키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그냥 좀 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를 태우는 것 말고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2: 아, 네.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자외선이요, 피부를 빨리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깊은 주름이나 검버섯 기미 이런 게 생기는 것도 자외선 영향이 꽤 크고요. 또 중요한 것이 피부암 위험인데요. 자외선을 오래 반복해서 많이 받을수록 피부암이 이제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햇볕을 많이 받으면요, 이제 눈에도 영향을 줘서 백내장이나 눈의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적당한 햇빛이 또 이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햇빛을 피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1: 예.
2: 다만 한여름에는 자외선이 너무 강할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선크림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여름에만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이 자외선은 사실 사계절 내내 존재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자외선은 구름도 어느 정도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피부에 영향을 좀 줍니다. 겨울에도 뭐 스키장이나 이런 데처럼 눈이 있는 곳에서는 햇빛이 반사돼서 자외선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장시간 외출하는 분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 들이는 게 가장 좋은 피부 관리입니다.
1: 예, 실내에 있어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2: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하루 종일 집안에 생활하는데 뭐 햇빛도 쬐지 않고 이런 분들은 꼭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제 집에 계셔도요, 창가에서 햇빛을 쬐면서 오래 일을 한다거나 운전을 뭐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유리창이 우리가 이제 타는 피부가 검게 되는 자외선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피부가 늙는 종류의 자외선은 통과를 또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진들도 있거든요.
1: 예.
2: 오래 운전한 분들, 창가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이 한쪽 면이 많이 이제 노화가 진행된 사진들도 있는 것처럼.
1: 저도 그 사진 본 것 같습니다.
2: 예, 보셨죠.
1: 예.
2: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이유들이 다 그러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그런 곳에 많이 계신 분들은 선크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선크림은 어느 정도 발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2: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조금 바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검증된 걸 보면 얼굴 크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각자의 손가락, 검지, 중지 정도를 길게 짜서 두 손가락 정도 양을 바르는 걸 권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2: 이제 보통은 그만큼 못 바르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절반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써 있는 효과만큼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얼굴만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 목, 손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선크림을 바를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바르는 게 좋다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침에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시 발라야 하는 건가요?
2: 이제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활동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벗거나 이러면 이제 선크림이 지워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하신다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 한 번씩은 덧바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실내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경우에는 꼭 여러 번 바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외 나가신 건 자주 바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선크림을 바르면 답답해서 잘 안 바르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이나 모공 막힘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0: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제품이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 줄여주는 제품들, 뭐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각자 피부에 이제 맞지 않는 걸 사용하면 여드름이나 피부 자극이 생길 수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제 제품들 중에도 산뜻한 종류의 제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제 아기들용 이런 게 있어요. 무향료, 저자극 뭐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크림 바르신 날에는 저녁에 깨끗하게 세안하시는 것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선크림을 바른 날 저녁에는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청취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까요?
0: 이 자외선이 단순히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피부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꼭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요. 그리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뭐 긴팔, 외투들 이렇게 해서 비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그 시간대는 장시간 햇빛 노출하는 것을 피하시고요. 근데 또 햇볕을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대를 좀 피하시고 아침 햇살 정도를 받아주시면서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을 잘 해주시면 피부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한국 축구는 월드컵 참사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1: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축구 팬들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이 국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한국 축구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22일 진행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 황희찬 두 현역 선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선수는 왜, 또 시즌 일정을 이어가는 이 손흥민 선수까지 왜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래서 선수들의 참고인 신청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실패를 재차 사과하면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감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니 참석할 것이고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 예, 개혁의 목소리가 축구협회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성 전 선수가 위원장을 맡은 K축구혁신위원회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1: 맞습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처음에는 문체부 주도하에 박지성 위원과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서 아무래도 정치권의 개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 장관이 위원장직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겼고 그래서 박지성 위원장과 혁신위원회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으로 이끌게 됐는데요. 이 박지성 위원장이 한국 축구의 총괄적 행정과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게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도 함께 하는데요. 박지성 위원장은 혁신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신뢰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로 축구협회장 직선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상태고

0: 있고요. 게다가 대표팀 감독 자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A매치가 9월 21일부터 6월 사이 최대 4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9월 이전에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임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지난 시즌까지 프로축구 KD1 전북을 이끌었던 이 거스 포익 감독도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벤투 전 감독은 정식 감독뿐만 아니라 임시 감독 체제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한국 축구는 어수선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월드컵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자 이제 4강까지 추려졌죠.
0: 그렇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팀 소속이죠. 득점기계 해리케인, 잉글랜드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황제로 불리는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대표팀이고요. 18세의 초신성, 라민 야말, 스페인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각 결승행의 길목에서 외나무다리 대결을 벌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오는 15일 오전 4시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맞붙고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오는 16일 오전 4시 미국 애틀란타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인데요. 역대급 4강 대진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 어떤 팀이 결승으로 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1: 예. 자, 프로야구는 올스타전을 마쳤고요. 이제 후반기 일정을 준비하게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올스타전 이 잠실구장에서 있었습니다. 1982년 문을 연 잠실 야구장이 잠실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존 야구장을 철거하고 3만 석 규모 돔구장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내년이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LG와 두산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실 야구장과의 작별이 예고돼 있는 그런 올스타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폭염도 이 잠실 야구장과 작별하라는 야구 팬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고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이 재밌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올스타전에 나서기도 했고요. 경기에서는 나눔 올스타가 장단 22안타를 몰아쳐서 드림 올스타를 10-2로 꺾고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허인서 선수가 5타수 4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하면서 미스터 올스타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KBO 리그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6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기아와 SSG가 인천에서, KT와 LG가 잠실에서, 롯데와 삼성이 대구에서, 그리고 두산과 NC가 창원, 키움과 하나가 대전에서 각각 4연전을 벌이는 일정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고요. 첫 홀드도 기록을 했죠.
0: 네, 고우석 선수가 지난 6일에 디트로이트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미네소타에 새 둥지를 틀었고요. 출전 선수 명단에 바로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10일에서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날 홈런을 맞고 1이닝 1실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데뷔전이었는데 어제 LA 엔젤스전에서 빅리그 데뷔 두 경기 만에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5-3으로 앞선 8회 초 구원 등판에서 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지켜냈는데요.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 3년여 만에 빅리그에 오르면서 이제 처남이자 매형 사이인 이 절친이 이정우 선수와의 맞대결도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소속이라 내셔널리그에 소속이 돼 있고 미네소타는 아메리칸 리그이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이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이제 후반기 남은 일정을 찾아보니까 오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홈경기로 맞대결 3연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 NBA 도전에 나선 우리나라 선수가 있죠. 이현중 선수 서머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죠.
0: 네, 서머리그가 NBA 데뷔를 앞둔 유망주 그리고 NBA 진출을 노리는 전 세계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는 일명 쇼케이스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현중 선수가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서머리그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뉴욕 닉스전에서 10분 50초를 소화하면서 3점, 2리바운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요. 지난 11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쳤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의 주무 인 석점슛의 장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새벽에는 한국 골퍼들의 미국 무대

0: 남녀 동반 우승 소식이 미국에서 전해졌습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주영 선수가 PGA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나란히 우승을 하면서 한 주를 아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장애인 유도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냈죠.
0: 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 대회였는데요. 김동훈 선수와 베테랑 최강근 선수가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역전승에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반전의 경기를 펼쳤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였고요. 최강근 선수는 풍부한 경험과 승부사 기질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면서 2026 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8 LA 패럴림픽을 향한 유도 대표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1: 예,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토이가 부릅니다. 스케치북.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취업과 일자리 정보,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계획입니다. 분야 1은 직무 개발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신규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분야 2는 정책제도 사업 모델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정부 부분, 공공 부분, 민간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사업 모델 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준비 중인 사업 또는 다른 공모전에 지출된 사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및 응모 소식입니다. 접수 방법은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kaedidea.co.kr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상 내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공단 이사장상 및 상금 총 600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을 안내드리면 공모 및 접수 기간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8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8월 31일 월요일 공단 홈페이지 및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시상 일정 및 방법은 추후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공모전 접수 및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부 02-2233-4027번으로 문의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직무개발팀 031-728-736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먼저 공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가 됩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계획이고요. 분야 1은 직무 개발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한 신규 직무와 고용 모델을 제안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기술을 합니다. 분야 2는요, 정책제도 사원 모델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황에 따라 정부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사업 모델 등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해서 기술을 합니다. 공모전 접수 및 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요. 공모전 운영사무국 02-2233-4027번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기타 문의 사항은 공단 직무개발팀 031-728-736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공단 사업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해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분 중에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선정되신 후 UN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이며 UNI 우리카드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0: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우체국 동행카드는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에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포함하고요.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가 되는 교통비를 지원해서 근로의욕 구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요,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이고요.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번에 702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공단 구로디지털 훈련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준비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훈련 개요를 안내드리면 훈련 직종은 직업훈련 준비과정으로 양성훈련 진입을 위한 훈련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목적은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기능 및 직업훈련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직업환경 적응 및 사회성 향상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적응 능력을 습득시켜 양성훈련 과정으로 진입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훈련 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교육훈련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훈련 장소는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구로디지털훈련센터입니다. 교육훈련 내용은 첫 번째로 상호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으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활용하기이고 회사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오피스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기초, 윈도우 10, 11 활용, 윈도우 환경 설정, 브라우저 활용, 멀티미디어 앱 활용입니다. 화면 캡처, 컴퓨터 오류 해결, 시스템 복구, 메일 사용, 파일 압축 방법 등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 소양, 직장 예절,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관리,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을 위한 직업 소양에 대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지원서 제출 시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 가능하고 성별, 학력, 연령, 경력이 무관입니다. 선발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서류 접수는 7월 9일부터 7월 22일 오전 12시까지이고 면접평가는 7월 22일 수요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훈련생 지원은 중식 지원,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가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은 제출 서류는 훈련 과정 지원서 등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첨부 파일 발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 02-6343-5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준비과정 훈련생을 모집을 합니다. 훈련 직종은 직업훈련준비과정으로 양성훈련 진입을 위한 훈련준비 프로그램이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 02-6343-57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0: 네, 현대자동차에서 사무환경 운영 및 행정지원 직무 계약직 장애인 직원을 7월 19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채용 정보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0: 방법은 첫 번째로 입사 지원, 두 번째로 추천서 공단 제출이며 두 가지 순서대로 모두 이행이 필수입니다. 입사 지원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서 추천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파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무 조건은 고용 형태는 2개월 수습 후 근무 평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일 8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무 장소는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입니다. 채용 인원은 총 1명이고 급여 수준은 연봉 3,700만 원 수준입니다. 직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상생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서칭 및 보고서 공유, 예산 관리 및 전표 처리, 업무 보조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이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까지입니다. 우대사항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하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형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추천서 제출 공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류 전형이 있고요. 세 번째 면접 전형 인성검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용검진, 다섯 번째 최종 합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동부지사 02-2146에 357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뭐 저도 그렇지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닌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 몸에는요, 이상이 생겨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마냥 괜찮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안과질환 중에 갑상샘 눈병증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안과질환은 눈동자 자체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갑상샘 눈병증은 안구를 둘러싼 근육, 지방, 눈물샘, 눈꺼풀 등 안화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염증이 생기면 눈 주변 근육이 두꺼워지고, 염증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눈 안의 근육과 조직이 팽팽해지기 때문에 눈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안구 돌출이 발생한답니다. 전보다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증상이 보일 때,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런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네, 눈의 작은 변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눈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3일 월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모카가 부릅니다. The Best Thing.

네,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눈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오늘은 연극을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현장 해설 없이도 시각장애인 관객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 해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어쩌다 천하제일의 도적이 된 여인, 그리고 그녀를 쫓던 조선의 대군, 두 남녀의 영혼이 바뀌면서 서로를 구원하고 마지막엔 백성을 지켜내는 위험하고 위대한 로맨스, KBS 주말 드라마 은혜하는 도적님화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사랑한 후회.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센터장님,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네, 오늘은 청소년 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지난달 명동예술극장에서 본 연극입니다. 노란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이야기와 함께요. 이 공연의 접근성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0: 굿. 청소년 극은 청소년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 성인 관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주제가 나랑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근영 씨는 청소년 극 좋아하세요?
1: 저는 가끔씩 보러 가요. 그 청소년 극이나 어린이 극을 보면 지난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이 관객이나 청소년 관객과 함께 보는 즐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끔씩 보러 갑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기운이 느껴지나 보죠.
1: 네, 그리고 반응도 특히 이번 공연은 좀 그렇진 않았는데 어린이 공연 가면 아이들이 정말 솔직하거든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0: 귀엽고.
1: 네.
0: 뭘 얘기하는지는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네. 자, 이번에 관람하신 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자,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1: 네, 이 작품은요. 스코틀랜드 극작가 데이비드 그레이그가 2006년에 발표한 작품이고 영국 초연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고 네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초연되었고요.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작품이에요.
0: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 연극인가요?
1: 아, 동네 최대 골칫거리 소년 리 맥클린든과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스스로 말을 멈춰버린 소녀 레일라 슬레이만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어느 금요일 밤 리가 엄마의 애인 빌리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게 돼요.
0: 어머나.
1: 네. 패닉에 빠진 리는 늘 그리워하던 친아빠가 살고 있다는 스코틀랜드 북부 하일랜드로 도망치려 하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이 위험한 여정에 레일라가 스스로 동행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0: 모범생인데 여기 네. 동행을 해요?
1: 네.
0: 어머, 이게 좀 잠깐만요. 살인 나오고요. 아니, 나왔고요. 네.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주제가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1: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0: 그래 보여요.
1: 이 작품의 중요한 지점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처 입은 두 청소년의 어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0: 아니, 그냥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1: 그 마지막에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0: 아, 네, 네.
1: 아무튼 그 리와 레일라가 이제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그 서로의 결핍이라든가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0: 근데 저는 그 말을 스스로 멈춰버린 소녀 네. 레일라. 이 친구가 리와 동행한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 네. 그러면은 도망치는 동안에는 말을 하나요?
1: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거의 안 하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레일라는 늘 선생님이나 가족이 원하는 말만 하다가 결국 말을 멈춰버린 아이예요.
0: 질려버렸구나.
1: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데요. 그 과정이 저는 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0: 네. 네. 그 제목이 그리고 노란 달이에요.
1: 네.
0: 그 이 제목에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건가요?
1: 저는 이 작품의 그 노란 달이 그 노란 달빛의 느낌에 따라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탁하고 좀 쓸쓸한 노란 달빛은 좀 불안하고 위태로운 청소년기의 감정을 그리고 어두운 길 위에서 막 도망치는 아이들에게 둥글고 밝은 노란 달빛이 비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희미하긴 하지만 무언가 희망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0: 네. 이 공연 현장에서는 없었다고요?
1: 극중 음성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 작품은 네. 그 배우들이 단순히 캐릭터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을 읽어주듯 상황이나 감정도 설명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음성 해설이 없어도 시각장애인이 극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듣는 연극 이런 느낌?
1: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사나 상황 묘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요.
0: 네네.
1: 또 그리고 그 배우들이 4명이 나오는데요. 그 대사를 주고받는 리듬이 너무 좋아서 보는 재미 못지않게 듣는 즐거움이 큰 연극이었어요.
0: 네. 야, 근데 해설이 없으면 어쨌든 그 배우들의 대사만 들을 수 있고
1: 네.
0: 그 어떤 무대 장치 이런 것도 중요했을 텐데 네. 조명도 그렇고
1: 네.
0: 그런 시각적인 요소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웠겠네요.
1: 그래서 공연 네. 측에서 무대 모형 터치 투어랑 사전 음성 소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무대 40분의 1 크기의 모형을 만지면서 이제 구조를 확인할 아, 수 있었고요.
0: 네네.
1: 사전 음성 소개를 통해서 뭐 배우들의 의상이라든가 조명의 변화를 미리 듣고 이제 공연을 관람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0: 네, 터치 투어와 사전 음성 소개가 있었다.
1: 네.
0: 그렇죠? 그럼 관람하면서 좀 다른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1: 좀 궁금했던 장면은 있었어요. 장면 중에 레일라가 호수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있고요. 리와 레일라가 숲에 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0: 불인 숲에?
1: 네.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떤 움직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리고 또 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 극중에서의 어떤 공간의 변화를 어떤 소품의 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변화로 드러내는 공연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는 무대 모형 터치 투어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실제 무대 터치 투어를 통해서 어떤 조명의 분위기를 좀 가까이서 느껴보거나 아니면 배우들의 움직임을 좀 체험해보거나 이래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일 때 그 캐릭터의 어떤 특성이나 네.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묻어 있었을 것
1: 네. 맞아요.
0: 자,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이

0: 긴 대사와 상황 묘사를 쉬지 않고 정말 이어가는 그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1: 아,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고.
0: 네.
1: 대단한.
0: 저도 집중을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1: 하게 되고.
0: 네. 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관객 그리고 저처럼 귀로 듣는 관객이 그냥 각자의 감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누구나 각자의 감각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야기와 접근성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공연들 앞으로 더더욱 많아지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공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했고요.
2: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순관의 그렇게 웃어줘.

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 박규민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헬스키퍼 일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점점 더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1대1이나 2대1 교육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문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주로 IT 쪽이고 점자 교육 그런 걸 또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들 이제 방과 후에 IT 있잖아요. 컴퓨터 교육 그런 거 알려주고 약간 이제 우리 시각과 함께 뭐 발달이나 지적장애 애들한테 또 점자 보조 교육도 좀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항상 관찰하고 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뭐 점자는 못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 말 하나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점자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말 하나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을 해야 또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그게 더 크지 않을까. 그 1년이 걸렸을 때 좀 변화가 오면은 그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1: 서울 은평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박규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업은 헬스키퍼지만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시각과 발달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고요. 쉽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맹학교에서는요, 단순 시각장애 학생뿐 아니라 시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중복장애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중복장애 학생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울시티가 부릅니다. 굿타임.

0: 화제의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합니다. 생생TV. 오늘도 화면 해설 에세이 눈에 선하게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 영상물에 네. 해설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디오북을 만들 때도 해설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동 도서도 있고 성인 도서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제 글자만 있는 책들도 있지만 네. 뭔가 이 정보를 주거나 할 때는 뭐 사진, 그림, 뭐 도표, 그래프 뭐 이런 게 막 삽입이 돼, 벤다이어그램 막 이런 게 삽입이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하는 내용들이니까 그게 없으면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음성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 관련된 도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질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전문 용어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도 어려웠지만 제가 일단 제일 처음 보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읽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0: 저 너무 공감합니다.
1: 아, 아시는구나.
0: 뉴스 네. 할 때
1: 그렇죠.
0: 처음 보는 단어 나오면 맞아요. 진짜 이거를 어디 쳐도 안 나와요.
1: 네, 맞아요. 읽는 네. 법은 안 나와요.
0: 읽는 법은 안 나와요.
1: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글자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또 다 봐야 되니까
0: 봐야죠.
1: 이것도 너무 어려운
0: 너무
1: 거예요.
0: 어렵죠.
1: 근데 뭐 어쨌든 그 찾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면서 찾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쓴 거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표로 만들어서
0: 세상에
1: 그 옆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드렸더니 거기다가 제가 그래서 한글로 써달라고 했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한글로 써주시면 그대로 발음하겠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한글로 받아서 그다음에 그 표를 첨부해서 이제 이건 보통은 저희가 봉사자분들이 읽어주시는데 자원봉사자분께 전달을 드려서 이대로 이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런 게 있었어요. 단백질 C 말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C를 C로 읽으면 되는 건지 뭔가 이게 함축된 게 있는지 그래서
0: 네.
1: 받아보니까 뭐 카복실한 뜻이더라고요. 그 C가
0: 단백질 C 말단에서의
1: 네.
0: C는
1: 네. 그래서 카복시 말단이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냥 뭐 C 말단이라고 해도 별로 크게 하자는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용어를 첨부해가지고 네, 도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유,
1: 그래서 그거 하면서 네. 아, 그 뭔가 그 분야마다 전문가인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지인이. 그럼 아무 때나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한테 이걸 어떻게 읽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좀 민망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들도 당황할걸요?
1: 그러니까요. 당황하셨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0: 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1: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0: 네.
1: 고맙네요.
0: 전 그래서 치사하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 버전을 다 합니다. 애매하게.
1: 애매하게.
0: 네.
1: 그거 좋은 방법인데.
0: 네. 항의가 안 들어오게. 애매하게.
1: 자.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잊어주시고요. 자,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유배를 가는 길에 도망쳤어요. 임사형이.
1: 네.
0: 근데 임사형이 은조를 끌고 가는 장면까지 감상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은조가 알았잖아요. 목숨이 위험하면 영혼이 바뀐다는 걸. 그래서 이제 열을 지켜주고 싶은 그 극진한 마음에 그 끌려가면서 이 홍팔찌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힘이 없이 막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이게 제가 돼서 사그라졌거든요. 그런 직후에 열이 차고 있던 팔찌도 저절로 딱 끊어져서 사라지게 돼요.
0: 네.
1: 예, 덕분에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은 바뀌지 않게 되죠. 임사영은 은조를 끌고 가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거든요.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감상해 보시죠.

0: 화면 해설의 김정후 성우입니다.
1: 잘 들어라. 해주를 죽인 자는 왕이 아니다.
2: 과거 숲속 사냥터.
3: 전하의 백성들이 옵니다. 처연이 여기 서서.
2: 민직이 왕 앞에 엎드려 구한다. 잠시 후 민직이 임사영과 이야기를 나눈다.
3: 대사관직을 수락해야겠네.
1: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가?
3: 백성들의 비명을 외면할 수도 없겠어.
2: 임사영의 얼굴에 깊은 열패감이 어린다.
3: 지금 가서 전하께 고하겠네.
2: 임사영이 애써 웃어 보인다. 민직이 선한 미소로 답하며 돌아서자 임사영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본다. 그의 불안한 시선이 거치대에 걸린 화살로 향한다. 꼿꼿이 걷던 민직의 등에 화살이 꽂힌다. 임사영이 빈 활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4: 범이로다.
2: 사냥 중인 이규가 빈 활을 든 채 화살이 날아간 수풀 사이를 주시한다. 지켜보던 임사영이 병사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이 어디론가 뛰어간다.
1: 왕의 환각을 이용했다.
2: 현재 기방.
1: 뼈에 새겨라. 해주는 내가 죽였다.
2: 은조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지고 꽉쥔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5: 이제 너도 필요한 복수가 될 걸 테냐.
2: 광인처럼 실소를 흘리던 임사영이 벼랑간 피를 토한다. 은조가 비틀대는 임사영을 가만히 지켜본다.
5: 무슨 모사를.
2: 화로 안에 화장품 병이 떨어져 있다.
6: 송년은 기녀들이 분해 개여 바르는 화장류로 쓰입니다. 불에 닿으면 성질이 변하여 제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요.
2: 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수채 타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은조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애쓴다.
6: 전신을 마비시키는 맹독 말입니다.
2: 임사영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은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다. 은조의 입에서도 피가 배어나온다.
6: 복수가 들끓냐고 물으셨습니까? 애통합니다. 목전에 원수를 두고 이제 곧 칼을 잡을 힘조차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 테니까요.
5: 감히.
2: 임사영이 남은 힘을 쥐어짜 검을 짚는다.
5: 끝다 이거.
2: 그가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기방문이 열리고 열이 들어온다. 열이 검을 발로 차버린다.
1: 은조.
2: 그리고 은조의 어깨를 감싸는데 은조가 맥을 놓고 그의 품으로 쓰러진다.
0: 아, 민직을 죽인 사람이 임사영이었어요.
7: 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친구를 직접 활을 쏴서 죽인 거죠. 네. 그 열은 맹독에 중독된 은조를 데리고 안아들고 막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조가 그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또 삼키면 몇 번을 삼켰는데 또 삼키면 이제 못할 것 같다. 혹시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그 열이 은조한테 너가 나를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자기는 처음부터 다행이었다고. 처음 본 순간부터 다행이었고 당신이 내게 오던 모든 발걸음 내 숱한 거절에 되뇌고 망설였을 그 모든 발자국까지 다 내게는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서서히 그 눈이 어머, 감기게 돼요.
0: 어머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말 하고 죽는 네, 거예요?
7: 그 어쨌든 의식을 잃었어요.
0: 어머.
7: 그래서 예. 네, 이 열이 이제 그 은조를 자신의 침전에 눕혀놓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면서 도성의 모든 의관들을 들라해가지고 이제 은조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은조의 엄마 춘섬과 오빠 오라버니 대일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은조를 돌보게 하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은조가 쓰러졌다고 의식이 없다고 그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그 동주댁과 덕중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뭐 제이 그리고 은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은조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0: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토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해가 저물고 다시 해가 뜨고 며칠 밤낮이 지나도록 은조가 있는 침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붉은 곤룡포 차림의 열이 은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간절하게 보듬는다.
3: 은조, 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빌어본 적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가득 가지고 태어난 왕자가 소원까지 바란다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내가 빌고 있어. 네가 빌었던 소원보다 간절해.
2: 감정이 북받친 열이 미간을 찡그린다. 과거.
4: 지금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냥 간직만 하려고 했는데
2: 은조가 소원을 적은 풍등을 띄운다.
4: 내가 바라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2: 열이 몰래 대추에게 이른다.
8: 홍은조가 띄운 풍등 좀 찾아봐.
2: 밤하늘에 가득한 풍등.
8: 저 중에서요? 아이 무슨 수로 알아봅니까?
3: 딱 보면 알아. 이름 써뒀어.
2: 다른 날 낮 찢어진 풍둥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9: 홍씨가 하늘에 빈 소원입니다. 신께 양보하시죠.
8: 그분은 공사가 다 망하잖아. 눈치가 오한이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2: 열이 검을 뻗어 풍둥을 내린다.
8: 됐다.
2: 풍둥에 매달린 소원 종이.
10: 다른 생이 있다면 그때는 대군과 함께 할 수 있기를.
2: 소원을 확인한 열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현재 처소. 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3: 난 그 소원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생 말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나랑 같이 있자.
2: 열이 은조의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기도하듯 간절히 눈을 감는다. 이때 은조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인다. 열이 놀라서 고개를 드는데 은조가 천천히 눈을 뜬다.
8: 은조. 밖에 어이 있느냐?
9: 들라 하겠습니다.
2: 은조가 핏기 없는 얼굴로 열을 돌아본다.
8: 뭐 필요해? 일으켜줄까?
2: 은조는 말없이 열의 손을 꼭 잡을 뿐이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열을 향해 뻗는다. 열이 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대준다.

0: 많이 힘들었죠.
1: 열이 옅게 웃는다.
2: 전혀 하나도 안 힘들었어.
1: 은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춘섬이 대야를 들고 들어온다.
3: 은조야!
1: 종종 걸음으로 달려온 춘섬이 대야를 내려놓고 은조 곁에 앉는다.
3: 잘했어. 은조야, 잘했어. 아휴, 애썼다. 우리 애기.
1: 춘섬이 은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4: 은조가 깨어났네요.
5: 네, 너무 네, 다행인데요.
4: 다행입니다.
5: 이게 열은 이제 깨어난 은조가 아직은 또 맹독에 중독이 됐었으니까 힘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 떠먹여주고 어머나. 걷기 힘드니까 업.

0: 먹고 그 또 걸을 산책을 하고
1: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네요.
0: 네. 네, 이렇게 돌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성어린 열의 돌봄으로 은조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조가 열에게 그 팔찌를 끊어버렸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열이 나는 너무 속상하다고. 왜냐하면 네가 이제 위험해져도 내가 너 대신 너를 그 대신일 수가 없지 않냐고.
1: 아니 이제 왕이 되셨는데 네. 나라를 돌보셔야지. 어쨌든 진정한 사랑이네요, 그죠?
0: 네네.
1: 근데 임사용은 또 어떻게 됐어요?
0: 그 같이 맹독에 중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깨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유배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여러 상황들 때문에 다음 장면,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뭔가 막 생각을 하고 다음 장면을 보니까 짚고 있던 지팡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짚신 하나가 둥둥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이제 열이 받냐면 바다에 투신을 했는데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사영이 이렇게 그 악하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가문은 몰락을 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둘째 아들 제이만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도 제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찰에 불공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다음 내용입니다.
2: 며칠 후 산사 제이가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법당에 놓인 불상을 가만히 바라본다. 법복을 입은 숙이 홍씨가 온다.
3: 망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습니까?
4: 일생을 이름 하나 드높이려 시끄럽게 사셨던 분입니다. 조용히 보내드리려 합니다.
3: 처사님을 뵙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2: 제이가 천천히 돌아본다. 잠시 후 열과 제이가 마당에 서서 사찰을 내려다본다.
4: 홍은조는 어떻습니까?
5: 많이 괜찮아졌어.
2: 제이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5: 떠난다고?
4: 예.
2: 열이 아쉬운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4: 제 어미는 기녀였습니다.
2: 열이 흠칫하며 돌아본다.
4: 해서 천출임을 숨기고 살며 집안 누구에게도 정부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2: 과거
6: 얼굴엔 이게 뭡니까?
4: 그러다 홍은조를 본 겁니다.
3: 누이 짓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는 마음을 쓴 것뿐입니다.
4: 신분 뒤로 숨은 저와 달리 당차게 버둥거리는 그 애를요.
2: 제이는 은조와 갈등하다가 뺨을 맞기도 했다.
4: 시작은 열패감이었을 겁니다. 제 불행의 온당함을 증명하겠다고 그토록 홍은조를 괴롭혔던 걸지도요.
5: 글쎄, 홍은조는 너한테 빚만 졌다고 하던데? 다 갚지 못했다고도 했고.
2: 제이가 울컥해서 먼 곳을 응시한다.
4: 되돌려받았습니다. 넘치도록.
2: 열의 시선에 안타까움이 어린다.
4: 인사는 없이 떠나겠습니다.
2: 제이가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5: 어딜 가든 너무 버둥거리진 마라.
2: 열이 돌아보는 제이와 시선을 맞춘다.
5: 품계 떼고 존대 치우고 말하는 거다.
2: 제이가 피식 웃는다.
4: 웃기만 해라. 울리면 바로 쫓아온다.
2: 열의 입가에도 개구진 미소가 피어오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홀가분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임제이와 노복이 보찜을 메고 도성문을 빠져나온다.
7: 도련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4: 안 정했어. 일단 가보려고.
7: 이대로 떠나도 일은 없으시겠어요?
4: 두고 왔어. 남김없이.
2: 텅 빈 제이의 방에 화살 하나만.

0: 덩그러니 놓여있다. 민지개 집 마당.
1: 어머니, 내 은야복 어디 뒀어?
0: 은조가 행랑채에서 나오는데 가마와 상공들이 대기하고 있다. 은조가 공손히 인사한다.
2: 홍가 민지개 여식은 내명부의 명을 받으시오.
3: 네, 은조가 드디어 열과 혼례를 네. 치르게 되나요? 네.
4: 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요. 열은 아직 국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제 국혼은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혼례를 안 치르겠다는 네. 거예요. 어느 여인과도 혼례를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은조, 내심은 은조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은조 때문이 아니라 그 이괴야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있었는데 그 세자가 커서 왕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도 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카인 세자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도 같은 처지에서 저렇게 폭군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만약에 혼례를 하고 후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세자가 또 폐위가 될 거고 네, 그런 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조는 또 은조대로 이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까 중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아까 내명부의 명을 받으라 했잖아요. 네. 대비가 부른 건데 중전은 될 수 없으니 후궁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조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열의 옆에 있어도 좋겠지만 아 그냥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밖에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은조에게 열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켜야 할 것이 오직 너 내 여인일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리고 꿈꿔야 할 것이 비로소 너일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3: 세상에
4: 그렇게 얘기를 하죠.
3: 그 열은 어찌 보면 이제 왕에서 내려올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4: 그런 거죠. 네. 이제 빨리 그 세자가 되고 나면 이제 얼른 내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 열과 은조의 이렇게 과거 인연이 또 밝혀지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이 그 임금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행궁에 나갔다가 강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은조가 은조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민지기 임금을 보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빠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잘 쳐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구해줬어요. 구해주고서는 아버지가 막 부르니까 이제 깨어나는 것만 보고 막 간 것,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열이 네네. 누가 자기를 구해줬는지. 그래서 열이 이제 강가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해준 사람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선비가 나타나요?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3: 네.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무얼 찾는 게냐?
6: 날 구해준 은인의 흔적을 찾소.
5: 왜? 신세라도 돌려주려고?
0: 열이 선비를 물끄러미 올려다본다.
6: 그렇소.
5: 어찌 돌려줄 건데?
6: 받은 대로 목숨 정도는 구해줄 거요.
5: 참말로 그럴 것이냐?
6: 나 장부요. 사내.
5: 그래, 허세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꾸나.
6: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 이름이 뭐요?
5: 이름은 없고 그냥 노인이다. 저 달에서 온
0: 현재 저작거리
5: 뭐 인상적인 외모긴 하지 이게 이래서 문제야 이러니 이거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
0: 월화노인은 때로는 나비 때로는 고양이 이 밖에도 동자승 풍등상인으로 모습을 바꿔왔다 다른 날 낮, 대비와 홍 씨가 누각에서 차를 마신다.
7: 내 속으로 나왔지만 독해요. 그 많은 정사 칼같이 해치우고 꼬박꼬박 나간답니다. 제 정인 만나겠다고.
8: 너무 알죠.
0: 대추가 누각 계단에 앉아있다.
8: 덕분에 제가 주야간 없이 근무 중이고요.
9: 전하!
0: 어린 세자가 다리 위에 서 있는 열을 향해 달려간다.
10: 이놈, 숙부라 부르라 일렀다.
9: 그랬다간 어마어마께서 경을 칩니다.

0: 열이 몸을 숙여 세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두 손을 꼭 잡아준다.
1: 내 앞에선 괜찮다.
2: 예, 숙부.
1: 바나, 세상이 너의 총명을 알도록 성심껏 보고 마음껏 빛나거라. 넌 그래도 된다.
2: 예.
0: 열이 일어난다.
1: 아,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먹어.
3: 네가 쑥쑥 커야 모자를 물려주지.
2: 그때가 되면 뭘 하실 건데요?
1: 그야.
0: 열이 허공으로 시선을 던진다.
1: 마중을 나가야지.
0: 그의 눈빛이 한층 애틋해진다.
1: 해서.
0: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어느 맑은 날. 은조가 분홍코 꽃신을 대돌 위에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하얀 버선발을 밀어넣는데 벚꽃 무늬가 장식된 풍성한 비단옷, 벚꽃 머리꽂이와 가락지를 맞춰 입은 모습이 청초하고 어여쁘다. 은조가 환한 미소를 띤 채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1: 해서 네 앞에 여느 사내로 서기를.
0: 푸른색 도포에 갓을 쓴 열이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밭 가운데 서 있다.
1: 달려오는 너를 힘껏 반길 수 있기를.
0: 은조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풀나풀 달려온다.
1: 그리하여 너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0: 열이 마침내 그녀를 품에 안는다.
1: 안녕. 내 꿈이자 내 구원이자 내 연인인.
0: 은조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오른다.
1: 나의 은혜하는 도정님아.
4: 야, 드디어 둘의 사랑이 완성됐네요. 네.
5: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붙었어요. 네. 그 현재 서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왕가의 삶과 사랑이라는 전시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왕가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열이 은조한테 줬던 그 분홍코 꽃신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혼을 할 때 이제 그 벚꽃이 새겨진 장식이 된 가락지를 줬거든요. 그 가락지가 이제 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큐레이터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대군의 아내인 부부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발굴 당시 아주 귀한 비단에 쌓여 있었다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그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둘은 혼례를 했고 그리고 은조는 부부인의 지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의 큐레이터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관람객들이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네. 두 사람이 남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였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하나는 은조와 똑같이 생겼고 어머. 하나는 열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네. 두 사람은 처음 봤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애틋한 그 눈빛이 확 번지면서 뭔가 서로를 알아본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이제 드라마가 엔딩이 됐습니다.
4: 네. 아, 네.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5: 이렇게 은혜하는 도정님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드라마로 만나뵙겠습니다.
4: 네, 기대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KBS 드라마 은혜하는 도정님아 지금까지 화면의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은혜하는 도정님아 OST 중에서 하성운이 부른 Loving You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학창 시절에 시험 날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은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왜요?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험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 외워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창시절 시험뿐만이 아니죠. 인생에서 거쳐야 할 시험도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닥쳐옵니다. 학창시절 시험이 그랬듯 일단 망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겁먹지 말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루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시험 전에 듣던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외워라는 말이 처음엔 좀 무책임하다고 느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틀리고 나서야 답이 보이고 그 답이 그제서야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틀렸다면 내일은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LP카페에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순실의 꼬깃꼬깃해진 편지 이어서 민혜경이 부릅니다.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독특한 제목의 노래 두 곡이었죠. 꼬깃꼬깃해진 편지 우순실이었고요. 민혜경의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함께 들었습니다. 정자 주은수님 좋으셨겠네요. 친정에 왔습니다. 엄마께서 반찬 만들어 놓으셨다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어떤 반찬이었을까요? 친정엄마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 준수님 잘 가지고 와서 맛있게 잘 드시고 계시겠죠? 전은주님도 친정 다녀오셨나봐요. 지금 아이 데리고 친정 가는 길이에요. 한 달 넘게 안 가서 쉬는 날 부랴부랴 가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출퇴근이 유동적이니 시간 빼는 게 참 쉽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안 가신 게 아니라 못 가신 거였네요. 전은주님 바쁘게 생활하시느라고요. 모처럼 친정 나들이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행복한 마음 가득 안고 오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LP 카페로 넘어갑니다. 이문세와 고은이의 이별 이야기. 이어서 남입니다. 슬픈 인연.

빛바랜 앨범 재킷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멜로디. 오늘도 손때 묻은 LP의 마음을 기대어 보는 LP 카페 함께합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가수 가운데는 허림이라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허림. 그의 노래 중엔 인어 이야기라는 곡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별 이야기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곡 별 이야기는 후렴구가 인상적인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닐 세다카의 Next Door to an Angel을 샘플링해서 음악 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고요. 우리나라에선 원곡보다 번안곡 인기가 좀 더 높았습니다. 박인희, 이현실, 양인 같은 대부분의 70년대 여성 포크 가수들이 그랬듯 허림 역시 청량한 음색이 아주 매력적이었는데요.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던 그는 아이가 아파 오래 활동하지 못했고요. 이후 크리스찬 음악, CCM 쪽에서 노래하며 음악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림의 별 이야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전해드릴 곡은 김준의 휘파람 하이킹입니다. 김준, 멋쟁이 신사 가수로 불렸는데요. 빨간 마우라를 부른 자니 브라더스의 멤버이기도 했죠. 이후 솔로로 독립해 재즈 가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김준은 후배나 동료 가수들의 활동을 많이 도왔는데요. 특히 솔로 앨범을 작업할 땐 음반 세션으로 사랑과 평화의 전신이던 서울 나그네를 캐스팅했고요. 당시 음반들은 세션명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김준은 최희철, 김명곤, 이남희, 이철호, 김태흥 등 초기 사랑과 평화 멤버들 이름을 모두 실었습니다. 특히 편곡까지 한 김명곤은 사진까지 넣었죠. 그만큼 연주자들에 대한 예우를 했고 사랑과 평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휘파람 하이킹은 김준이 만들었고요. 힘찬 호루라기 소리와 상쾌한 휘파람 효과음이 아주 흥겨운 여름에 듣기 딱 좋을 곡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발표돼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이 노래 오랜만이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허림의 별 이야기 이어서 김준입니다. 휘파람 하이킹.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 이번엔 혼성 듀엣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광주, 최혜경의 젊은 태양인데요. 1978년 대학가요제 출전곡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에 참여했던 심수봉이 이 곡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리메이크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죠. 최근은 스위스로우와 슈퍼키드가 다시 부르기도 했죠. 박광주와 최혜경은 대학 시절 활동하던 연극 동아리 멤버였는데 이 노래를 끝으로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박광주는 언론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광주, 최혜경이 부른 젊은 태양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이명훈의 님타령입니다. 이명훈, 제1회 해변가요제에서 그대로 그렇게를 불러 인기상을 받은 피버스의 보컬이었는데 가요제 이후에도 밴드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독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얼굴 빨개졌다네,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곡들을 히트시켰고 오늘 들으실 님타령으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곡은 시인과 천장의 하덕규가 만들었고요. 시인과 천장 데뷔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악과 가요의 절묘한 크로스오버 가요로 아주 신명나는 노래죠. 특히 이 노래엔 여성 가수의 목소리도 들어있는데 이 가수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궁옥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덕규와도 친분이 두텁고 이 곡이 발표된 1983년에 남궁옥 분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추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박광주, 최혜경의 젊은 태양, 이어서 이명훈입니다. 님타령.

오늘 LP카페에서는 허림의 별이야기, 김준의 휘파람 하이킹, 박광주 최혜경의 젊은 태양에 이어서 이명훈의 님타령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조용훈님께서 LP카페에서 노래 비하인드 듣는 맛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용훈님.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수아진에서 형님이죠?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0: 오래된 취향과 새로운 취향이 뒤섞이는 시간. 신세미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감정은 뭘까요? 뭐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 기대도 있을 수 있겠고.
1: 네. 네. 저는 그래도 일을 할 때 불안보다는 그 이 일이 잘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미디어에 어떤 가수를 소개한다거나 할 때 피칭이 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이 저를 좀 움직이게 합니다.
0: 이왕이면 불안한 생각보다는 좋은 네. 쪽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더 좋죠.
1: 네. 네. 그냥 불안해서 일을 하면 네. 사실 안 되면 더 실망이 크고 네. 기대했다가 뭐 안 되면은 또 다른 데 문을 두드려 보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조금 더 에너지가 발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0: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태양의 2017년 정규 3집 화이트 나이트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해봤는데요. 예. 사실 태양은 빅뱅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8년부터 일찍이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0: 그랬죠.
1: 뭐 나만 바라봐라는 곡에 이어서 2014년에 발표했던 눈, 코, 입이라는 곡도 히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태양 하면 좀 감미로운 R&B 가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도 이제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발표하는 솔로 음악을 들어보면 부드러운 R&B라기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전자음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됩니다.
0: 최신곡도 그런 느낌이고요.
1: 네, 맞아요. 이런 태양의 좀 음악적인 전환점이 되어준 앨범이 바로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정규 3집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태양이 조금 어둡고 차갑기도 한 그런 전자 사운드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음악에 끌어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Wake Me Up이라는 곡과 Darling이라는 이 두 곡은 그래서 조금 Wake Me Up 곡에서는 새롭게 이제 전자음악의 향기가 좀 느껴졌다면 예. 또 Darling이라는 또 다른 타이틀곡에서는 그래도 그 전부터 해오던 그런 태양의 전매 특허 같은 R&B를 또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변화의 움직임이 슬슬 느껴지던 이 3집 앨범에서 오늘 소개할 수록곡은 텅 빈 도로라는 곡입니다.
0: 텅 빈 도로요.
1: 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조금 자유롭게 태양이 이 곡에서는 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느껴져서인데요. 뭐 어떤 장르를 해야겠다. 또 새로운 시도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좀 압박감이라기보다는 태양의 이야기 자체가 좀 편안하게 들려오는 곡이고요. 이 텅 빈 도로라는 제목처럼 이제 연인이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도로 위에서 이 느낌을 내려고 이 사운드도 정말 필요한 소리들만 남기고 다른 소리들은 다 뺀 그런 좀 텅 빈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채우는 거는 태양의 목소리랑 기타 연주 이 두 개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를 비우고서 편안하게 태양의 목소리랑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곡이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오랜 세월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양의 텅 빈 도로 오늘의 언타이틀곡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태양의 텅 빈 도로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멜로망스의 노래 듣죠?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멜로망 씨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심규선의 부디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 6월 모닥불도 쬐다 말면 섭섭하다. 대단치 않게 여겨지거나 당장 쓸모가 없어 보여도 막상 사라지고 나면 섭섭하고 아쉽다는 뜻이지요. 한여름에 모닥불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처박혀 있던 딱딱한 찬밥도 막상 라면을 끓여 먹다 보면 꼭 생각이 나고, 오래 입어서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도 막상 버리고 나면 그것만큼 편한 옷이 없어서 두고두고 아쉬워하게 되지요. 어쩌면 시간의 개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지만 항상 이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말이지요. 곧 사라질 이 시간을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기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었던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의 에세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중에서 찬란하게 나이 들기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생을 편안히 살고 있다. 전원에서 여생을 한가로이 보내고 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나는 신문이나 매체에서 이런 문장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노년의 삶은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하고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런 문장을 보자마자 작자앞해지곤 했다. 그래서 여생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절대로 여분의 삶을 살지 말아야지. 사회에서 나를 밀어내도 내 몫의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여야지. 한가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은 보내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런 다짐을 했던 내가 이제 여생이라 불리는 시간대에 도착했다. 지금 나는 내 리듬에 따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뉴스 혹은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척을 한다. 식사 메뉴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택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음악회도 전시회도 여행도 내 기분대로 즐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의무와 시간에 쫓기던 과거에 미처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산다. 젊을 때 그토록 갈망하던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공이다. 누가 노년을 여생이라 부르며 노년을 무료한 이미지로 떠올리도록 만들었을까? 소파에 누워 기운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삶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 노년이다. 심신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가 바로 노년이다.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 하루 종일 햇살도 볼 수 있으니 눈이 부시지 않은가. 박경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7월 15일이 삼복 중 첫째, 초복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초복을 앞두고 복날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복의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형상을 의미하지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폭염을 견뎠을까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복날이 되면 고위 관료들에게 빙표를 나눠줬습니다. 일종의 얼음 교환권인데요. 이걸 들고 장빙고에 가면 얼음을 받아올 수 있었다고요. 아마 그 시절에는 최고의 여름 보너스였겠죠? 백성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탁족이라고 해서 시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지요. 재미있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훌쩍 여인다고 해서 아무리 땀이 나고 더워도 꾹 참고 목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 초복날에 실수로 목욕을 했다면 살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중복과 말복에도 목욕을 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날 즈음에 내리는 비를 삼복비라고 불렀는데 지역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전라도 같은 남쪽 지방에서는 벼농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초복날 소나기는 구슬보다 낫다며 반겼고요. 충북 보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때 비가 오면 대추알이 안 맺혀서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날 비가 오면 보은 큰애기가 운다는 속담까지 생겼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임헌익의 눕거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펄 시스터즈의 즐거운 여름, 임원익의 눈거리 음식점, 그리고 서울 시스터즈의 지난 여름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나라면 먹는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떠올리지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음식으로 더위를 떨쳐냈을까요? 양반가나 살림이 넉넉했다면 닭을 잡아서 푹 구워 드셨겠지만 서민들에게 닭 한 마리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이나 게장국을 끓여 먹거나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해 먹었습니다. 형편이 좀 된다면 큼직한 민어를 사다가 민어탕을 끓여서 복다림을 하기도 했지요. 우리가 즐겨 먹는 삼계탕은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닭을 물에 끓여 먹는 평범한 닭백숙 형태였고 일제강점기 무렵에 부유층들이 닭백숙이나 닭국에 비싼 인삼을 넣어 먹기 시작한 게 지금 삼계탕의 전신인 게삼탕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1960-70년대 들어 양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국민 보양식이 됐지요. 주 재료인 닭보다 귀한 인삼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게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날을 앞두고 시장통에 나가보면 복다림 음식 준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아주 활기찬 풍경이 펼쳐집니다. 닭은 물론이고 민어나 수박 같은 게 인기 품목들이었지요. 닭시장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날갯짓이 힘찬 닭을 사가려고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여름철엔 동네마다 꼬마들이나 청년들이 주도하는 서리소동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참외나 수박서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였지만 닭을 몰래 훔쳐가는 닭서리는 동네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복날 잡아먹으려고 며칠 동안 마당에 묶어두고 살을 찌우던 씨암탉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사달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는 한복남의 전복타령, 하춘화 구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김상진의 너와 나의 행복, 네 곡입니다.

0: 받았지.
1: 어째서?
0: 방앗간 채리려고 은행에 조금을 들었지.
1: 잘했군, 잘했어.
2: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1: 그러게 내 영광이라지.
0: 마누라,
1: 왜 불러요?
0: 복덕방 골룡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
1: 왔었죠.

네, 노래 네 곡 듣고 왔습니다. 한복남의 전복타령, 하춘화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 머루와 다래의 신봤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너와 나의 행복, 김상진의 노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복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복날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날의 대표 보양식이었던 보신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옛날엔 복날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마솥을 걸어놓고 게장국을 끓이던 모습이 흔한 풍경이었는데 게 식용금지 법안이 발효되고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이미 많은 보신탕집이 문을 닫거나 다른 재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날에 먹을 만한 보양식은 더 다양해졌지요. 국민 보양식 삼계탕이 건재하고 장어나 민어, 흑염소, 오리까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특정 보양식을 즐기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고요. 또 세계적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무더운 복날에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지요. 든든한 보양식을 나누면서 올여름도 잘 나보자 하는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보양식 얘기가 줄을 이뤘지만 복날에 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송영란의 퇴근할 때 만납시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이해란의 백세 인생. 그리고 김상범의 건강을 위하여.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67년 7월 11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장마철 옷 보관. 여름 장마철엔 습기가 차서 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쉽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안의 구석구석까지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하며 특히 겨울옷의 보관을 잘 해야 한다. 겨울옷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광소독을 잘해서 습기가 차지 않게끔 창호지나 신문지에 사서 눌리지 않게 상자 속에 넣어 장롱 위나 선반 위 같은 높은 곳에 올려놓아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때는 나프탈렌 같은 소독약을 얇은 종이에 사서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종이장판은 습기가 있는 곳에 세탁비누를 문질러 놓으면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네, 요즘은 뭐 제습기나 제습제들이 잘 나와서 많이 개선됐지만요. 옛날에는 장마철만 되면 습기, 곰팡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옷을 신문지나 창호지에 둘둘 싸서 장롱 꼭대기에 올려두시던 어머님의 모습 생각나실 겁니다. 옷장 문을 열면 확 풍겨오던 일명 좀약이라고 불렀던 나프탈린 냄새. 아주 강렬했지요. 그 냄새에 찌든 옷을 꺼내 입었을 때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안 빠져서 참 고역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땐 참기 힘들었는데 가끔은 그 냄새마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2ACE의 노래 빗속을 둘이서 이어서 윤신혜의 알뜰한 당신.

네, 2ACE의 빗속을 둘이서 윤신혜의 알뜰한 당신 듣고 왔습니다. 가끔 나이 드는 게 서글프다 느껴질 때가 있지요. 거울을 볼 때나 여기저기 이유 없이 몸이 쑤실 때 나이를 먹긴 했구나 싶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을 애써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 조바심을 내고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모든 일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신다고요. 그런 나이 들매 장점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만족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미리의 반갑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열린 버튼을 누른 채 기다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배려 덕분에 출근이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좀 더 여유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인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거죠. 나에겐 별거 아닌 일들이 세상을 좀 더 멋지게 꾸며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루는 또 어떤 다정한 손길로 시작해볼까요? 이사오 사사키가 작곡하고 김에라의 해금과 함께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Always in a heart.

방금 들으신 곡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로 이지수가 작곡한 Still I Like, 그리고 먼저 만난 곡은 이사오 사사키가 작곡한 Always in Heart, 김예라 해금과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두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도 음악은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국에 도피한 듯 적막한 나의 생활. 술 씻고 도공 찾아준 그대 보기 부끄럽소. 지붕에 띠풀 한 줌 미처 얹지 못해서 너무도 총총히 돌아가게 하는구려. 조선시대 장유의 시. 허생이 책 보따리를 메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집을 수리하는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머무르게 할 수 없었으므로 떠날 때 이 시를 지어 선물로 주다였습니다. 장유는 공국에 도피한 듯 적막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국이란 세상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도공을 찾아온 그대가 술을 싣고 왔다고 했는데요. 중국 한나라 양웅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도공은 나란 일에 실권도 없이 늙어가는 사람으로 이런 모습의 양웅에게 배우려는 자들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양웅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척이나 고맙고 반가웠겠죠. 장유도 그런 양웅과 같은 마음이지만 집이 엉망이라 허생을 머물게 할 수 없으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시에 담아 전한 겁니다. 이어지는 곡 웃도들이 송구여지고 강은일의 해금 연주입니다.

0: 꽃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강은일의 해금으로 웃도들이 송구여지고 감상하셨습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이번에는 판소리 흥보가의 한 대목을 만나봅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옛날 운봉 함양, 박성희의 소리, 신문범의 북장단입니다.
1: 옛날 운봉 함양 두월품에 흥보 놀보 두 형제가 살았는데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로 돼 놀보만은 오장이 칠보더랍니다. 어째서 그러는고 하니 왼쪽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처럼 똥또또름하게 심술 보따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밥만 먹으면 심술을 부리는디 꼭 이렇게 하더랍니다. 대장군 방 볼목하고 삼살 방을 다 이사 공코고구 방을 다 집을

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를 진데 형제 윤리인들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놀보가 심술이 나서 제 동생 흥보를 불러놓고, 야 이놈 흥보야, 너도 이제 40이 넘은 놈이 형의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네 저자식 데리고 당장에 나가거라. 아이고 성님, 벼랑간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고 간에 나가라면 나가지 무슨 잔소리야 이놈. 흥보 듣고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여 나 장계 쫓가 보내주시오. 보시라고. 땅 이로 봐.

부물하면 굶을 것이요. 주의

0: 堂灯当。
1: 판소리 흥부가 그 중에서 옛날 운봉 함양 대목을 박송희의 소리와 신문범의 북장단으로 만났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잇는 제목의 곡 소통 준비했습니다. 유은선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단 노래 소통 프로젝트 국악관현악단 다스름의 연주입니다.

27일 가사로 하는 시조 가운데 남창지름 시조 장판교 장애를 전해드립니다. 시조도 가곡처럼 남창과 여창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지켜 부르진 않습니다. 지름 시조에서 지름이란 질러서 부른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죠. 시조사설은 3장으로 구성되고 장판교상의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장판교상의 환한을 부릅뜨고 장팔삼오 창 메고 섰는 저 장사 너의 성명이 무엇이냐. 환한은 크고 둥근 눈, 장팔삼오는 길이가 팔척에 날끝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창입니다. 장판교는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달인데요. 이 위에서 유비의 장수 장비가 호통을 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긴 창을 든 장사는 장비입니다. 남창지름시조 장판교상의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나는 연인, 유관장 3인 중 말제아우, 거기 장군 장익덕이다. 장비가 자신을 소개하는 건데요. 장익덕은 장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연나라 태생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세 사람, 유비, 관우, 장비 가운데 막내 동생이고 대장군 아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 거기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 사설입니다. 적장사 호통소리 듣고 뒤로 주춤주춤하더라. 장판교 위에서 장비는 천지를 울리는 벼락 같은 고함으로 조조군을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남창지름 시조 장판교 상해를 문현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남창 지름시주 장판교상의 문현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자룡활쏘다 한승석의 소리와 푸리의 연주 함께 하시죠.

그때여 주은하,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정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날 주의 노숙다려 물어왈, 공룡이 나를 속였다. 융동대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전한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남을 어찌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활조화는 이진도 난치기라 만일 노래 두어서는 동호회 화근임의 주교 후화를 베.

보니 체존 안녕웅이 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명심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청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도 분봉을 나르는 듯이 올라가 사면 살펴보니 공명은 내 거 종적부 그 처에는 수조를 불러 이기놈 수조라.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은

나서는 네 한 번 봄에 두 번 보기가 없어 건양수 선미에 퉁퉁 나려 저람의 읍을 치고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까까

공이 많아 끈을 끊으는 생각지 않고 이 코자 따로는요 그래서 마땅한 회양 바치는 생각하야

자룡 활쏘다, 한승석의 소리와 프리의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일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살만하고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이 누군가의 작은 움직임 속에 시작되곤 하죠. 오늘도 마음 하나 더 기울이는 하루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소리꾼 김우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 앙상블 밴드 조선 블루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배소희가 작사 작곡한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가수 오키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신인답지 않은 무대를 선보이던 오키는 1977년에 이웃사촌이란 노래를 엄청나게 히트시키죠. 그런데 도무지 내려올 줄 모르던 그의 인기에 큰 타격이 가해진 뉴스가 터집니다. 당시 사전옥의 신화로 유명한 홍수환과의 열애설이었죠. 세계 복싱 챔피언과 터업 가수의 만남은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이 되곤 했죠. 열애설이 터지고 오키가 임신하면서 둘은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하지만 너무 서둘러 한 결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약 1년 만에 결별한 그들은 서로 안 볼 것 같이 헤어져 지냈지만 16년 만에 만나 다시 재결합을 했고요. 또다시 화제가 됩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처럼 사내 못 사내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같이 앨범도 발표했고 방송과 무대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재치있던 오키는 가요계와 방송계에서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1985년 돌연 활동을 중단합니다. 노래도 방송도 너무 지쳤기 때문이었죠.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곳에서 크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훗날 그는 노래를 그만둔 것과 식당을 차린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수환과의 재결합 이후 가정이 안정되면서 오키는 음악적 활동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2003년부터 꾸준히 노래를 발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과 같이 호흡해 나갔죠. 2024년엔 남편과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고마운 사랑을 발표했는데, 이 곡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암 진단 바로 전까지도 변함없는 가창력을 선보였고, 지난해엔 투병을 하면서도 대한가수협회 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무대 매너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대중과 함께했던 그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키의 건강한 음성 함께 듣겠습니다. 이웃사촌 그리고 고마운 사랑.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지난달 우리와 영원한 이별을 구한 가수 오키에 대해 추억해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나는 몰라요,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사촌, 그리고 고마운 사랑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켄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가라 가라.

0: 좋은 곡을 발견하는데 지각은 없습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할 척할 때 좀 저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1: 질문이 너무 웃기네요.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는 제가 말이 많은 편이지만 네. 그 사람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침묵하고 있으면 조금 말을 걸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0: 누구든 사실 네. 제가 말을 잘 안 하면은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예, 친근함의 표시가 네. 이제 먼저 말을 거는 거고.
0: 그렇죠.
1: 예, 조금 멀어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안 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0: 듣기만 하고.
1: 예, 다 비슷하겠죠. 예,
0: 말도 짧게 짧게 얘기하고.
1: 예, 단답으로 예. 그렇죠. 얘기하고요.
0: 그러면
1: 예.
0: 친해지기가 어렵죠. 예,
1: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쩔
0: 수 없죠.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안재욱의 데뷔 앨범 포레버에서 수록곡 소개하겠습니다.
0: 와, 언제였나요? 안재욱의 데뷔 앨범?
1: 이 앨범이 나왔던 게 1997년도인데요. 이 당시에 안재욱이 이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또 출연 중이었고 이제 앨범 타이틀곡인 포레버 이 예. 곡이 또 드라마에 삽입이 되면서 뭐 음반 그리고 드라마 모두 엄청난 성공을 또 거뒀었습니다. 특히 이 포레버라는 곡이 이제 극 중에서 안재욱이 최진실에게 이제 프로포즈하면서 부르는 장면에 또 등장을 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곡인데요. 사실 이 타이틀곡은 드라마의 인기랑 함께 엄청난 인기를 또 같이 누렸지만
0: 그렇죠.
1: 이 데뷔 앨범에서 오늘은 수록곡을 조금 더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앨범에서 연주곡이 무려 4곡이나 되고요.
0: 아, 예.
1: 또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곡의 포에버라는 곡의 작곡가인 고성진이 이제 직접 부른 그런 버전을 또 보너스 트랙으로 넣어서 진짜로 안재욱이 부른 노래 수가 많지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특히 또 7번째 곡인 널 보낸 지금이라는 곡은 또 안재욱이 아닌 더블이라는 다른 그룹이 부른 곡을 또 수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9곡 중에 안재욱이 직접 가창을 한 수록곡은 2곡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곡의 수록곡 중에 Don't Go Baby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0: Don't Go Baby요.
1: 네. 이 곡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이 곡을 쓴 작곡가가 저희에게는 좀 익숙한 뮤지션이자 또 작곡가로 알려진 조장혁이기 때문입니다.
0: 조장혁이요? 우리가 아는 조장혁
1: 네.
0: 말씀하신 거죠?
1: 중독된 사랑으로 네. 잘 알려진 그 조장혁이 이 안재욱을 위해서 이 곡을 썼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근데 조장혁이 사실 이제 94년도에 차인표의 앨범에서 한 곡을 썼던 적도 있고 그 차인표 앨범에서 5곡은 직접 디렉팅을 또 맡았었다고 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리고 또 영화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영화에서는 또 강수연 배우의 테마곡을 또 만들기도 했었던 것처럼 약간 배우들과의 작업에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네. 그런 조장혁이 Don't Go Baby라는 곡에서는 좀 안재욱이 가진 어떤 록적인 보컬을 좀 끌어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장혁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고 있는 곡이어서 네. 들어보시면 아 이게 조장혁이 써서 그렇구나 이런 흔적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안재욱의 노래에서 조장혁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안재욱의 Don't Go Baby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지욱의 Don't Go Baby,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죠. 015B와 필이 함께 부르는 325km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레슨 3 불편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 불안, 화, 실망감처럼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상대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이 눌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면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몸이라는 통로를 빌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키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상대방은 진작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 만큼 틈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까? 불편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내 감정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요. 내 감정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색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솔한 언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잇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를 숨기거나 외면할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속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아내는 나한테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서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솔한 감정은 마음 안에 머물고 겉도는 대화만 오가니 서로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읽어주리라 기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오해가 줄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기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배우자에게 나 지금 불편해 라고 말했다가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혼자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지금은 내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대화법을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4단계.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원인을 넘기는 너, you 메시지 대신 나,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상대방의 행동, 객관적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제 늦게 들어왔을 때. 2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서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았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3단계, 나의 감정, 솔직한 표현. 그 영향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어. 4단계, 바람이나 요청, 추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바로

0: 해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앞으로는 늦게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어 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감정을 참았다가 말하면 격앙된 상태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고른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섞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할 말을 잘 못하고 감내하는 편이라면 일순간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화에 임하도록 합니다. 이제 감정 조절을 돕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감정이 강렬해질 때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만 집중해도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장소 바꾸기. 대화 중인 공간을 잠시 벗어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풍경을 보며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불편했던 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화 내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이 긍정적인 바람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터놓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시작.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왔던 이야기를 막상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려움의 장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선택지는 당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레슨 12.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의 역동이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독백으로 흐르고 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 대신 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함과 소외감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대화에서 듣는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경험입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또 나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니 대화의 끝에는 이젠 피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대화를 독점하는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의 불균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제때 살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 빗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주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 욕구. 대화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낮은 자존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제도 나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화 패턴을 지닌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대화법.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주제 전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야기로 능숙하게 전환합니다. 상대방. 어제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나르시시스트. 아, 카페. 나도 요즘 괜찮은 카페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카페는 진짜 최고였어.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은 점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도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말의 부자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기술은 타고난 화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가 말솜씨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첫 만남과 이별,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 있는 말, 안부와 인사 같은 일상의 대화까지 말의 부자는 43가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 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덜어주면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 가장 나누기 쉬운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음이다. 마음은 좀 복잡해서 감정을 잘 골라내어 좋은 것만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고통은 나눠질 수 있을까? 목숨은 나눌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조금 덜어내어 죽어가는 일을 살릴 수 있을까?

0: 누구세요?
1: 연수 씨.
0: 저리 가줘.
2: 진짜.
3: 아, 네. 선생님이세요.
2: 그 과외 선생?
1: 걱정 많으셨죠. 아버님 수술 잘 끝나셨고 회복실에서 깨어나셨답니다. 어머니가 입원 수속 중이라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 제가 연락드렸어요.
3: 감사합니다. 수술 경과는 어떻대요?
1: 의사가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재활이 필요할 거라고 하네요. 회사 관계자도 수술실 밖에 같이 있었는데 회복할 때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준다고 해요.
3: 다행이에요. 수고가 많으세요.
1: 아닙니다. 제가 뭘.
3: 고마워요, 인성 씨.
1: 아, 그런 소리 마세요. 아, 저도 어머니 안정하실 때까지 곁에 있다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3: 병원에서 지내기 불편할 텐데요.
1: 아, 전 아직 젊은데요, 뭘. 이거 동전이 다 됐나 봐요. 소식 또 전할게요.
3: 글 켰어.
0: 끊어졌어?
3: 인사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인성씨라는.
2: 그럼 됐지.
0: 아, 아빤 괜찮으실 때 엄마
3: 수술 잘 끝났고 아빤 회복실에 있고 엄만 입원 수속 중이고 회사 사람이 와서 같이 진행해주고 있대. 됐지.
4: 고마워요, 인성씨.
3: 야,
2: 왜 독신주의라고 안 했냐?
3: 독신주의여도 연애는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데.
2: 누가?
3: 네가.
0: 그 언니 연애? 연애? 누구? 준오빠 선생님하고?
3: 아니야. 아직 손도 안 잡아봤다고.
2: 말도 안 돼. 아니 손도 안 잡아봤다고? 언제부터 만났는데?
3: 또 혼자 연애 소설 쓴다.
0: 그럼 결혼하는 거야?
3: 언제 할 건데? 제발 좀 앞서가지 마. 너희가 상상하는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2: 소영! 언니 뉘앙스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듯.
3: 정은서! 그래도 아빠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야.
0: 맞아.
3: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0: 저쪽 벽이 좋겠는데. 아, 지수야, 피아노 어디 놓을까?
1: 오빠, 이게 뭐야?
0: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야. 지수 선물로.
2: 뭐야, 선물? 오, 이 피아노 회장님 돌아가신 딸?
0: 할아버지가 쓴 카드도 있어. 이거 봐.
3: 지수 양. 이 피아노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 보낸 내 딸아이도 더 기뻐할 거예요. 이 골목에 피아노 소리가 언제나 울려 퍼지길 바래요.
1: 언니, 이걸 어떻게 받지?
4: 너무 소중한 걸 주셨네. 야, 이준호. 네가 혹시
0: 바람 잡았냐고? 아니, 나도 아침에 얘기 들었어.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 너희들 기분 좋게 해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아노를 보내주기로 했다고 그러시던데.
4: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0: 오후에 조율사가 올 거야. 집에 있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쳐.
4: 오히려 준호네 집 사람들이 편해지겠는데?
1: 어?
4: 지수가 피아노 치는 동안 다들 못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1: 뭐라고?
0: 아,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아니야, 지수야. 다들 네 피아노 소리 감상하느라고.
1: 죄송해서 어떡해.
0: 아니야. 진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마웠어. 좋은 음악 들려줘서.
4: 야, 회장님한테 나중에 인사나 드려.
1: 지금 당장 드릴래.
0: 야, 너 어디 가?
4: 제가 낯은 가려도 행동은 빨라.
0: 할아버지 안 계셔?

0: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1: 또
0: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1: 영 듣기가 거북하구나.
0: 감기가 목으로 왔어요.
1: 머리는 그렇게 선머슴처럼 잘라놓고 모자도 안 쓰고 돌아다니니 감기에 걸리지. 날 원망하는 거냐? 돈 빌리러 애보내는 네 엄마나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하는 너나.
0: 아, 덕분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니 됐어요.
1: 그랬다니 다행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0: 이 시집 요즘 되게 유명한데 신은 영 별로세요?
1: 어, 감기 다 나으면 읽자.
0: 네. 아, 토지 양장본 나왔던데 살까요?
1: 박경리 작가의 토지가 나왔어?
0: 네.
1: 월간 경향에서 다 읽었잖니.
0: 아, 이번 판은 사부까지 묶어서 양장본 가로쓰기로 나왔대요.
1: 난 텔레비전으로 볼란다. 드라마도 아주 잘 만들었어.
0: 아, 채수지 배우 너무 세련되게 예쁘지 않아요?
1: 아역들만 못해. 아역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잘했는지 그래도 볼만은 하더라.
0: 나중에 평사리에 가보고 싶어요. 마을 전체가 세트장이라던데요?
1: 세트장이라니? 그냥 시골에서 찍는 거 아니었어?
0: 아, 그게 아니라 평사리 전체를 토지 배경에 어울리게 바꿨나 봐요. 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1: 아유, 불편하기 짝이 없겠구나. 생활 공간에 카메라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0: 근데 나중에 북간도 용정은 어떻게 찍을까?
1: 아유, 그만 가봐라. 감기 다 떨어질 때까지 오지 말고. 괜히 늙은이한테 감기 굶길라.
0: 아, 그동안 고모님 심심하셔서 어떡해요?
1: 그게 걱정이냐? 집에 돌봐야 할 꽃나무랑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럼 저 읽을 책 빌려가도 돼요?
1: 딱 세 권만. 그 전에 나와서 다시 오고.
0: 네!

0: 아, 시원해.
1: 안 춥냐?
0: 아, 나 목이 뜨끈해서 찬 거 먹고 싶었어.
1: 감기는 왜 걸린 거야?
0: 고모님 말씀으로는 내 머리가 짧아져서 그렇다는데 머리털이 보온 효과가 있을까?
1: 그럼 머리 긴 여자들보다 머리 짧은 남자들이 더 감기에 잘 걸리겠네.
0: 그치? 고모님 댁 가는 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안 가니 홀가분하기도 한데 그것마저 안 가면 잉여인간이 된 것 같고.
1: 책 읽어주는 게 그렇게 재밌냐? 입 안 아파?
0: 그럼 이만한 용돈벌이가 어딨어. 잘하면 대학 등록금도 모을 판이야.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돼서 인터뷰를 할 때 고문에서 책 읽어드리며 지망생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멋있지 않아?
1: 너 그때 빵 사준 부잣집 도련님도 잊지 말고 말해주세요.
0: 오, 당연하지.
1: 그때까지 뭐 필요한 거 있음 시키시고요.
0: 부잣집 도련님이 노동의 기쁨을 아시네요.
1: 글 쓰는 노동만 하겠어요.
0: 역시 날 알아주는 건 우리 준호밖에 없다.
1: 그러다가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갈 거면서.
0: 어, 야, 내가 언제? 어? 어떻게? 감자가 올라가.
1: 감자.
2: 무슨 정신으로 불을 올려놓고 그냥 나가냐? 냄비 다 태우고 불 날 뻔했잖아.
0: 불 안 났으면 됐지. 이 냄비 그냥 버려야 할 것 같은데.
2: 버리긴 뭘 버려. 구멍나지 않게 잘 닦아. 네 손에 맡겼다간 살림 다 거덜내겠어.
0: 아, 나는 역시 살림 체질이 아니야.
2: 누구는 살림 체질이라 하니? 자기가 맡은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0: 알았어.

0: 걸린 사람이 외출하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1: 이제 다 나은 거 아니야?
2: 준호랑 외출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았는데
0: 봉사 갈 정도는 아니야.
1: 지수야, 어? 네가 가면 어떨까?
3: 난 매일 갔어. 한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른들은 일 나가고 애들끼리만 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0: 나도 가고 싶지만 이 글을 끝내야 할 것 같아서.
1: 저기 집에 있는 음식을 싸줄 테니까 그거 들고 오늘만 네가 가봐.
3: 알았어.
0: 아, 배고파. 간장 계란밥 해먹을까?
1: 많이 썼어? 오늘은 끝낸다며.
0: 하나도 못 썼어. 한 문장 막히면 몇 시간 훌쩍이야. 아, 쓰고 나면 별 얘기도 아닌데.
3: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안에 냉기가 도는 것 같네.
0: 계란 있나? 마가린 있겠지? 간장 언니야, 양조 간장 넣으면 되나?
1: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아, 수혜점은 당분간 문 닫아야 할까? 저녁에만 여는 것도 힘드네. 지수, 이제 오니? 왜 대답이 없지? 어? 왜 그래, 지수야? 무슨 일이야? 어?
3: 언니, 성욕열 앓은 적 있다고 했지?
1: 어렸을 때 은수랑 같이 앓고 나왔지?
3: 언니, 아기가 죽었어. 엄마가 돌아오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죽었어.
1: 어떡하니? 우리 지수 얼마나 무서웠어.
3: 내가 갔어야 했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돌봐줄 어른도 없었어. 바닥은 냉기가 올라오고 그런 데서 어떻게 아기가 회복되길 바라겠어.
1: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3: 아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 의사도 불러왔는데 아이 엄마는 돈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치료해보려고 했다는 거야. 목사님도 오셔서 치료비는 자선단체에 도움을 청해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3: 근데 의사가 그제야 친절해지더라. 모르겠어. 난 그 의사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 아픈 아이들의 상태를 그제야 봐줬고. 의사가 날 보더니 성욱열 앓은 적이 있냐고 해서 아닌 것 같다 했더니 빨리 집에 가서 약 먹으래. 그렇지 않으면 나도 성욱열에 걸린댔어.
1: 아니야. 넌 절대로 안 걸려.
0: 야, 만에 하나 네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날 절대 용서 못할 거야.
3: 의사가 준 약 먹었으니 괜찮아질 거야. 아, 성욱열은 머리 아프고 목 따끔거리고 불쾌한 느낌으로 시작된대.
4: 이럴 때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0: 아기랑 일주일 이상 함께 지낸 데다가 성욱열 기운이 있는 사람들 틈에 있었으니까 당분간 증상이 오나 보자.
1: 얘들아, 해수를 어떡하지? 아직 면역이 안 됐잖아.
0: 아, 그러게. 아, 학교에서 단체로 접종할 때 했어야 했는데 그날 무섭다고 아예 학교 안 갔잖아.
1: 지수야, 여기 어서 좀 누워.
3: 나 들어갈게.
1: 그래.
0: 아, 정말 미쳤다. 지수 혼자 가게 하고 집에서 쓰레기 같은 글이나 쓰고 있었다니.
1: 당분간 수혜점은 문 닫을까 봐.
3: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1: 혜수야, 너 당분간 고모네 집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3: 왜? 왜 갑자기? 늦게 들어왔다고 쫓아내는 거야?
5: 내가 그 정도로 이 집안의 민폐야?
1: 지수가 좀 아파. 잠시 동안만이야. 같이

0: 있으면 너도 옮을 위험이 있어서 그래.
1: 왜 어떻게 아픈데?
0: 아, 너 학교에서 예방접종 안 해서.
2: 됐고, 내가 지수 옆에서 간호할 테니까 언니는 해수 챙겨서.
1: 아, 싫어. 내가 무슨 짐작이야? 챙겨서 어디로 보내려고? 어? 아예 나를 그냥 소포로 붙이시지?
3: 혜수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아,
1: 싫다고. 나도 간호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0: 야,
1: 왜?
0: 그냥 고문에 며칠만 가 있어.
1: 까다로운 고문에 어떻게 가 있으라고.
0: 야, 고모님도 나한테나 그러지. 넌 예뻐하실 거야. 세상에 너 안 예뻐하는 사람이 어딨냐. 혜수, 넌 사랑받는 건 타고났잖아.
1: 아, 싫다니까. 아, 엄마도 없는데 왜 나만 따로 있으라고 해.
0: 미치겠네.
1: 그럼 나 옥상에 가 있을게. 어. 지선이 다 나을 동안.
0: 널 어쩌니? 너 이렇게 철없는 줄 몰랐네.
1: 아, 왜 나만 가라 그러냐고.
0: 울어도 소용없어. 집안 시끄럽게 할

0: 당황성이 무너지면 한강 유역이 위태로워진다는 건.
1: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우리 신라가 무너지는 일은 당나라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2: 우리 당나라가 신라에 지원병을 보내야 하는 이유 10가지.
3: 백제를 속국으로 만들어 후방을 든든히 한 다음 마지막 총구로
4: 당나라에 드나들며 애걸 벗걸 하더니 끝내 김춘추가.

와이파 한국 215번째 풍월주 김유신 51번째

0: 전화가 오네. 짐이 직접 받는 중이야. 누구요?
1: 나 평양의 연개소문이 올시다.
0: 어? 아, 그 저 악명 높은 개소 그 유명하신 갓 개소문 씨.
1: 아니 도대체 아래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0: 뭐요? 요즘 우리 애들이 그 당황성 말아먹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럼 저 섭섭함 이 막말씀을 갖다가 던지시는겨?
1: 이건 뭐 아는 게 없는 양반이시구만.
0: 양반?
1: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 산동 반도로 집결하는 중이요. 또 당나라의 항공모함들이 다 우리 서해안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감이 오니까.
0: 아니 우들이 저 공격을 개시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아니 당나라가 벌써 그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1: 그러니까 김춘추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0: 아니 김춘추가 언제 또 당나라로 가?
1: 백제가 개구멍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면 손을 잡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오. 아니,
0: 저기요. 저기 당나라의 병력이 이쪽으로 이동 중이라면은 그럼 저기 어떻게 저기 못 먹어도 고요. 스톱이요.
1: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갈 테니 뒤쪽

0: 야, 윤충아, 그 당장 군장 꾸려가지고 철수해.
1: 아따, 성님. 당나라가 와도 우리 백제군은 쫄면 먹지 않습니다.
0: 아, 뭔 헛소리요, 쫄면이는. 어? 야, 그러니까 당항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개구멍부터 막았어야 될 거 아뇨.
1: 우리 백제랑 고구려가 편 먹어불고 신라 당나라 편 먹어불고 징하게 맞짱 한번 떠볼란게요.
0: 이게... 아, 고구려는 이미 철수를 결정했어. 야, 우물쭈물 하다가 터지지 말고 들어와.
2: 당나라의 병력이 이동하는 조짐이 포착되자
3: 우리가 원정까지 가서 당나라와 붙을 이유는 없지.
0: 만약에 우리가 당나라하고 싸우게 되면은, 야, 앞으로 당나라하고는

0: 그동안 당나라를 위해서 긁은 카드값이 얼마인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1: 당황성을 포위하고 있던 백제와 고구려가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

0: 적군이 철수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을 죽여! 자!
1: 자! 김엄수는 퇴각하는 백제군을 추격하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2: 어서 오세요, 춘추공.
3: 마중을 나오셨습니까?
2: 쓰러져가는 신라의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춘추공이십니다.
3: 아, 별 말씀을요.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가 철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 이번 당항성 전투의 MVP는 누가 뭐래도 춘추공이십니다.
3: 무슨 말씀이세요? 유신공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비상시국에 제가 누굴 믿고 설아벌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2: 알긴 아는군요.
1: 시간이 갈수록 환상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김유신과 김춘추.
4: 두 사람이 신라를 지켰네.
2: 당항성을 보위하고 있던 백제 군사들을 되돌린 건 전적으로 춘추공의 공입니다.
3: 아, 무슨 말씀을
4: 그리 말을 해주니 고맙네. 그동안 우리 춘추공이 배를 타고 오가며 고생한 생각을 하면
3: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1: 참, 김춘추의 외교 활동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시겠다.

0: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아,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이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0: 응? 앞으로의 일이라고 하시면?
1: 고구려와 백제 말입니다.
0: 우리 신라를 위협하기 위해 고구려와 백제의 동맹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1: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평양성에 억류되어 있을 때 우리 신라와 고구려는

0: 거기까지라는 예감이. 슬픈 예감은 역시
1: 백제와 손잡은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이 응?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2: 고구려와 백제가 한 팀이 되었으니 우리 신라의 힘만으론 그들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겁니다.
0: 왜도 백제와 친밀한 관계이니 결국 당나라밖에는.
1: 선택의 폭이 사라져버린 신라.
3: 고구려를 한 번 더 설득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0: 고구려는 이미 백제를 파트너로 설정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개입시켜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가 영혼을 내놓지 않는 한 우리와는 대화조차 원치 않을 겁니다.
3: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당나라밖에는 없단 말이냐?
0: 예, 마마.
3: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해야지.
1: 눈물을 머금고.
3: 아, 눈물이. 당나라의 우방국이 되려면 장차 무엇을 어찌 해야겠느냐?
1: 고구려 백제 연합으로 당나라와의 외교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신라. 여성으로는 최초로 왕실의 후계자로 지목되자 당나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 선덕여왕.
4: 아, 당나라에서 우리 덕만이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보냈단 말이냐?
1: 선덕여왕이 덕만 공주 시절 때의 일이다.
5: 진아, 사하, 이거는 그 진평왕 하이, 사신하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주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건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맞췄습니다. 굿즈 상자입니다.
1: 당나라 사신이 들고 온 상자를 놓고
4: 굿즈라니?
5: 이게 그러니까 이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은 이 특정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기획 상품이다. 이렇게
4: 그래, 저 어서 덕만 공주를 불러서 직접 언박싱을 하도록 하여라.
5: 좋아라.
1: 잠시 후.
4: 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6: 그림인 것 같습니다.
4: 보자 어디. 오. 꽃그림?
6: 아니, 뭐 이런...
4: 아니, 예쁜 꽃그림을 보내줬는데 우리 공주 예쁜 얼굴이 왜 그렇게 됐지?
6: 아버지, 이 그림은... 나 진짜...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4: 어째서?
6: 모란이잖아요. 모란!
4: 어?

0: 그래. 알아보았느냐?
1: 예. 당나라에서 우리 공주마마께 보낸 꽃의 이름은 공주마마의 말씀대로 모란이 맞습니다. 잠시만요. 꽃색이 북다하여 MORAN 모란이라고 불리는 이 꽃은 작약과의 진정 쌍떡잎 식물로 MOKDAN 목단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2: MOKD 참나.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진 모란은 진평왕 시절 우리나라에 소개된 식물 베지테블이다.
1: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지는 굵고 털이 없으며 잎은 크고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뿌리의 껍질은 해열, 진통, 그리고 소염의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이용하죠.
3: 그 얼마에?
1: 이 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해 일명 꽃 중의 왕, King of the Flower로 칭송되는 꽃입니다.
0: 그렇다면 이 꽃은 분명 덕만 공주를 가리키는 꽃인데
4: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0: 우리 공주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1: 실은...
0: 어서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뭘 꿈을 대느냐?
1: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 무엇을 말이냐?
1: 보통 꽃그림엔 나

0: 바비와 펄이 세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1: 이 그림은 오직 뭐 꽃만 그릴 수도 있지.
0: 물론
2: 꽃 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다는 건.
1: 공주야,
2: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1: 뭘 말이냐?
0: 모란꽃은

0: 유흥충인데 넌 누구냐?
1: 나는 개소문. 그런 자네는?
0: 아, 나는 흠순
2: 조민수.
3: 우와 신기하다. 허예은.
4: 민 선배님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규창이었습니다.
5: 와이프의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구천동 어사길을 찾아갑니다. 무주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무주구천동은 덕유산 계곡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나재통문에서 덕유산 향적봉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에는 일명 무주구천동 33경이라고 불리는 33군데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구천동 어사길은 제16경인 인월담에서 제25경인 안심대 사이에 있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계곡 탐방로입니다. 구천동 어사길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무주구천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조선시대의 문신인 갈천 이문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천 이문은 덕유산을 유람한 후에 등 덕유산 향적봉기라는 기행문을 썼는데요. 바로 이 기행문에 불교 신자 9천명이 수도했던 곳이어서 구천둔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갈천 이문이 언급한 구천둔은 훗날 구천동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그 이름에서도 연상이 되듯이 암행어사 박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천동에서 이웃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기강을 바로 세웠다라는 암행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에서 어사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편도 3.3km 길이의 비교적 짧은 탐방로인데요.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천동 어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구천동 어사길을 걸으려면 우선 덕유산 국립공원 구천동 탐방지원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백년사 방향으로 700m쯤 걸으면 구천동 자연관찰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구천동 어사길이 시작됩니다. 입구에는 구천동 어사길이라는 글판이 걸린 작은 문주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문주를 지나면 곧바로 평탄한 나무데크길이 이어집니다. 구천동 어사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철 안심여행지 25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탐방로는 크게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구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인월담까지 이어지는 800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은 자연관찰로로 조성되어 있어서 일부 오르막길을 빼고는 비교적 평탄한 편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인월담에서 구월담까지 이어지는 800m 길이의 탐방로입니다. 이 구간에는 무주구천동 3대 명소 가운데 하나인 인월담을 비롯해서 사자담, 청류동, 비파담, 구월담 등이 있는데요. 이들 명소 가운데서도 사자담과 비파담 사이에 있는 청류동은 단단한 암반위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구월담에서 안심대까지 이어지는 1.7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에는 구월담을 비롯해서 호타남, 청류계, 그리고 무주구천동 33경의 제25경인 안심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타남과 안심대 사이에 있는 청류계는 1.1km 길이의 멋진 계곡인데요.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가 가히 선경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있는 구천동 어삿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원인부터 치료까지 전혀 다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질환을 혼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절의 침범 부위나 특징적인 증상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 특징,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적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많이 사용하시는 지사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건강365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에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혼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다른 질환인 만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증상, 치료에 있어서도 다르게 진행되는 두 질환의 차이.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전혀 다른 질환이죠?
1: 예, 맞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염으로 증상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두 질병의 원인하고 뭐 병태 생리, 치료, 예후가 모두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물리적인 질환이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에 불이 나갔고 관절을 태워버리는 그런 화학적인 질환입니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도 다르고 진행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예후도 완전히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 네.
0: 원인부터 증상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1: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하고 예후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시스템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네.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해야 치료가 되고 네. 또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노화가 생겨서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것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네. 연골 보호제를 사용하고 또 체중을 줄여야 그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네. 전신의 장기를 침범을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질병인데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전신 침범은 거의 없고요. 네. 또 관절만 침범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질병입니다.
0: 그러니까 자가 면역의 문제인지 연골 손상 때문인지가 진단에 중요하네요.
1: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래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뭐 피 속에 자가항체인 류마티스 인자나 항체 CCP와 같은 그런 자가항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고요.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았는지 또 뼈에 퇴행성 손상이 진행됐는지를 확인을 해갖고 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합니다.
0: 통증을 유발하는 건 공통적인가요? 증상의 네.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뭐 다 통증을 일으키죠. 근데 그 통증에도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처음 증상은 아침에 손이 이제 뻣뻣해지는 증상이에요. 네. 그 증상을 이제 조조강직 또는 아침강직 그렇게 부릅니다.

0: 네.
1: 그러다가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손가락이 붓게 되고 관절 주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관절을 만지면 아프고 또 나중에는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그런 관절 운동 장애 증상들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조조관절 떳떳한 게 생기게 되면은 류마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에도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하게 이런 조조관직이 생깁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에서 생기는 조조관직은 뭐 보통 10분 미만 잠깐 왔다가 풀리는 특징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 강직의 시간이 1시간 이상 계속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갖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2: 의심 증상으로 볼 때 조조관직으로 아침에 뻣뻣한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1: 예, 아침에 조조강직이 생기는 원인은
2: 네.
1: 밤 사이에 우리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온몸에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 내에 있던 물 성분이 관절 내로 이동을 하게 돼요. 혈관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관절에 물 성분이 점점 더 많이 차게 되면서
2: 네.
1: 관절이 그 팽창이 되는 거죠. 뻣뻣하게 팽창이 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손가락이 더 붓게 되고 또 아프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들이 점차 진행되면서 생깁니다.
2: 네.
1: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랜 시간 동안 조조강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조강직의 시간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2: 네,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붓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대표적인 특징이 다발성 관절염입니다.
2: 네.
1: 손가락에 여러 관절이 아프면서 동시에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여러 관절이 동시에 그리고 또 오른쪽과 왼쪽 양쪽이 모두 붓고 아픈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2: 네.
1: 반대로 퇴행성 관절염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프고 한쪽 관절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것이 또 감별점이기도 합니다.
2: 관절을 침범하는 부위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1: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을 가장 많이 침범을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을 많이 침범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작은 관절부터 시작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이나 허리, 어깨 그런 큰 관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네.
1: 그래서 류마티스는 작은 관절, 퇴행성은 큰 관절 이런 차이가 있죠.
2: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허리, 고관절, 손가락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이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1: 예, 예 맞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처럼 작은 관절에는요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막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작은 윤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손목을 가장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이 작은 관절에 염증이 시작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뼈가 파괴가 되면서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과 손목뿐만 아니라 또 팔꿈치, 어깨 그런 데도 진행을 하면서 관절 변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말씀 주신 증상으로도 두 질환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1: 아, 구분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2: 아, 그런가요?
1: 예, 저와 같이 한 30년을 류마티스 질환을 보한 그 전문가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증상만 딱 보고 한눈에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뭐 식욕 부진도 생기고 체중도 감소하고 폐질환, 혈관질환 이런 여러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증상을 잘 물어보고 또 듣기도 잘 들어보고 물어보기도 잘 물어보고 또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찍고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스캔 등 이런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검사를 하면 100%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 아니라 뭐 피로감, 식욕 부진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1: 예, 맞습니다.
2: 여러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0: 진단을 위한 검사도 다른가요?
1: 예, 다릅니다. 관절이 아플 때 가장 흔한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0: 네.
1: 이 두 질환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뭐 이런 다양한 검사를 시행을 해서 감별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증상을 확인한 다음에 침범된 관절 쪽 뭐 무릎이나 손가락, 발가락 뭐 그런 엑스레이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진행이 된 사람은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엑스레이보다 사실은 혈액 검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 피를 뽑아 보면은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또 류마티스 인자 뭐 항시 집항체 이런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엑스레이는 초기에는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엑스레이보다 더 초기에 발견하는 그런 해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전신 골스캔이라고 하는 특수관절염 검사를 하면은 엑스레이에 발견되지 않는 초기 관절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스캔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뭐 혈액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혈액 검사만으로 확진은 어려운 거죠?
1: 그렇죠. 혈액 검사만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는 저 1940년대에 개발된 건데
0: 네.
1: 멀쩡한 사람에게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관절염에 명확한 증상이 있어야 되고 또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검사, 전신 골수 스캔을 통해서 뭐 어느 부위를 침범했는지 그리고 침범된 관절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률이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인가요?
1: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리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리 드문 질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 모든 인종에 의해서 골고루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비슷하게 유병률이 1%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를 4,700만 명으로 볼 때 약 1% 47만 명의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0: 나이나 남녀 차이도 있을까요?
1: 예,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년의 여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병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한 30% 정도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라도 중년의 남자라도 관절이 아프다면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있어요. 16세 미만의 소아가 6주 이상 특별한 원인이 없이 여러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질병을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도 이런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중년의 여자에게 잘 걸리는 질병이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 이제 중년의 여자에게 잘 생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비율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비율보다 한 20배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뭐 연골 보호제만 주고 있거나 그러다가 이게 치료가 점점 때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다가 때를 놓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진단이 늦어지는 게 뭐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 관절과는 상관없는 증상이기도 하고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짐작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군요.
1: 그렇죠. 뭐 피로감이라든지 불면증, 근육통 그런 전신 증상들은 관절염과 상관없이 발생된 증상이라고 생각을
0: 그렇겠네요.
1: 하면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는 환자분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적고 대부분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도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요, 관절이 붓고 관절이 변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절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상태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증상 발생 후에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나게 되면은 관절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관절 변형도 생기고 관절 기능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병 후에 1년 이내,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 또 더 가능하면 발병 후 6개월 이내, 또 증상이 생긴 후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진단되고 빨리 치료가 되면 될수록 치료 효과가 크고 또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전신합병증 발생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늦게 진단되면서 염증의 정도라든지 질환의 활성도가 높으면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손에 먼저 발병이 되고 뻣뻣해지고 뭐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은 손가락도 붓고 또 관절도 아프지만은 다른 관절 외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염증 반응 물질이 계속 피를 타고 돌면서 피로감이라든지 좀 불면증, 수면 장애, 근육통, 또 열이 나는 거, 또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우울증도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증, 또 폐렴, 늑막염,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관상동맥병, 부정맥, 빈혈, 뭐 구강건조증, 안구건조증, 골다공증, 뭐 이런 다양한 장기로 합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수명이 3년에서 7년 정도 짧아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 아픈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성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 만큼 만성 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랄까요?
0: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의 핵심은 면역 기능을 관리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관리하고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을 관리하듯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면역 기능과 염증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항류마티스 약제, 뭐 생물학적제제 이런 다양한 약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절해갖고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1: 항류마티스 약제도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최근에 이제 작용 기전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항류마티스 약제들이 개발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류마티스 약제는 자가 항체를 만들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갖고 자가 항체를 만들지 못하게 뿌리를 잡는 그런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약물입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가 이미 일어난 염증을 끄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항류마티스 약제는 면역 억제 효과로부터 아예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항류마티스 약제의 특징입니다.
1: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그렇죠. 항류마티스 약제, 뭐 소염제, 스테로이드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염증이 조절이 됩니다. 염증이 조절이 되면 관절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약물 치료로 잘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 환자의 한 70% 정도에서는 관절이 아프지 않게 되고 또 관절이 변형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관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30%의 환자에게서는 그런 1차 항류마티스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차 치료제인 뭐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주사제인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0: 예, 많이 높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약물인데요. 우리가 흔히 1차로 사용하는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약물인데요. 이 생물학적 제제는 류마스 관절염에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부작용으로 뭐 혈전증이나 뭐 결핵 감염 또 대상포진 이런 부작용 위험이 보고되고 있어서 그럼 부작용을 감시하면서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또 류마스 내과 전문의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치료제는 먹는 생물학적 제제인 표적 치료제라는 약이 있어요.
1: 네.
0: 이는 가장 최근에 나온 항류마스 약제인데요. 1차 항류마스 약제의 효과가 없거나 또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거나
1: 네.
0: 또 부작용이 생겨서 뭐 그런 기존의 1차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좀 더 힘든 난치성 류마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는 그 치료 효과가 1차 항류마스 약 제나 또는 일부 생물학적 제제보다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1: 네.
0: 최근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좀 가격이 비싼 게 좀 문제입니다.
1: 네. 여러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잘하면 뭐 일상의 불편이라든지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류마스 관절염의 초기부터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아서 관절 기능을 잘 유지하고
1: 네.
0: 또 합병증으로 생기는 관절 외 증상도 예방을 한다면은
1: 네.
0: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1: 아.
0: 큰 문제 없이 다 활동을 잘 하고요.
1: 네.
0: 그런데 초기에 진단을 잘 못하고 진단이 늦어지고 또 치료도 못해갖고 이미 관절 변형이 생기고 관절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라면 치료도 어렵고
1: 네.
0: 또 관절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류마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배탈, 설사, 흔한 증상이죠?
1: 네,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과일 같은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먹는 것이 늘어나고요.
0: 네.
1: 그런데 보통 땐 괜찮지만 이런 음식들에는 대장균이나 포도상규균 등의 각종 유해균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장이나 대장의 상태가 평소에 좋지 않거나 혹시 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이 세균의 침입에 저항하지 못해서 장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요.
0: 네.
1: 배탈은 물론 심하면 위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찬 음식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0: 여행에서 흔히 물갈이라고 하잖아요. 여행지에서 네. 설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1: 예, 보통 땐 괜찮은데 여행만 네. 가면 배탈이 난다는 분들 있으시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 물갈이는 여행에서 배탈 나는 것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0: 네.
1: 이게 평소와 다른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행 중에 물갈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0: 네.
1: 응답자 중에 89.9%가 있다라고 답했대요.
0: 네.
1: 그러니까 대부분이 겪는 건데요. 이게 왜 여행지에서 이런 설사가 자주 생기느냐. 이게 평소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세균이 몸 안에 침투해서 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항상 먹던 물, 항상 먹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만나니까 여기에 평소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내성이 없는 그런 유해균이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요.
0: 네.
1: 대개는 하루 뭐 3번에서 5번까지 설사가 막 나지만 이게 한 3-4일간 지속되다가 점점 괜찮아집니다. 적응을 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복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열까지 나면서 뭐 탈수까지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 또 어디가 아파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더 심할 수 있는데요. 이 설사로 인해서 탈수가 심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이게 여행지에서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생기기도 합니다.
0: 설사를 유발하는 약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이게 음식만이 설사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인데 이 퇴행성 관절염 약

0: 그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던 분이 당연히 거긴 진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위장약 때문에 만성 설사,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가 생겼는데 이분이 약은 전혀, 퉁성 관절염하고 설사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약국에서 지사제만 사먹던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먹을 때는 약물 지사제를 먹을 때는 좀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고 하니까 그때 물어보셔서 아차 하고 이제 이 위장약을 변경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괜찮아지신 경우입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변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설사인 거 아실까요? 변비약이 과도하는 설사가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사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변비. 이 변비 설사 같은 거는요. 많은 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진통제 때문에 들어간 위장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변비약 성분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생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뭐 심장에 생기는 부정맥 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뭐 항우울제, 또 뭐 항암치료 약물 같은 것들도 설사가 다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4일 정도의 일주일 이내 짧은 순간 설사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주일 이상 또는 한 달 이상을 우리 보통 만성 설사라고 하는데요. 한 달 이상 설사가 계속되면은 이게 먹는 약까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1: 항생제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네요.
0: 네, 항생제 설사는 사실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항생제라는 것이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작용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유해균,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정상 세균총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균들이 사실 하는 일이 나쁜 균이 모자라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좋은 균이 죽어버리면 나쁜 균이 장관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감염과 설사를 유발하는 기전입니다. 사실 요즘 갈수록 이제 항생제의 사용이 많아지니까 이 항생제 관련 설사의 빈도도 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항생제를 한 가지 먹는 외래보다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는 입원 환자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5에서 25%까지,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1명까지 최대 보고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그렇게 항생제 사용으로 설사가 생겼다고 해서요. 무조건 약을 끊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사보다 감염 치료가 더 중요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생제 사용으로 설사가 생기면요. 무조건 항생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사용한 목적, 이 감염증의 치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폐렴 때문에 항생제를 쓰고 있었는데 설사가 났다. 이때는 폐렴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저울질을 해서 무조건 항생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교체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존의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이 설사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추가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게 드시는 약으로도 설사가 날 수 있고요. 우유를 마시면 설사한다는 분도 있거든요. 관련이 있을까요?
0: 네. 우유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유당불내증 설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유를 안 먹었는데 약을 먹고도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에 유당불내증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주 드물지만 이 약의 주성분과 관계없이 첨가제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이렇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첨가제라고 해서 요즘은 첨가제도 약 성분 표시에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당이 있으면 이 유당불내증, 유당분해 효소 결핍증이 맞는데요. 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약 때문에 설사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마신다고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소 유제품을 먹고 설사를 자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약을 먹을 때 한번 그 첨가제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1: 네.
0: 네, 첨가제에 유당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무술 유당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당이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설사로 힘들 때 찾는 게 지사제거든요.
0: 네, 예. 흔히 설사를 하면 이제 얼른 설사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설사를 멈추는 약인 이제 지사제 한자어고 보통 뭐 설사약 주세요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사제를 사러 약국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뭐 때문에 설사가 생긴 것 같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설사를 그냥 딱 멈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위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흡수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 흡수했다가 독성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 이거는 빨리 내보내야 돼라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운 것을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면 사실 우리 위장은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싶은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자극을. 네. 술을 마시고 설사를 하셨다면 몸에서는 이 술을 독으로 인식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빨리 나가라고 할 때 지사제를 써서 멈추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사제를 먹어서 멈춘다가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설사가 생겼는지를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1: 그렇죠.
0: 뭐 먹었는지.
1: 예.
0: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와 반대로 설사를 이렇게 너무 오래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아까 약 때문에 그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설사는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안에 괜찮아집니다. 3일에서 5일이고요. 그런데 이 일주일 이상 설사가 계속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원인을 꼭 찾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지사제도 말씀하셨지만 설사 치료에 사용하는 약도 다양하죠.
0: 네, 지사제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약입니다.
1: 네.
0: 장운동을 억제하는 기전이고요. 이게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약국에서 주는 지사제 중에 강력한 지사제인데요.
1: 네.
0: 이게 장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시간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장운동을 좀 덜하게 되면 대변에 점성과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리고 수분은 감소됩니다.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니까 좀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변의 물기가 줄어들면서 설사가 먹게 되는 원리이고요.
1: 네.
0: 그래서 급성 만성 설사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바깥에 급만성 설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처음 먹을 때는 두 캡슐, 이게 한 캡슐에 로페라마이드가 2mg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먹고 괜찮아지면 한 알로 줄입니다. 한 캡슐로 줄이고요.
1: 네.
0: 이게 왜냐하면 계속 두 알을 먹게 되면 오히려 번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고 설사가 멈추면 그만 먹으세요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약국에서 일반약으로도 나오지만 사실 병원에서 처방 나올 때도 이 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지사제가 필요할 때 나오는데 이때 처방이 나올 때도 약을 다 합쳐서 포장하지 않고 따로 주세요라고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아지면 멈추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증상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조절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1: 물약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0: 네, 현타객 물약으로 빨아먹는 약인데요. 보통 앞에 복통 설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
0: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수렴 흡착제라고 하는데 장내 이제 독성 물질이나 세균 또는 과도한 수분을 흡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스폰지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서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킴으로써 설사를 멈추게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약은 이렇게 스폰지처럼 닦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몸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되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1: 네.
0: 어린이 설사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역류와 설사에 많이 처방이 되긴 하는데
1: 네.
0: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의 소아와 인보 수유부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0: 이게 이제 성분에서 많이 썼을 때 이 납성분이 약간이 그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2세 미만과 임신 수유부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처방을 받아오는 약입니다.
1: 지사제를 복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일단은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단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만 먹어야 되는 약과 그만 먹지 않고 끝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1: 네.
0: 이 약은 설사가 멈추면은 그만 먹어야 되는 약이다라는 지사제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설사는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사제를 계속 먹지 마시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서 원인을 꼭 찾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지사제 먹을 때는 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음식 조절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탈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사 완화가 아니라 이 수분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를 꼭 하셔야 되고요.
1: 네.
0: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리차를 수시로 마시는 것 또는 그 병원에서는 심각한 경우에 경구 수액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전해식 용액을 만들 수 있는 이 가루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1: 네.
0: 어떤 식으로든 이 수분을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되고 주의할 음식들, 익히지 않은 과일들, 자극적인 음식들, 찬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 하시고 전에 먹어본 경험이 충분한 음식으로 이 설사 날 때는 식이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보리차와 이온 음료도 괜찮을까요?
0: 네, 이온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집에 보리차도 괜찮으시고 이온 음료도 괜찮은데 다만 이온 음료를 차게 드시면 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온 음료 중에 너무 단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단 것들은 또 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하실 때는 조금 조절해서 이온 음료를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1: 네.
0: 그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지사제 복용을 너무 경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실까요?
0: 네. 네. 지사제를 싫어하시고
1: 네.
0: 저한테는 뭘 물어보시냐면 정장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0: 예, 워낙 집에서 많고 또 장하면은 정장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정장제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사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정장제는 어쨌든 장내의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익균을 억제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은 하지만
1: 네.
0: 당장의 심한 설사나 복통을 바로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1: 네.
0: 또 집에 정장제가 있다 보면 이게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일단 많이 먹어보려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1: 네,
0: 일단 증상이 심하거나 뭐 고열이나 심한 탈수가 있다라면은 집에 있는 정장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등으로 이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름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의 그 지사제에도 정장제가 복합되어 있는 성분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심하면 병원을 가시고 심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지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러브홀릭의 놀러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관청에 나가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 벼슬아치라고 부릅니다.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죠. 벼슬아치라는 말 뒤에 붙은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벼슬아치 말고도 동양아치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말은 관아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기관이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한 직위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맡아 하는 일이 큰 벼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닭 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벼 밑에 시옷받침을 쓰는 벼이 맞는 표현입니다. 벼슨 달기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조각을 말합니다. 아마 닭 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음상 불편해서 좀 더 쉽게 발음하려다 보니 닭 벼슬이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벼슬이 아니라 벼이 맞고 달개 벼슬 한자어로는 개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한글 점자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글 점자는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도 우리말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훈맹정음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의외로 현재 등록 시각장애인 중에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로 점자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에서는 한글 점자의 원리와 자음, 모음, 받침은 물론 숫자와 영어 점자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점자표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자를 더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인데요. 점자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배워야 할 또 하나의 한글입니다. 한글 점자 100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점자를 낯선 기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자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상담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희망보직과 근무지 배치, 재활치료를 위한 유연근무와 병가 활용, 집합교육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이 서로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기반의 판매망을 넓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조리도서관이 봉일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손끝으로를 운영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그림책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공연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내일 7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고요. 조리도서관 사서와 연극 공동체 가까이가 함께 장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서관 이용 방법을 배우고 그림책 낭독과 이야기 이해, 공연 예술 박물관 탐방, 공연 대본 만들기, 신체 표현 활동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